0: Your best choice. BFM 부산 영화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0: 러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1: 우리가 부산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0: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4: 혹시 지금 운전 중이신가요?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자 수는 지난 3년 평균 약 9만 명.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기준이 강화된 이후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스쿨존에서는 반드시 시속 30km 이하 서행,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금지, 차량 출발 전 앞뒤 좌우 살피는 습관으로 어린이가 안전한 도시를 만듭니다. 참,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모두에게 위험합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교통안전, 나부터 실천하면 모두가 안전해집니다. 어린이가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부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는 우리 모두의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어린이가 안전한 부산을 만드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함께합니다.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Coming up next is Busan Worldwide with Stephanie Yoon. BEFM, Busan 영어 방송.

0: And the time is now 11:11, which means it's time for the interview. We often encounter images as fleeting moments. We consume them so quickly while scrolling and let many scenes simply drift away. However, there are times when a particular drawing lingers in your heart. When a scene quietly touches our own memories, that image transcends being something we merely see and begins to feel like a story. Now, at the 24th Florence Korea Film Festival in Italy, a space where the currents of Korean cinema converge, webtoons also met the audience in a new form. The artists' lines and emotions flow through the medium of moving tunes, unfolding across the scene and screen like a cinematic scene. So today we are joined by artist Hwang Ga-eun here in the studio. We're going to discuss those moments when drawings that started as personal stories transform into a shared experience in a public space. 네,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열린 제24회 피렌체 한국영화제. 한국영화의 흐름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이 공간에서 웹툰 역시 새로운 형태로 관객들을 만났습니다. 작가의 선과 감정이 무빙툰이란 형식으로 이어지면서 스크린 위에서 하나의 장면처럼 펼쳐졌는데요. 오늘 더 인터뷰는 황가은 작가와 함께합니다. 작가님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Can you say hello to our listeners today?
1: Okay. Hello, Busan Worldwide listeners. My name is Hwang Ga-eun, and I work as a webtoon artist based in Busan. My pen name is Anna Bonita. Anna is my mother's name, and Bonita means beautiful in Spanish. I started working as a webtoon artist at the age of 19, and it's been almost 10 years now. My first webtoon was a slice of life webtoon titled To My Beloved Mother. Currently, I'm a member of the Busan Gyeongnam Cartoonist Association, where I continue to learn from my fellow artists while preparing my new project. Every year, I also participate in the Busan Global World Webtoon Festival alongside my mentor, who serves as the festival's director. It's an honor to be here. Thank you for having me.
0: Oh, it's such a pleasure to have you in the studio today. And it's amazing. And even the nickname or the pen name, Anna Bonita, is beautiful indeed. Now, I'd love to hear more about the Busan Florence Webtoon Exchange Program. So it's a collaboration between the Busan IT Industry Promotion Agency and the 24th Florence Korea Film Festival. So could you explain what this project was about and what motivated you to participate? 최근에 참여한 부산정보산업진흥원과 제24회 피렌체 한국영화제가 함께 추진한 부산 피렌체 웹툰 작품 교류 사업에 대한 설명과 함께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 계기도 말씀 부탁드릴게요.
1: 이 프로젝트의 비하인드가 있는데요. 네. 프로젝트 담당자시기도 하고 제 멘토 선생님인 남정훈 작가님께서 제가 들어왔어요. 2년 전에 부산국제영화제에서 피렌체 한국영화제 위원장인 겔리 위원장님을 만나면서 인연이 시작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희 부산 웹툰 작가들이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주최로 매년 부산 글로벌 웹툰 페스티벌 열고 있어요. 근데 마침 그때 이 페스티벌이 영화의 전당 근처에서 열리고 있었고 겔리 위원장님께서 정규아 작가님이라고 그 작가님이 이순신 일러스트 드로잉 쇼를 보게 되면서 네. 자연스럽게 협업 이야기가 오갔다고 하더라고요. 그해 피렌체 한국영화제 개막작이 마침 영화 한산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순신 드로잉에 되게 매료되셨어요. 네. 그 인연으로 피렌체 한국영화제에서 웹툰 작가들이 초청돼서 드로잉쇼와 마스터 클래스까지 진행하게 됐어요. 그 시작을 계기로 올해는 영화제 측에서 트레일러 영상을 함께 만들어보자는 제안이 들어왔어요. 네. 또 피렌체 네모 아카데미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곳은 카툰과 애니메이션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기관이면서 동시에 피렌체 한국영화제와도 꾸준히 협업을 해온 팀이에요. 이 팀과 저희 웹툰 작가들이 합작을 해서 트레일러 영상을 만들게 되었어요. 네. 너무 각자 다른 나라지만 이런 협업을 통해서 피렌체와 한국이 교류하는 의미가 더 깊어질 것 같아서 남 작가님과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이 추진하게 되었어요.
0: 네.
1: 저는 남정훈 작가님 멘티로 지금 공부하면서 작업을 하고 있어서 자연스럽게 사실 선생님이 시켜서 참여하게 됐는데요.
0: 네.
1: 사실 제가 엄청 대중적인 웹툰 스타일은 아니어서 좀 그림체에 고민이 많았었는데 남 작가님께 계속 피드백을 받아가면서 좀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어요.
2: 그렇군요. 작가님에겐 새로운 도전의 계기가 되었던 네. 것 같네요.
3: So she shares that this partnership began 2 years ago at the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when Ricardo Galli, the director of the Florence Korea Film Festival, was impressed by artist Chong Kyu-ha's drawing show at the Busan Global Webtoon Festival. This led to an invitation for webtoon artists to visit Italy for master classes, and this year, the collaboration evolved into creating a joint trailer video with Florence's Nemo Academy, a specialized animation school. She notes that the project was led by the Busan IT Industry Promotion Agency and her mentor, Mr. Nam Jong-hoon, to deepen cultural exchanges. And she personally joined the project at the suggestion of the artist Nam Jong-hoon, who is her mentor. And while she initially worried that her style wasn't mainstream enough, she used this opportunity to receive his feedback and take on new artistic challenges as well. Well, I would love to hear about the production process and the reaction on the ground. So how did the teams in Korea and Italy collaborate to bring this to life?
2: 예, 아이디어 단계부터 완성까지 어떻게 협업했는지, 예, 실제 제작 과정을 자세하게 들어보고 싶고요. 현장의 반응은 어땠는지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1: 먼저 남정훈 작가님께서 90초 분량의 무빙툰 스토리보드를 만드셨어요.
2: 네.
1: 피렌체의 대표 아이콘 하면 보티첼리의 비너스가 있는데 그 비너스가 명화에서 튀어나와서 다양한 영화의 장르를 넘나드는 그런 스토리를 가지고 있어요.
2: 네.
1: 피렌체 대성당, 뭐 백희호성, 시뇨리아 광장, 우피치 미술관 등 피렌체의 대표 관광지들을 배경으로 했고요. 로맨스의 오수민 작가님, 액션의 박성욱 작가님, 스릴러의 김태영 작가님, 그리고 SF 장르의 김혜연 작가님, 이렇게 부산 웹툰 작가들이 먼저 일러스트 작업을 하게 됐어요.
2: 네.
1: 남 작가님께서 작가들을 섭외하는 과정에서 저는 영상의 맨 앞부분과 마지막 부분을 담당하게 됐었는데 판타지 장르의 구은민 작가님이라고 그 작가님이 사정상 못하게 되셔서 제가 그 부분까지 맡게 되었어요.
2: 네.
1: 그리고 이 완성된 일러스트를 네모 아카데미에서 애니메이션 작업과 음악 작업을 해서 영화제 트레일러 영상으로 완성될 수 있었어요. 사실 한국과 이탈리아가 거리도 정말 멀고 이런 식의 협업은 처음이라서 다들 결과물이 어떨지 예상을 못했는데 네모 아카데미 쪽에서도 저희들의 일러스트를 정말 존중해 주시고 그 스토리의 분위기를 잘 살리려고 해주셨던 것 같아서 되게 감사했어요.
2: 네.
1: 그리고 트레일러는 영화제 기간 내내 매 영화 상영 전에 틀어졌었고요. 저도 폐막식에 참석해서 감사하게도 그 사람들의 반응을 직접 볼 수 있었는데요.
2: 네.
1: 영상이 다 끝나고 제 옆에 계신 이탈리아 분들께서 저에게 뭔가 계속 손짓으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뭐지? 하고 봤더니 알고 보니 농인분들이셨는데 저희가 트레일러 작업을 다 한 걸 알고 진짜 온몸으로 칭찬과 박수를 막 해주시더라고요.
2: 네.
1: 너무 낯선 장소였는데 그 문화라는 틀 안에서 언어 없이도 연결되고 또 우리가 소통하고 있구나 하는 게 느껴져서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2: 네. 무엇보다 언어와 또 이제 문화를 넘어서 감정으로 연결됐다는 이야기가 울림을 주는 것 같은데요.
3: And we are showing you some of the photos and also video of the moving tune.
2: 저 장면도 moving tune 안에 있는
1: 네,
2: 건가요?
1: 맞아요.
2: 그렇군요. 뭐 캐릭터에 뭐 이름이 있거나 있나요? 아니면 뭐 스토리가 있나요? 어떻게 되죠?
1: 저 여자 주인공만 비너스를 저희가
2: 주인공.
1: 한국 웹툰 스타일로 다시 제 캐릭터를 풀어냈어요.
2: 그렇군요. 네.
3: And as she mentioned, there is many different genres within this video moving tune. And so again, artist Nam Jong-hoon created a storyboard featuring Venus,
0: actually. So traveling through film genres set against Florence and landmarks. So as you can see right now, Busan artists handle specific genres. So romance, action, thriller, and sci-fi. While she managed the intro and outro and fantasy sections, Nemo Academy actually then added animation and music. She was moved by how the Italian team really respected their art. And at the closing ceremony, she recalls a touching moment because she was there in person when audience members with hearing impairment used gestures to praise the trailer towards her as well. And she shares that even without spoken language, she felt deeply connected to them through the shared medium of culture. Well, this project expanded far beyond a single screening, from the opening ceremony and YouTube release to master classes and storyboard exhibitions. So I'm curious, what did this experience mean to you personally, and how has it changed your perspective or your feelings towards your work? 이번 작업은 상영을 넘어서 다양한 형태로 확장됐는데요. 작가님에게 이번 경험은 어떤 의미로 남았는지, 또 그 과정 속에서 느끼는 감정이나 변화가 있다면 무엇인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1: 사실 피렌체에 가기 직전까지 남정원 작가님께 제가 가는 게 맞는지 계속 물어봤었어요. 네. 사실 실력이 훨씬 더 출중하신 작가님들도 많은데다가 제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저는 아직 배울 것도 많고 만화나 그림으로 더 증명하고 싶은 마음이 커서 제가 보기 이런 큰 자리에 갈 자격이 있는 건지 많이 고민했었거든요. 네. 또 저는 항상 방구석에서 혼자 글 쓰고 그림 그리는 게 일상이라서 다른 사람들이랑 함께 일한다는 게 좀 익숙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한국과 이탈리아의 문화 교류되는 이 장소에서 그 흐름을 진짜 제 온몸으로 온전히 느끼면서 인종과 국가를 떠나서 그저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의 창작물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과정이 정말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네. 이탈리아와 한국 이렇게 거리를 두고 있지만 함께 하나의 창작물을 만든다는 게 사실 쉽지는 않잖아요. 하지만 분명 뭔가 각자 다른 부분에서 배려하고 존중해줬기 때문에 그 마음들이 모여서 누군가에게 또 감동을 주는 도구로 쓰이는 것 같아요. 네. 또 그 과정

0: 과정을 제두 눈으로 목격하고 나니까 함께 한다는 게 진짜 아름다운 일이구나 또 새삼스럽게 느꼈던 것 같아요.
1: 네.
0: 그래서 저는 제가 앞으로 해나가는 일과 제 만화도 타인을 향한 좀 선한 마음으로 그 방향이 잡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1: 그렇군요. 스스로에 대한 고민과 확신 사이에서 얻은 경험이었기 때문에 또 더 값진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작가님 지금 영상은 작가님이 지금 작품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0: 네.
1: 어떤 걸 그리는 거죠?
0: 가서 제 웹툰 캐릭터인 숲 캠핑카 그리고 고양이라는 제 웹툰 캐릭터인 그 할머니 캐릭터를 드로잉쇼 했었어요.
1: 그렇군요. 근데 저 옆에 또 다른 분들이 있는데 어떤 분들이죠?
0: 아, 여기는 네모 아카데미에서도 제가 마스터 클래스를 했었거든요.
1: 네.
0: 그래서 제가 이탈리아의 문화와 조금 그걸 한국의 문화가 접점이 있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단편 네. 만화를 만들어 갔었어요. 그 내용을 가지고 만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그럼 저렇게 이탈리아 분들이 같은 방에 있는데 네. 직접 그리시는 거예요?
0: 네.
1: 그럼 기분이 어떠세요? 긴장도 될 것 같은데.
0: 사실 좀 이탈리아는 좀 더 개성이 많은 작가들이 많아서 네. 너무 긴장이 되더라고요.
1: 네.
0: 사실 그 테크닉적으로도 더 출중한 작가들이 많아서 네네. 긴장을 했는데 이 과정 하나 자체를 좀 다른 문화라고 봐주시고 네. 정말 즐겁게 봐주시더라고요.
1: 그렇군요. 네. I would be so nervous, but that's amazing. So she admits that right up until her departure for Florence, she just repeatedly asked her mentor if she was the right person for such a large stage. Usually she works alone, writing and drawing in her own private space, so collaborating with others was unfamiliar to her. However, experiencing the cultural exchange between Korea and Italy firsthand really left a deep impression. She realized that despite the distance and different backgrounds and culture, she saw that people can unite through a love of art and love for art. Seeing how mutual respect and consideration transformed their collaborative effort into something that moved the audience made her realize how beautiful collaboration can be. And some of the videos that we are seeing is her showing her art to, of course, the people there and working together as well. Now, listeners, if you're just tuning in, we are speaking with artist Hwang Ga-eun here in the studio. Now, when speaking about your artistic world, there are representative works that cannot be overlooked, most notably 사랑하는 나의 엄마에게. So what inspired you to create this piece and what was the core message you wanted to convey? 작가님의 대표작, 사랑하는 나의 엄마에게라는 작품이 있죠. 이 작품을 처음 구상하게 된 계기와 또 가장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0: 제가 이 만화를 19살 때 쓰기 시작했거든요.
1: 네.
0: 제가 그림을 너무 그리고 싶어서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웹툰을 그리게 됐었어요. 고등학교에서는 야자도 하고 하니까 그림 그릴 시간이 진짜 한 시간도 나질 않더라고요.
1: 네.
0: 그런데 이런 선택들을 저희 어머니께서 많이 존중을 해주셨었어요. 이제 와서 생각해봐도 참 쉽지 않은 결정이셨을 텐데 저를 믿어주시고 제 뜻을 좀 지지해주셨어요. 그런 어머니께 너무 감사하고 또 미안한 마음이 너무 컸었는데 그땐 그 마음을 표현할 돈이나 어떤 완성된 결과물도 없어서 이 마음을 담아서 제가 좋아하는 만화로 표현해보자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1: 네.
0: 그래서 어릴 적에 저는 엄마랑 항상 작은 쪽지를 주고 받았었거든요. 그냥 별거 아니지만 뭐 밥 잘 챙겨 먹어라 엄마 뭐 다녀올게 이런 것들이었는데 그런 추억을 떠올리면서 엄마에게 쓰는 편지 형식으로 만화를 그 도전 만화에 올리게 됐었어요. 정말 감사하게도 D사에서 웹툰에서 웹툰 제의를 주셔가지고 연재 제의를 주셔서 엄마에게 지금은 맛있는 것도 한 번씩 사줄 수 있는 웹툰 작가가 됐었어요. 정말 만화로라도 어머니께 대한 미안함과 고마움, 사랑하는 마음을 좀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독자분들께도 이런 제 마음이 전달이 됐었는지 댓글창에 어머니한테 더 잘해야겠다 이런 다짐이나 각자들의 그 사연을 달아주시더라고요. 제 개인의 이야기였지만 그 이야기가 또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 확장되고 풍성해지고 또 그렇게 완성되는 만화였던 것 같아요.
1: 그렇군요. 그리고 또 지금도 웹툰의 장면을 띄워드리고 있는데 작가님 저기 이제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인가요?
0: 아.

0: 이제 어머니께서 언니와 저를 혼자서 키우셨는데 처음에는 그 아이에게 뭔가 사랑도 많이 없고 그 비어있지만 엄마가 가지고 있던 그 받았던 모든 사랑을 아이한테 이제 전달해주는 그런 장면이에요. 보시면 아기는 색깔이 없는 무채색이고 그쵸. 엄마는 색깔이
1: 핑크색
0: 있잖아요. 네. 다음 장면을 보시면 이 엄마의 색깔들이 아이한테 다 빠져 그러니까 이 전달되거든요. 그래서 아이는 색깔과 그 사랑으로 가득 차지만 또 엄마는 무채색으로 변하면서 또 비어 마음이 비어 있는데 또 그 사랑을 저희가 또 채워 드리겠다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그려본 에피소드입니다.
2: 그렇군요. I love that. So just looking at these photos, this is her work from the webtoon that we're talking about. And the mom, actually, in the beginning, she's filled with colors. You can see her just hair color, her, you know, clothes colors. But as she raises her kids, the kids become colorful as well. So you're sharing that picture and that colors as well. And I'm not crying. I'm just a bit emotional here because this is really touching. Absolutely. And she shares that she actually dropped out of high school to pursue webtoons because she felt she didn't have enough time to draw. Her mother actually made the difficult choice to respect and support that decision. And feeling both just gratitude and guilt and having no money or results to show for it yet, she decided to express her feelings through her favorite medium. And recalling the small notes she used to exchange with her mother as a child, she uploaded a comic in a letter format to challenge a format, right, the challenge platform. And this eventually led to official offer, allowing her to become an author who could finally treat her mother to nice meals. And in your other work as well called Soup, Camping Cat, 그리고 고양이, there is a sense of a more everyday, relaxed perspective. So what kind of attitude toward life and vision did you hope to depict through this story?
1: 또 다른 작품인 Soup, Camping Cat, 그리고 고양이에선 보다 일상적이고 여유로운 시선이 느껴지는데요. 이 작품을 통해서 그리고 싶었던 삶의 태도와 시선은 무엇이었나요?
0: 이 만화는 70대 할머니가 주인공이에요. 6남매를 다 키우고 이제 혼자만의 삶을 즐기겠다고 다짐하면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캠핑을 하는데요. 그 길 위에서 삶의 좀 한계에 봉착한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이 주인공 할머니의 특유의 말과 따뜻한 음식으로 그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 옴니버스식 이야기인데요. 저는 이 이야기를 쓰면서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그 마음이 느껴졌으면 하고 처음엔 좀 모호한 지향을 두고 썼었어요.
1: 네.
0: 근데 하지만 마지막 화까지 마무리하면서 사실 제가 말하고 싶었던 게 그리움에 관한 것이었다는 거를 이 캐릭터들을 통해서 제가 발견했었던 것 같아요. 이 만화의 캐릭터들은 모두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의 상실을 겪어본 그런 캐릭터들이거든요.
1: 네.
0: 그리움이란 게 애달고 힘든 것이라고 제 스스로 정의를 내리고 살았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리움은 그 자체로는 아픈 감정일 수 있지만 비어있는 그 마음이 또 다른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게 하는 것 같아요. 누군가를 향한 후회와 그 그리움이 또 다른 누군가를 후회 없이 사랑할 수 있도록 움직이게 하고 그리고 그 마음의 빈자리가 그 사람을 위한 자리가 되어줄 수 있다는 걸 이 제 일부의 모습을 담은 이 캐릭터들을 통해 깨달았었어요.
1: 네.
0: 그리고 이 캐릭터들을 제가 70대 할머니가 되었다면 어떤 것을 해줄까 상상하면서 이 만화를 썼었어요. 사랑이라는 게 정말 특별한 게 아니라 그냥 함께 있어주는 게 아닐까 생각하면서
1: 그렇군요. 단순한 감정을 넘어서 삶을 바라보는 방식까지 잘 담겨 있는 것 같은데요.
2: So she explains that the protagonist is a grandmother in her 70s. Now we are showing you some of the scenes from the webtoon, so please do check it out on our YouTube channel. So this grandmother, after raising 6 children, decides to enjoy her own life by camping across the country. Along the way, she meets people facing life's limits and comforts them with warm food and her unique wisdom. And she really emphasized the theme of longing. She shares that while longing is often seen as painful, she discovered it can actually empower us to love others, and the regret or yearning for someone lost actually can move us to love someone else without regret, creating a space in our hearts for others. Now we have Jenny Neem saying,

0: AI 시대에 더 소중한 진심인 것 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Absolutely. 네. Yes, definitely. It's something that is just more precious in this era of AI. And looking at your works, there is a common thread of emotions that slowly seep into the heart rather than the stories meant for fast consumption. So what would you say is the most important keyword that defines your artistic world? 이 두 작품을 보면 빠르게 소비되는 이야기보단 천천히 스며드는 감정이 공통적으로 또 느껴지는데요. 작가님의 작품 세계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1: 사랑인 것 같아요.
0: 네.
1: 이 단어가 말하면서도 조금 쑥스럽긴 하지만 사랑은 제가 살아내야 하는 그 목표이기도 하고요. 사랑의 마음이 창작을 하는 과정에서 저를 움직이게 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이 제 현실의 삶에서는 누군가 한 사람을 진짜 이해하고 사랑한다는 게 저는 죽기보다 싫고 너무 힘든 일인 것 같아요.
0: 네.
1: 근데 만화를 쓰면서 선한 선택을 제가 계속하면서 살아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선택하면서 살아낸 그 사람과 삶을 대하는 태도들이 제 만화에 또 온전히 담기더라고요. 그렇게 고통을 좀 이겨내면서 어렵게 나오는 결과물들이 다른 사람의 마음도 또 움직이게 하는 힘이 생긴다고 생각해요.
0: 네. 사랑이란 키워드가 작품뿐 아니라 또 작가님의 삶의 태도까지 담고 있는 것 같아서 더 깊게 다가옵니다.
2: So she answers that it is love, right? Although she admits the word can feel a bit shy to say aloud, love is the goal she strives for in life and the force that moves her during the creative process. She shares that in reality, choosing to understand and love someone can be incredibly difficult. But through her webtoons, she has resolved to keep choosing a path of goodness.
0: Now, I have so many questions, but we are going to have to wrap up. 질문이 정말 더 많지만 마지막으로 오늘 방송 소감과 함께 마무리 인사 부탁드릴게요.
1: 저는 사실 부산에서 살아가는 그저 한 명의 청년에 불과한데요. 네, 이 한 명의 이 사람이 어떻게 웹툰을 그리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좀 얘기하고 싶었는데 그게 잘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은 컨텐츠 많이 만들어주시는 부산 영어 방송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앞으로의 작품도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2: So she expresses her hope that her story of living as a young artist in Busan and her journey with webtoons was well conveyed. She's just grateful for the invitation and adds that she will always be rooting for BEFM as well. We have Denny Leaney messaging in. Your webtoons warm me up, just love in daily life. 마음을 따뜻하게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Absolutely, I agree. And that's going to do it for today's The Interview with artist 황가은 here in the studio. 오늘 더 인터뷰에선 황가은 작가와 함께했는데요. 작가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Right. And listeners, if you are interested, do check out her webtoon. And again, her name is 황가은. And with that, let's take a quick song break. This is 엄마가 딸에게 by 양희은. 난

0: The time is now 11:45, which means it's time for correspondent reports. Let's turn to Medellin, Colombia for the latest updates. Our correspondent Woo Ji-in is joining us from Medellin. 네, 오늘은 콜롬비아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콜롬비아 메데진의 우지은 통신원,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So let's jump into it. In Korea, May 5th, yesterday, it was observed as Korea's Children's Day, and Colombia marks the occasion on a different date. So we're going to hear a bit about that. 네, 첫 번째 소식 볼게요. 한국은 5월 5일이 어린이날이죠. 콜롬비아는 기념하는 날짜가 다르다고 들었는데요. 언젠가요?
1: 네, 콜롬비아의 어린이날은 매년 4월 마지막 토요일입니다. 올해는 4월 25일이었는데요. 1999년에 처음 시작되어 2001년 법으로 공식 제정된 이날은 아이들의 권리를 사회 전체가 함께 기억하자군요.
0: So the National Administrative Department of Statistics is conducting a national economic consensus of four cities, and the recently released preliminary results are drawing significant attention. Among business owners in urban areas, there are approximately 614,000 women and 577,000 men, meaning there are about 37,000 more female owners than male owners. And this is being seen as a somewhat unexpected result for Latin America. And how did it feel to you personally living there? 현지에서 체감하시기엔 어떠셨나요?
1: 네, 저도 처음엔 결과를 보고 놀랐는데요. 현장에서 체감하면 그렇게 낯설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시장이나 동네 가게뿐만 아니라 리더십 모임에 가도 자리의 절반 이상이 여성인 경우가 많은데 홍계천 국장도 여성의 역할이 생산 경제에서 점점 더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0: I see. So she was surprised at first, but it doesn't feel that unfamiliar when you experience it on the ground. Not only in markets and local shops, but even at leadership gatherings, women often occupy more than half of the seats. And the director of statistics agency also noted the role of women is becoming increasingly prominent in the productive economy. Well, were there any other notable features such as age groups or education levels? 그럼 연령대나 학력 같은 이 특징도 눈에 띄는 게 있었나요?
1: 네, 사업체 소유자의 주요 연령층은 35살에서 59세 사이로 가장 활발했고요. 학력 면에서는 고등학교 졸업 수준의 소유자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는 콜롬비아의 자영업이 높은 학력보다는 현장 경험과 생활력을 바탕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0: I see. So the main age group of business owners was most active between 35 and 59. In terms of education, owners with a high school diploma level were the most common. And this highlights that self-employment in Colombia is driven more by practical field experience and a strong will to make a living rather than high academic qualifications. With that, let's jump into our next topic. Finally, in Korea, Parents' Day is observed on May 8th to honor both parents together. But Colombia takes a different approach, so let's hear a bit about that. 마지막 소식 볼게요. 한국은 5월 8일이 어버이날로 부모님을 함께 기념하잖아요. 콜롬비아는 다르다고요?
1: 네, 콜롬비아에는 어버이날이 따로 없고 어머니날과 아버지날을 각각 별도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날은 5월 둘째 주 일요일인데 올해는 5월 10일이고요. 아버지날은 6월 셋째 주 일요일로 따로 있습니다. 부모님을 하루에 함께 기념하는 한국과는 달리 각각의 날을 온전히 한 사람에게 집중해서 챙기는 방식이랍니다.
0: 그렇군요. Quite similar to America. So Colombia, there is no single Parents' Day. Instead, Mother's Day and Father's Day are celebrated separately. Mother's Day falls on the second Sunday of May, which is May 10th this year. And Father's Day is on the third Sunday of June. Unlike Korea, where both parents are honored on the same day, Colombia focuses entirely on

0: one person or one parent on their respective day. Now, how is Mother's Day typically celebrated? 그럼 어머니 날에는 어떻게 기념하나요?
1: 네, 콜롬비아에서 어머니 날은 사실 연중 최대 가족 행사 중 하나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온 가족이 함께 외식을 하거나 아침 일찍 집으로 깜짝 아침 식사를 배달시키는 데사주노 소프레사가 유명합니다. 한국처럼 카네이션을 드리는 문화는 없지만 꽃 자체를 선물하는 건 비슷하고 또 레스토랑을 이날 몇 주 전부터 예약이 꽉 찰 정도로 매우 기념하고 있는 날입니다.
0: 그렇군요.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보여주는 문화인 것 같은데요. So Mother's Day is one of the biggest family events of the year in Colombia. Families often dine out together, or it's very popular to have a surprise breakfast delivered to the house early in the morning called desayuno sorpresa. And while they don't have a specific culture of giving carnations like in Korea, gifting flowers in general is quite similar, and restaurants are often fully booked weeks in advance for this day. And how do the gifts trends compare to those in Korea? 그럼 선물 트렌드도 한국이랑 비교하면 어떤가요?
1: 네, 요즘은 개인 맞춤형 선물이 대세인데요. 이름이나 날짜를 새긴 주얼리, 스팟 체험권, 또는 맞춤 사진 앨범 같은 것들이 인기입니다. 흥미로운 건 콜롬비아 어머니날의 기원이 고대 그리스의 여신 숭배 풍습에서 시작해 가톨릭의 성모 마리아, 공경 문화를 거쳐 오늘날의 형태로 자리 잡았다는 점입니다.
0: 그렇군요. So personalized gifts are the current trend. So items like jewelry engraved with names or dates or spa vouchers, and custom photo albums are popular. And interestingly, the origin of Mother's Day in Colombia traces all the way back to ancient Greek customs of goddess worship, which evolved through the Catholic culture of honoring the Virgin Mary to become what it is today. How interesting. Well, that's going to do it for today's updates coming from Colombia. 콜롬비아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지금까지 콜롬비아 메디진에서 우진이었습니다.
0: All right, and that's going to do it for today's correspondent reports. All the updates coming from Colombia. Daniel Lee-Nim saying so interesting. And Wisdom Tooth Fairy-Nim, welcome, welcome, saying good morning. Lots of messages coming in. Thank you so much for messaging in. And listeners, we'll be back tomorrow at 11:05 a.m.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us today. Well, final song for today is by IU featuring Kim Chang-won. We'll see you tomorrow. This is the final song, 너의 의미. I'll see you tomorrow. Bye-bye.

0: more Greats of the World. BEFM, Busan Yeongwabangsa.
1: 혹시 지금 운전 중이신가요?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자 수는 지난 3년 평균 약 9만 명.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기준이 강화된 이후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스쿨존에서는 반드시 시속 30km 이하 서행,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금지, 차량 출발 전 앞뒤 좌우 살피는 습관으로 어린이가 안전한 도시를 만듭니다. 참!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모두에게 위험합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교통안전, 나부터 실천하면 모두가 안전해집니다. 어린이가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부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는 우리 모두의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어린이가 안전한 부산을 만드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함께합니다.
2: Everyone, I'm Catherine from Morning Wave in Busan. Do you turn into a hideous monster every time you're behind the wheel? Feeling a little guilty? Well, Busan drivers ranked the lowest in a national survey for driving behavior. But if we practice good driving etiquette, we can all become gentler beings. Here are two things to keep in mind. First up, when you're changing lanes, make sure to use your blinker. And second, although I do love getting text messages from all of you, don't text and drive. That's a no-no. Good driving etiquette equals safety for all. This campaign is brought to you by Morning Wave in Busan on BEFM. Oh, by the way, tune in to Morning Wave in Busan to get real-time traffic updates. You know your morning commute's better with me, Kat.
3: Hello, Chef Edward Lee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FM 부산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Zero Waste Rangers.
6: To save Mother Earth, just remember the five R's.
7: Would you like a bag for that?
5: No thanks. I brought my own bag. Number one, refuse. Just say no to things you do not need.
7: This shirt is so out of style.
5: Why not take it to a flea market? Number two, reduce. Buy only what you need and share with your neighbors.
7: One iced Americano coming right up.
5: Can I get that in my tumbler? Number three, reuse. Single use, that's not how we do things.
7: This is such a hassle. Let's just throw it all in together.
5: You've got to peel off the labels and rinse them out. Number four, recycle. Rinse it, peel it, and recycle properly.
7: This looks different from other sponges.
5: It's a biodegradable loofah. Number five, rot. Choose a product that returns to nature.
7: Refuse, reduce.
5: Reuse, recycle.
7: And rot. The 5R pledge to protect our planet.
8: 지금 방송 광고라는 부메랑을 던져보세요. 소비자를 향해 정확히 날아가는 광고, 힘차게 돌아가는 경제. 부메랑처럼 다시 기업의 이익으로 되돌아오니까요. 방송광고, 경제에 큰 힘이 됩니다. 부산방송광고발전협의회.

0: Your best choice. BFM 부산 영화 방송.
1: 혹시 지금 운전 중이신가요?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자 수는 지난 3년 평균 약 9만 명.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기준이 강화된 이후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스쿨존에서는 반드시 시속 30km 이하 서행,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금지, 차량 출발 전 앞뒤 좌우 살피는 습관으로 어린이가 안전한 도시를 만듭니다. 참,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모두에게 위험합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교통안전, 나부터 실천하면 모두가 안전해집니다. 어린이가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부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는 우리 모두의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어린이가 안전한 부산을 만드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함께합니다.
2: 아, I was so busy this morning. I didn't even get to check my messages. I almost got hit.
3: Here comes the safety hero. Stop right there, Smombi. Put your phone away. Keep your head up. Look around.
2: What was I doing? Thank you. I'm finally free from being a Smombi.
3: As you just heard, even a quick text could lead to a serious accident. This kind of behavior has a name, Smombi, a word created by combining smartphone and zombie.
4: Walk with your head up and check your surroundings before you move. Let's build a safer traffic culture and keep our streets free from smombies. This campaign is brought to you by BEFM 부산 영어 방송.

0: welcome to the studio.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I did hear that it is your first time on radio, so I want to ask, how do you feel right now? 저희 들어오기 전에 잠깐 여쭤봤는데 라디오는 오늘이 처음이라고 하셨어요.
1: 네, 처음이에요.
0: 어떠세요, 네. 기분이?
1: 라디오 정말 좋아하거든요. 어릴
0: 정말요?
1: 때부터 라디오 정말 즐겨 들었고 네. 현재에도 운전하거나 일할 때 다른 음악 듣는 것보다 라디오 네. 듣는 걸 좋아해서 약간 막연히 언젠가 한번 출연하지 않을까 했는데 너무 네. 영광입니다.
0: 와, 감사합니다. She says it is her first time on radio, but she just enjoys radio a lot. Even in the car when she's driving, she's somebody that prefers to listen to radio over music. So she always thought to herself, you know, I do want to go on radio someday. But today is the day, so she is very excited. We are very excited as well. But first things first, is it possible for you to explain to us what is your job or what do you do? We did mention you're an installation artist, but is this the correct term?
2: 그럼 일단 오늘 인터뷰하기 전에 조금 직업이 생소한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요. 어떤 일을 하시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1: 네. 저는 일단 설치 미술을 하는 전업 작가는 아니어서 설치 네. 미술가라는 직업을 제가 대표해서 설명드리기 조금 조심스럽기는 한데요. 근데 뭐 저 그냥 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실용이 있든 없든 혹은 공간 전체나 공간을 채우는 모든 오브제나 가구 이런 것들을 디자인하고 제작하고 설치하는 네. 일을 하고 있습니다.
0: 그래서 소개해 주실 때 이제 미술하는
1: 네,
0: 이렇게.
1: 맞아요.
0: Okay, so she says that she doesn't go around saying herself that she's an installation artist because there is other things that she does as well, and it's not like she only majors or focuses and concentrates on that one thing. But she says that no matter what it is, even if it's for work or not, even if it's something that costs money or not, she says she's somebody that makes objects and just fills in a space and designs a space. And I feel like by the end of the interview, we will get a more correct glimpse of what she does. And I feel like we'll be understanding her world a little bit more. But when exactly did you start this job? 그럼 언제부터 이쪽 일은 시작하게 되신 건가요?
1: 저는 그냥 어릴 때부터 미술 전공을 했고 그 졸업을 하고 약간 대학원을 가야 하나 어떤 일을 해야 하나 방황하던 차에 마음 맞는 친구들끼리 만나서 네. 재밌는 일을 그냥 꾸려보자 뭐 이것저것 벌려보다 보니 전시 기회도 얻고 그게 또 연결이 돼서 네. 에르메스 에땡메스에서 연락이 오고 네. 그러면서 이 일을 하게 된 것 같아요.
0: Interesting. Okay, so she was a arts major and she said that she was considering getting her master's or not, and she was just thinking, and around that time she met some friends that she started working with and they got really good opportunities to do a lot of exhibitions, and most importantly the project that we'll be talking about, she was the team was in charge of designing the show window or window display for the H brand that is very, very popular. We will talk about it a little bit more later, but we want to know what kind of projects you've been working on recently.
2: 그러면 예시로 최근에는 어떤 작업들을 좀 하셨나요?
1: 최근에는 인천공항에 한국전통문화센터라는 곳에서 전시를 하는데 네. 그 전시에 필요한 꾸밈 직기라든지 거기도 네. 윈도우가 있어서 윈도우 네. 디자인을 하고 제작하고 설치까지 마친 일이 있고요. 그 인천공항에 터미널2에 네. 코리안 컬처 트레디셔널 뭐 네네. 이런 매장이 있어요. 거기 가시면 보실 수 있어요.
0: 저희 해외 청취자분들이 많은데 굉장히 좋은
1: 네,
0: 기회네요.
1: 꼭 한번 들러봐 주시면.
0: Okay. So she says that one of the works she recently worked on is actually at the Terminal 2 in Incheon Airport in Korea. And there is like a Korean traditional center that you can visit. They also have a window display as well. So that is something that she worked on. And you did mention you met some friends and you started working. So you are a team and you guys call yourselves 길종상가. So what does this mean?
2: 말씀하신 친구분들과 팀을 만든 네. 게 길종상가라는 팀인데 어떤 팀인가요? 그리고 어떤 이름의 뜻이 어떻게 되나요?
1: 사실은 박길종 씨라는 실제 네. 이름이 길종인 사람이 있어요.
0: 네.
1: 이제 그 친구와 저와 이제 함께 하고 있는 팀인데 박길종 씨가 2010년 정도쯤에 네. 가상의 상가를 만들었어요. 네. 예전에는 상가라는 게 많이 있었잖아요. 네. 다양한 상점들이 입점해 있는. 그래서 그거를 가상에 있는 상가라는 설정을 하고 제가 거기에 저는 만물상이라는 이름으로 입점을 한 상가 주민이었다가 네. 이제 함께하게 된 경우예요.
0: Okay, so one of the members of the team, his name is actually 길종, and 상가 in Korea

I know you guys are dying to see what kind of works our guest did, so we are going to show you guys some pictures. 저희가 지금 계속 말을 많이 해서 너무 궁금하거든요. 작가님 어떤 작업들 하셨는지. 그래서 아까 일단 저희가 계속 얘기했던 쇼윈도 작업을 좀 보여주실 수 있으시면 네. 저희가 너무 궁금해서요. 한번 저희 태블릿으로 그냥, 네, 네네 저희 틀어주시면. 될까요?

0: Okay, so we will share on the screen. So here is on the screen, you can see her works for the luxury H brand display window. Wow, 이거는 조금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어떤 컨셉이었나요?
1: 이때는 네. 저희가 민화가 네. 이제 실제로 이제 3D로 나오고 네. 그 거기에 등장한 에땡 브랜드라고 컨셉을 잡고요.
0: 네.
1: 그 한지와 동양화 기법을 이용을 해가지고 꾸며본 윈도우였어요.
0: Okay, so it's something related to traditional Koreanism, like Korean folk tales, and they used kind of like hanji, which is a traditional Korean type of paper. So that is kind of like the supplies that they were using. So you can really see the texture. 뭔가 질감이 약간 그 건조한 그 한지 질감이 너무 잘 보이는 것 같은데.
2: 정말요?
0: 저런 거는 조명 같은 것도 신경을 쓰셔야 하는 거죠?
1: 네, 일단 실제로 매장에 조명이 잘 구비가 되어 있긴 한데
0: 네.
1: 뭐 그거를 이용을 잘 하기도 해야 되는 거기는 네. 하죠.
0: Okay, so lighting is also important as well, and they already have really good lighting in the store, so they try to use it. And how often do you kind of work on these projects? 그럼 이 프로젝트는 얼마나 자주 하시는 건가요? 이 쇼윈도 작업은?
1: 브랜드 자체에서는 네. 봄, 여름, 가을, 겨울에서 네 번 돌아가고요. 네. 저희 팀에서는 여름과 겨울 맡아가지고 진행하고 있어요.
0: 그래도 한 계절 끝나면 또 금방 돌아오고
1: 맞아요.
0: 금방 왜냐면 네. 작업 시간도 좀 오래 걸릴 것 같거든요.
1: 맞아요.
0: 어느 정도 걸리시나요?
1: 시안 이제 아이디어 회의부터 네. 시안 작업, 제작을 위한 준비, 설치까지 총 다 하면 한 6개월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0: 그냥 1년 내내
1: 네.
0: 하시는 거네요. Okay, so the brand usually has 4 seasons, so that's when they change this window display, and she says that she works on 2 of the seasons. But because they have to do brainstorming process, they have to actually work on their craft, they have to actually install it. So usually it takes up to 6 months for them, which means that if they work on 2 seasons, that's basically the whole year. So basically she is busy during the whole year. For you then, what is the most important thing when you are working on these window display projects?
3: 그러면 작가님은 쇼윈도 디자인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점은 어느 부분인가요?
1: H사 같은 경우에는 네. 컨셉이 그냥 1년에 프랑스 본사에서 1년에 컨셉을 정해 주셔요. 지금 그걸로 제품이 나오기도 하고 네. 행사 같은 걸 진행하기도 하고 그렇게 1년이 돌아가는데요. 저희 그 컨셉을 그냥 이렇게 그냥 실물로 그리고 다 어떠한 다른 스토리를 넣어서 녹여내는 게 가장 네. 중요한 작업인 것 같아요.
0: 그럼 올해는 어떤 컨셉인가요?
1: 올해는 약간 도전하고 새로운 것을 해보는 그런 의미를 네. 담은 컨셉이어가지고 사실 그런 식으로 약간 모호해요. 어떠한 네. 뭐 자연 뭐 이런 그쵸, 게 아니어서 그쵸. 그래서 그 작업을 할 때가 그 제일 어렵고 좀 재밌는 것 같기도 하고 네.
0: 뭔가 좀 주제가 광범위할수록
1: 네.
0: 자유롭지만 더 어려울 것 같아요.
1: 맞아요. 너무 명확히 잘 짚으셨어요.
0: Okay, she says that usually the thing that she focuses on most is of course, the concept that the headquarters from Paris or France gives to them. And it's not like they have one specific concept they want. It's not like we want red or it's not like we want nature. It's kind of like, for instance, this year, they kind of focus on challenging and going forward, moving forward, which is a kind of broad category. So it's not really easy for them to do something specific. And so she was mentioning if the concept or what they want is broad, you might think that it is a lot of freedom, which is true, but it is harder because it means that they have to just try and get that spot, that sweet spot, and get it right for them. And speaking of working for big brands, I feel like it's really important for you to be artistic, to kind of put in your artistry in your works, but also you got to think about commercialness, the viability of commercialness. So how do you balance these two?
3: 당연히 이제 예술이니까 좀 나의 아트를, 나의 예술성을 좀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현실적으로 일이기도 하잖아요.
1: 네.
3: 그래서 좀 대중성이나 상업성도 중요할 것 같은데 이 두 가지는 어떻게 밸런스를 하시려고 하나요?
1: 사실상 한 일에서 그 밸런스를 맞추는 게
0: 네.
1: 그거는 사실 어려운 일인 것 같고 저는 그 의뢰하시는 분이나 의뢰해주시는 브랜드의 요구가 가장 먼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이것은 돈을 버는 일이고 돈을 주시는 분들이 계시기
0: 네.
1: 때문에 그리고 그분들

0: 분들이 처음에 저희를 찾아주시는 이유도 명확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찾아주시는 것이고, 그것을 잘 파악하고 저희가 어떤 것을 했을 때더 시너지 효과가 나서 더 좋은 결과가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상 어떠한 의뢰가 있는 프로젝트를 할 때는 예술성과 상업성 사이에서 갈등을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예술성은 그냥 개인 작업에서 또 충분히 풀면 되니까 어쨌든 이 의뢰받은 일은 확실하게 그냥 요구사항을 들어드리려고 하는 편입니다.
1: 개인 작업도 그럼 많이 하시는
0: 개인
1: 편이신가요?
0: 작업 많이 해야 하는데
1: 모든 예술가들이 그 대답을 하는 것 같아요. 작업하고 계신가요? 하죠, 해야죠. Okay, she says that what's important for her or her number one rule is to think about her clients because, of course, this is art, but most importantly, it is work. So it's important for her to think about what the client wants and what the client needs. And she is aware that there is a reason why her clients come to her or her team. So for her, she says she tries to put her artistry into her personal works and she focuses on what needs to be done for her work. And I asked her, then do you work on a lot of your personal projects? And just like any other artist out there, she replied with, I should be doing it. Then what was the project that you were most satisfied with and the project that you think was, it was just like hardship for you, but I'm sure you finished it off well, but still, it was just like so hard. Two memorable projects I want to ask you.
2: 그럼 지금까지 하셨던 작업 중에 두 가지 좀 궁금한데요. 가장 마음에 들었던 작업과 아 이건 진짜 너무 힘들었다 하는 작업 궁금해요.
0: 사실 힘들었던 거는 매번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말이 일은 원래 힘들다거든요.
2: 네.
0: 네, 그래서 그리고 저희가 이제 뭐 매번 새로운 아이디어와 새로운 제작 방식, 새로운 재료를 사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늘 새로운 미션을 해결하는 느낌이어서 근데 어렵지만 굉장히 재밌고요.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것조차도 대답도 그냥 늘 저 최근에 했던 작업이 제일 기억에 남고 가장 마음에 드는데 얼마 전에 사실 조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게 제주도에 양가형제라는 햄버거 가게가 있어요. 거기 공간을 저희가 디자인하고 실제로 가구도 만들어서 넣고 했는데 거기가 이제 10주년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연락 오시고 했는데 저희도 그때 10년 전에는 일을 같이 시작한 이제 초년생들이었는데 함께 자라왔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억에 많이 남고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2: 그러게요. 10년 전에 와,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Okay,
1: she says that she thinks there's a saying she really likes. Work is hard. So everything she works on is not going to be easy, but that is why it kind of means more to her because she's overcoming all of these hardships when she's working. So everything seems a little not easy for her, but it's memorable. And some projects that she likes, she says recently the projects that she's done the most recent always kind of have a special place in her heart. But there was one project that she worked on recently in Jeju-do, Jeju Island. There is actually a hamburger shop and they worked together 10 years ago when they were just getting started. But this year it was their 10th anniversary as well. So it kind of meant a lot to her how they were all improving at once and they've known each other and they worked again and they were all kind of like stable in their industries and field now. So it's something that was memorable for her. This is a question that is not on our script, but something I just suddenly wanted to ask you.
2: 이거는 원고에 없는데 제가 작가님과 대화하면서 너무 재밌어서 갑자기 드리고 싶은 질문인데요. 저희 이제 한 30분 정도 대화를 나눠봤는데 어떻게 보면 짧고 어떻게 보면 좀 충분한 시간인데 이제 저를 보시고 그리고 저희 하트어택 분위기도 조금 보신 것 같은데 만약에 저희 하트어택 쇼윈도우를 꾸며주신다면 어떤 분위기로 혹시 디자인을 해주실 것 같으신가요?
0: 너무 어려운 질문.
2: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
0: 실제로 이렇게 섭외 오고 찾아보고 실제로 뵀는데 실물이 훨씬 더 아름다우시고 귀여우세요. 그래서 조금 더 그거에 맞게 꾸며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2: 실물로. 오케이. I asked her if she were to make a display window for heart attack because we've been talking for about 30 minutes now. What kind of vibe would you go for? And she says she searched me up after knowing that she was going to be on the show and she thinks that I 번역하기가 조금 She thinks that I look better in real life, so she wants to kind of focus on the realism if she was making a heart

0: Welcome back, guys. This is Open Heart. We are joined by artist Kimina in the studio. And when we have artists in the studio, a must-ask question, cliche or not, it doesn't matter. We have to ask, where do you get your inspiration? 저희 예술가분들이 인터뷰에 찾아와 주시면 클리셰든 아니든 꼭 저희가 여쭤봐야 하는 질문이 있어요. 영감을 어디서 받으시나요?
1: 저는 일단 자연 좋아해서 네. 어떤 자연을 보고 영감을 얻기도 하는데 그게 뭐 굉장히 멀리 정말 이런 데 떠나야 하는 자연이라기보다는 이렇게 계절이 바뀔 때 변화하는 것들을 관찰하는 걸 좋아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도시에서 보여지는 정말 들여다보면 재밌는 장면들이 많거든요. 뭐 네. 쓰레기가 버려져 있는 데에서 오는 조형미라든지 의자들이 막 쌓여진 게 그냥 되게 재밌어 보이거나 예뻐 보이거나 네. 그런 거를 보면서 기록하면서 영감을 얻는 것 같아요.
0: 그럼 기록을 말씀하셨는데 네. 뭐 사진을 많이 찍으시는 건가요?
1: 네, 사진도 많이 찍고 그냥 생각나는 글이나 뭐 어떤 든 마음 같은 거나 네. 이런 거 계속 그냥 끊임없이 저는 좀 메모하고 기록하는 게 습관이라가지고
0: 그럼 실제로 나중에 그 사진들이나 메모를 다시 돌아가서 찾고 거기서 도움을 받고 하시는 거죠?
1: 네, 맞아요.
0: Wow, okay, interesting because she mentioned recording, the importance of recording. But firstly, she mentioned that she really gets inspired by environments and the nature and the seasonal change as well. We usually just think about the different seasons, but she says she really likes examining the time when there is the switch between seasons. And she also lives in the city, so she likes to examine the everyday things that are happening in the city, for instance, kind of trash on

0: on the floor or if there's like chairs piled up. And she likes recording. And I asked her, okay, you mentioned recording. How do you record these things? She takes a lot of pictures. She also likes to write a lot about things that she thought of or the emotions that she is feeling. And she goes back to them later and uses them in her own artwork as well. Then because you're an artist and you have the eyes, I feel like when you're living life, it might be a little different from those that have another career because a lot of things will seem artistic to you. So is there something that comes along in your daily habits or routine because you are an artist? 그럼 이 일을 하시면서 생긴 직업병도 있는지 궁금한데요.
1: 네. 저는 제가 이름 붙인 직업병이 있는데 네. 정면병이라고 하거든요. 네. 저는 뭐든지 어떠한 한 씬이든 네. 물건이든 정면을 제가 그냥 이렇게, 너 이게 정면? 이렇게 네. 결정을 해요. 그래서 오, 그거를 네. 지키려고도 노력하고 그냥 집을 꾸밀 때도 어떤 거실은 여기가 정면이라고 하면 네. 거기에 맞춰서 물건을 배치를 한다든지 하는 이상한 강박이 있어요.
0: 정면, 어딜 보시던 네. 정면을 네. 고른다. 오, 되게 신기하네요. 이 공간에서는 여기가 정면이고 그걸 이제 네. 센터로. 아, 어떻게 보면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직업을 직접 하시는 네. 것들을. 그래서 너무 다 좋아하시겠지만 그중에서 그래도 이게 가장 큰 매력이다. 내 직업에. 조금 자랑해 주세요.
1: 일단 H사의 어떠한 제품을 마음껏 보고 만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거 정말 가장 큰 매력이고요. 그리고 매번 새로운 프로젝트, 새로운 브랜드, 새로운 방식, 재료를 사용해야 되다 보니까 네. 그걸 정말 그냥 도전하고 미션을 해결하면서 그 과정이 정말 매력적이라고 느껴져요. 그냥 재미있어요. 네.
0: 그게 가장 큰 것 같아요. 재미 보통 일을 하면 저희가 일을 뭐 재미로 하나라는 말도 많잖아요. 네. 근데 일을 재밌어하는 건 정말 큰 복이라고 하잖아요.
1: 네,
0: 와우, okay. She says, firstly, she is able to see and view and experience the products of the luxury H brand because obviously she has to work with the products. And she also says that, you know, at the end of the day, it's just so fun for me. And I was mentioning, wow, a lot of people, we just think work is work. We're not working for fun. So I think it is a huge blessing that she has. If there is anybody listening to our show, listening to the interview right now, thinking, you know, I might be interested in what you do. Do you have any advice? Is there something we have to major? Is there something that we have to study? 혹시나 그럼 작가님처럼 나도 이런 직업 아니면 이런 일을 좀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혹시 뭐 조금 조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부하면 좋다 뭐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1: 그냥 확실히 어쩔 수 없이 미술 전공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일을 또 하면 할수록 느끼는 거고 그리고 이런 설치나 오브제 제작 이런 거 가구를 하고 싶으시면 입체를 다루는 공부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네. 뭐 목공이든 아니면 뭐 실제로 시공을 할 수 있는 능력치를 네. 갖추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0: 정말 미술적 감각만 있어서 되는 일이 아니네요.
1: 네, 맞아요. 현장은 또.
0: Okay. She says that majoring arts is kind of important because obviously the more you know, the more you see. And it's not something that only works just because you have an artistic eye. You really need skills to be craftful as well. So you have to know how to do crafts. You need an eye and you need to know about dimensions and 3D-ness. So she says that, you know, you can try a lot of things because if you're doing this alone, you have to be able to do everything, a little bit of everything, unless you're joining a team. Or you could be like her and you guys can join a team and have your own things that you guys are working on. And you have an artistic eye, clearly. I mentioned many times today that I love the color of her shirt. Clearly you have an artistic eye and nowadays in our world, we all need an artistic eye, I feel like. Is there a way to train ourselves to be more aesthetic?
2: 요즘은 미술을 하지 않더라도

0: 너무 궁금하다고 하시는데 저희가 작가님 소식이나 뭐 작업 소식 같은 게 궁금하면 뭐 어떻게 뭐 SNS로 보면 될까요?
1: 네, 저는 인스타그램밖에 하지 않아서
0: 네.
1: 그걸로 그냥 정보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인스타그램 아이디 한번 알려주실 수 있나요, 지금?
1: DAITTA.
0: DAITTA is her Instagram handle, and that is the only form of social media that she is doing. So she says that if you follow her there, you'll get to know about the works that she works on and the projects that she starts. There's also Ricky saying, side note, she has a great voice for radio. Ricky님이 이거는 조금 관련 안된 댓글이긴 하지만 목소리가 라디오에 최적화되어 있다. 모니터해 주신 게 너무 티가 나는 것 같아요. 리스너 라디오. Yeah, I agree as well. She has a really calm, calming voice. Let's see. Bahar says, wow, great question. How does she handle creative blocks? So, 이 바하 청취자분이 흔히 말하는 뭐 슬럼프? 도저히 영감이 찾아오지 않을 때 어떻게 극복을 하냐는 질문을 주셨어요.
1: 사실 슬럼프가 찾아오지 못하게 스케줄이 연결이 돼 있기는 해요.
0: 네.
1: 일단 이 설치하는 이 H사의 그거는. 그리고 저는 정말 너무 다행인 게 팀으로 일을 하잖아요.
0: 네.
1: 제가 그 어떠한 생각도 나지 않을 때 그냥 믿을 구석이 있어요. 너무나 믿는 동료들이 있기 때문에
0: 네.
1: 제가 조금 뭔가가 안 될 때는 그냥 토스합니다.
0: 서로 이제
1: 네.
0: 채워주면서. Okay, she says that firstly, realistically, her schedule is packed, so she cannot go and have a downside, a slump, or a writer's block, artist block. But also, she says that when she's kind of feeling like she's stuck, because she has trust in her team and because they all are always there for her, she just gets help from them and they kind of help each other as they go on and work together. I also have to mention, some people might notice you from the famous YouTube video that you filmed where you are introducing your house. So naturally, I guess you are interested in interior as well. 또 콘텐츠 출연을 최근에 하셨어요. 집을 공개하는 콘텐츠였는데 자연스럽게 인테리어도 그런 관심을 갖게 되시는 건가요?
1: 네, 뭐가 먼저인지는 잘 모르겠긴 한데 그냥 어렸을 때부터 미술을 하고 꾸미는 걸 너무 좋아하니까
0: 네.
1: 뭐 인형을 꾸미다가 나를 사춘기가 돼서 나를 꾸미다가 그리고 이제 성인이 돼서 내 공간이 생기니 공간을 꾸미는 걸로 자연스럽게 발전을 한 것 같아요.
0: 무언가를 꾸미는.
1: 네.
0: She says it was really natural. She doesn't remember what came first, but she was somebody that just liked decorating things. It could be decorating your objects, decorating your things. During her teens, it was decorating herself. And then it naturally went on to decorating her house. I highly recommend you guys search this video up. I watched it last night as well. Our writers watched it, and that's how we got in contact with her. She introduces her house, and it's really unique and charming, so you guys should definitely check it out. But if you check out the video, everything is just so organized, and that's not very easy. So do you have any tips on organizing? 그 영상을 보면 모든 게 정말 정리가 완벽하게 되어 있는데요. 정리가 사실 쉬운 게 아니잖아요.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하시는 건가요?
1: 저는 일단 어떤 물건을 카테고리화하고 오거나이징하는 작업 자체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게 강박도 있는 것 같고
0: 네.
1: 그래서 그거를 그 제자리에 두는 거 그냥 한번 쓰면 그냥 그 제자리에 그래서 전 집을 좋아하니도 제가 돌아가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0: 네.
1: 물건도 돌아갈 곳이 를 만들어줘야 한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냥 자리를 다시 지켜주는 거 그게 어떻게 보면 그냥 팁이지 않을까 싶어요.
0: 되게 쉬운데 귀찮잖아요. 저희가
1: 그쵸?
0: 보통
1: 네.
0: 뭐 하나 꺼내오면은 다시 해서 이제 베이직한 거를 지키면 조금 정리가
1: 네.
0: 될 수 있겠군요. She says she really likes going back home, so she likes to think that her objects and items all have a home as well. She is somebody that enjoys organizing and categorizing things in the first place, but when you use something, she likes to think these things have a home. So send it back home. So that is kind of the really basic rule that she keeps that helps her stay organized. It is already time to end off our interview, but before we leave, I want to ask you, what are your future plans or goals for this year? 저희 이제 인터뷰 마무리해야 하는 시간이 벌써 왔는데요.
1: 네.
0: 가시기 전에 앞으로 계획이나 올해 어떤 네, 목표들이 있는지?
1: 앞으로 계획은 그냥 지금 현재 여름 시즌 제작 중이에요. 그래서 제작 잘 마무리하고 설치까지 잘 마무리해서 상반기 잘 보내고 싶고 아직 너무 초기 단계긴 한데 네. 아시티스라는 브랜드랑 가구 디자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그거 아마 하반기쯤에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0: 그 또한 저희가 인스타그램으로 네.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네. 아시티스요.
1: 네.
0: Oh, okay. She says that she is working on the summer project for the window display for the H brand, and she says that she hopes that she can finish it off nicely. And she's also working on a new brand right now called Ashitisu, and it's kind of like a furniture and design brand, and it is kind of still in the very beginning process, but she hopes that she can finish it off really nicely. And once again, if you are tuned into her Instagram, then you can check out when she launches the brand. Thank you so much for being with us today.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1: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즐거웠습니다.
0: 또 앞으로 다른 또 활동들 있으면 또 만나뵐 수 있길 네. 바래요. Thank you guys so much for listening. The last song for today is 도시생활 by 구남과 여라이딩 구남과 여 Lighting Stella. And with all my heart, guys, this has been Heart Attack, made by producer Jung Hae-won, engineer Lee Young-hoon and An Jae-sun, writers Kim Hae-rim and Kim Kyung-won, and I have been your DJ, Pretty Little Iris. Au revoir.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FM 부산 영어방송
1: English with
2: 부산 아지매
1: 우리 소상공인 사장님들 매장에 방문한 외국인 손님 때문에 당황한 적 있으시죠?
2: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줄라 갑니다. 배울 준비 됐지예?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1: 어이소 보이소 사이소 영어 하이소
2: 혹시 미스터 민 안녕하세요.
3: Oh, then you're Jenny. Bok Jenny Shi. Nice to meet you. Oh, we're finally meeting each other in person after all this time. It's natural to feel nervous. Or maybe it's because I'm just too handsome.
2: Handsome? 뭐 자기가 잘생겼다고 생각하는 거가 참네. 빨리 일어나고 싶다. 커피라도 빨리 들이마셔야지.
3: Wow, look at you. You really love coffee, huh? Hey, but you know what? Do you like poetry?
2: Poetry? 시? 시 말하는 거예요. 뭐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I don't like.
3: That's no problem. 그러면 여기서 quiz. 자, 시가 너무 현실적이면

0: 뭐라고 뭐 하는지 알아요? 모르겠죠. 그건 바로 시리얼.
1: 재밌네요. 조크 굿. 아, 가고 싶다. 바쁘다고 하고 그냥 일어나야겠다. 쏘리. I'm busy. 아이고.
0: Oh, are you leaving already? Stay and talk with me a little longer. Oh, how about we move to a different place then? Oh, that's a very good idea. Can you call a cab, please?
1: 콜택시 앱이 없나 보네. 네, 알겠어요. 오케이, 미스터 민, 택시 coming soon.
0: Oh, wow, you're such an angel.
1: 보자, 저기, 아, 예약 택시 오네요. 자, 6월 택시 얼른 타세요.
0: Yes, wait, but am I going alone?
1: 자, 문 닫게 얼른 타세요. 자, 문 닫습니다. 출발!
0: Hey, hey, hey!
2: 오늘 배워볼 표현, 택시 좀 잡아주세요. 영어로 뭐라고 해?
0: Can you call a cab? Can you call a cab?
2: Can you call a cab?
0: Call a taxi. Call a cab. 둘 다 전화나 어플로 택시를 부를 때 쓰는 말이죠. 어디로 가는 택시를 불러주세요. Can you call a cab to 어디 어디? 몇 명이 탈 수 있는 택시를 불러주세요는 Can you call a cab for five people? 이렇게 응용 가능합니다.
2: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택시 좀 잡아주세요. Can you call a cab?
0: Can you call a cab?
2: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0: See you tomorrow.
3: FM 부산 영어 방송.
4: Hi everyone, I'm Catherine from Morning Wave in Busan. Do you turn into a hideous monster every time you're behind the wheel? Feeling a little guilty? Well, Busan drivers ranked the lowest in a national survey for driving behavior. But if we practice good driving etiquette, we can all become gentler beings. Here are two things to keep in mind. First up, when you're changing lanes, make sure to use your blinker. And second, although I do love getting text messages from all of you, don't text and drive. That's a no-no. Good driving etiquette equals safety for all. This campaign is brought to you by Morning Wave in Busan on BEFM. Oh, by the way, tune in to Morning Wave in Busan to get real-time traffic updates. You know your morning commute's better with me, Kat.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Coming up next is For My Busan with Laura McLucky. BEFM, Busan 영어 방송.

0: Reach to the world. BEFM, Busan, Yongo Bangsa.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혹시 지금 운전 중이신가요?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자 수는 지난 3년 평균 약 9만 명.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기준이 강화된 이후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스쿨존에서는 반드시 시속 30km 이하 서행,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금지, 차량 출발 전 앞뒤 좌우 살피는 습관으로 어린이가 안전한 도시를 만듭니다. 참,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모두에게 위험합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교통안전, 나부터 실천하면 모두가 안전해집니다. 어린이가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부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는 우리 모두의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어린이가 안전한 부산을 만드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함께합니다.
2: 스톡 인 트래픽 again. No parking spaces anywhere. All I've done is drive. And I'm already completely drained. Maybe I'll skip the drive today. Instead of driving, every ride is mine.

0: 울산시는 이번 달부터 총 1조 3,680억 원 규모의 지역 중소기업 운전자금을 공급합니다. 전국 최대의 지원 규모로 환율 급등 등으로 발생한 자금 공백을 완화하고 중소기업의 안정적 경영을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올해 대출 만기 기업은 원금 상환을 6개월간 유예하고 해당 기간 2차 보전으로 기업의 이자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1: Busan City will begin supplying a total of 1.368 trillion won in working capital funds to local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tarting this month. The program, the largest of its kind in the country, is aimed at easing liquidity shortages caused by factors such as sharp exchange rate fluctuations while supporting stable business operations for SMEs. The city also plans to grant a six-month grace period on principal repayments for companies whose loans are set to mature within the year and to reduce their interest burden during that period through interest subsidy support.
0: 부산교통공사는 도시철도 1호선부터 4호선까지 86개 역사의 역명 부기 입찰 등록을 오는 11일부터 15일까지 진행합니다. 기존 역명의 기관이나 기업명을 함께 표시하는 제도로 해당역 반경 1km 안에 있는 공공기관과 학교, 의료기관, 기업 등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1: The Busan Transportation Corporation announced that it will accept bid registrations from the 11th to the 15th for co-naming rights at 86 stations across Metro Lines 1 through 4. The system allows the name of an institution or company to be displayed alongside existing station names. Eligible participants include public institutions, schools, medical facilities, and businesses located within a 1 kilometer radius of the respective station.
0: 부산시는 부산 청년 만원 플러스 문화패스 대상자 모집이 조기에 마감됐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처음 도입한 권종별 분리 모집에서는 5만원권 1,000명 모집에 동시 접속자 8,700명이 몰리며 3분 만에 마감됐습니다. 부산시는 이 같은 수요를 반영해 지역 공연 패키지와 전시 등 맞춤형 콘텐츠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1: Busan City announced that recruitment for the Busan Youth 10,000 won plus culture pass has closed early due to overwhelming demand. Under the newly introduced tiered application system by voucher type, the 50,000 won category, which aimed to recruit 1,000 participants, drew 8,700 concurrent applicants and filed up within just 3 minutes. Reflecting the strong demand, the city plans to expand customized content, including regional performance packages and exhibition programs.
0: 부산시는 장애인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사업 신청을 오는 23일까지 접수합니다. 올해 보급 목표는 270대로 독서 확대기와 특수 마우스, 음성 증폭기 등 장애 유형별 보조기기 128종이 지원됩니다.
1: Busan City will accept applications for its Assistiv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Device Distribution Program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until the 23rd. This year, a total of 270 units will be provided, covering 128 types of assistive devices tailored to different disabilities, including reading magnifiers, specialized computer mice, and voice amplifiers.
0: 부산 지역 내일 아침 기온 13도, 낮 기온 23도로 예상됩니다. 현재 기온 18도입니다.
1: Busan is expected to see a low of 13 degrees Celsius tomorrow morning and a high of 23 degrees during the day. The current temperature stands at 18 degrees Celsius. It's time to wrap up this hour's news. I'm Jian Kim.
0: 정하였습니다.
1: Thank you for joining us. You're listening to BFM 부산 영어 방송.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혹시 지금 운전 중이신가요?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자 수는 지난 3년 평균 약 9만 명.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기준이 강화된 이후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스쿨존에서는 반드시 시속 30km 이하 서행,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금지, 차량 출발 전 앞뒤 좌우 살피는 습관으로 어린이가 안전한 도시를 만듭니다. 참,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모두에게 위험합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교통안전, 나부터 실천하면 모두가 안전해집니다. 어린이가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부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는 우리 모두의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어린이가 안전한 부산을 만드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함께합니다.
2: 김밥가게 박 사장님도, 문구점 김 사장님도, 우리 부산의 경제를 움직이는 사람들. 우리 동네 작은 가게로 향하는 발걸음이 우리 부산의 경제를 키워가는 한 걸음입니다. 부산 방송광고발전협의회.
3: Coming up next is All Star English. BFM 부산 영어 방송.
4: 가정의 달 특집 All Star
5: English.
4: 메이 is Family Month. And today we prepared something very special for all of our 부스타. 제 옆에 계신 분 누구신지 아시겠죠, 여러분? You know him. Whenever there's a family event, he's the first person called to hype up the crowd. 오늘 또 흥 제대로 올려주신 분 모셨습니다. 가족 행사, 동네 축제, 체육 대회만 열렸다 하면 제일 먼저 섭외되는 분 아닙니까?
5: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스타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사이버거입니다. 와! 오늘 저의 모든 세대의 흥을 끌어올려서 여러분들의 흥 버튼을 그냥 제대로 부스터 온 시켜드릴 준비가 됐습니다. Yeah. 오늘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의 흥 친구가 되어드릴 테니까 여러분의 이브닝 영어 친구가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 All Star English 지금 출발합니다.
5: Let's go!
4: That's right. Welcome to All Star English, a very special episode we prepared for you. I am your everyday star, Minsoo Shin. 네, 여러분, 오늘은 가정의 달 특집으로 특별히, especially 사이버거님과 함께합니다.
5: 네, 여러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노래하는 사이버거라고 하고요. 오늘 또 초대를 해주셔서 네. 너무 감사한데 일단 두 분의 복장을 지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일부러 이렇게 지금 입고 오신 거죠?
4: 맞아요. 일단 우리 사이버거 다시 이제 출연한다. 네. 다시 불렀다 하니까 일단 너무 예전처럼 입는 거는 이렇게 화면 특히 뭐냐면 우리 너튜브로 네. 방송 많이 생각하거든요.
5: 그러니까요.
4: 그래서 한쪽에 너무 화려하면 일단 그 테마를 좀 맞춰야 되니까 그래서 저도 지금 머리하고 네. 이런 자켓은 솔직히 없거든요. 저는
5: 아니, 그런 것 치고는 너무 어두워가지고 지금 여러분 라디오만 들으시는 분들은 너튜브 오셔가지고 지금 어떤 상태인지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4: 맞습니다.
5: 지금 사람을 불러놓고 저만 너무 튀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저만 되게 민망한 상태로 지금 앉아있거든요.
4: 튀어야죠. 지금 오늘의 네. 슈퍼스타인데
5: Yes, this is superstar.
4: 맞아요. We have Cyborg in the house once again joining us. 오늘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5: 아, in the house 이때 쓰는 거예요?
4: 네.
5: 사이버거 in the house.
4: That's right.
5: Yes.
4: In the house.
5: 아, 옛날에 이거 많이 해봤네. In the house. 태사자 in the house. 그러잖아. 그거 맞잖아.
4: 맞아요. 맞아요. 그때 시대. 네. 사이버거님도 좋아요. 근데 사이버거님 우리 시작하기 전에 네? 즉석 질문 하나 할 건데요.
5: 좋아요.
4: 사이버거에게 가족이란? So family to you is?
5: 가정의 달이잖아요.
4: 네.
5: 사이버거에게 가족이란 1호 팬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사이버거라는 캐릭터를 가지고 노래를 할 때마다 네. 늘 부딪히는 장벽이 있어요. 어쨌든 이미테이션 싸이다. 사실 여기서 출발하는 장벽이 있는데 우리 가족들은 저를 진짜라고 생각해 줍니다. 저한테는 1호 팬이다. 제 팬덤 이름이 감튀거든요.
4: 감튀들.
5: 포테이토 칩스.
4: 네, 포테이토 칩스 귀엽다. 네.
5: 그래서 프렌치 프라이즈.
4: 네. 네,
5: 프렌치 프라이즈인데 제 가족들이 1호 프렌치 프라이즈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4: 어.
5: 네, 또 약간 감동받았어요?
4: 진짜요?
5: 예스.
4: 어, 여러분 이렇게 서프라이즈. 보이지 않지만 저 눈물 조금 이렇게 흘리고 있습니다. 저 이 선글라스 때문에 안 보이죠. 와우, 네. That's a very warm answer. 너무 따뜻한.
5: 네. Very warm. 아, 따뜻하다고.
4: 네. 너무 따뜻합니다. 예스. 어, 지금 팬들 너무 너무 부럽네요.
5: 네.
4: 네. 우리 부스타 분들도 그 정도 따뜻함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저도. 네.
5: 저의 감튀가 되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만이라도요.
4: 좋아요. Now, we want to share a very interesting survey. According to a recent survey, people in their 20s to 40s say that the hardest thing to say to family was, I love you. 네. Meanwhile, people over 50 said the hardest words were, I've been having a hard time. 그래서 최근 설문조사에서 결과

0: 보니까요. 20부터 40대는 가족에게 사랑해 라는 말을 가장 어려워한대요. 이 말 꺼내는 게. 네. 그리고 50대 이상은 나 요즘 힘들어 라는 말을 가장 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네. 이거 뭐 공감됩니까? 이제 뭐 사이버그도 이제 20대에서 40대 이 사이에 포함되니까.
1: 저는 근데 공감을 하기는 하죠.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근데 누가 봐도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모습이 일반적이지가 않잖아요. 일반적이지 않은 게 저는 사랑해라는 말을 잘합니다. 특히나 저희 가족들한테도 와이프 빼고는 다 편안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와이프한테는 좀 힘든데.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사랑해라는 말을 저희는 늘 아이들이 학교 가거나 할 때도 늘 네. 사랑해. 꼭 안아주고. 근데 이게 습관이 중요한 것 같아요.
0: 사실 habit.
1: 사랑의 habit. winning habit. 이기는 네. loving habit. 사랑하는 습관.
0: 네.
1: 그래서 사랑해야 된다는 게 강박이 아니라 그냥 밥 먹듯이 사랑해. 오케이. 사랑해. 사랑해요. 이렇게 하다 보면
0: 맞아요.
1: 되는 것 같아요.
0: 커피 마시듯이. 이거 커피 오늘 안 마시면 그냥 사랑해 먼저 하고 커피 마시는 이런 룰.
1: 사랑해.
0: 네. 하면서 그렇죠. 먼저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해 먼저 말하고 커피 마시기.
1: 좋아요. 좋아요. 사랑해.
0: 커피 마시려면 사랑해 먼저 해야 되잖아요.
1: 근데 이게 남발하면 안 될 것 같은데.
0: 그쵸.
1: 민수 사랑해.
0: 네. 좋아요.
1: 저한테 안 해 줘요?
0: 사이버거 사랑해.
1: 그러니까.
0: 진짜 I
1: love 사랑해.
0: You.
1: 사랑해.
0: 사랑해.
1: 사랑해요.
0: 맞아요. 이렇게 쉽게 할 수 있으면 그렇죠. 자, 그러면 가정의 달 맞이해서 네. 부스타 여러분께 문자 주제 하나 드릴게요.
1: 오케이.
0: 아시겠죠? Family is. 이걸로 시작하는 영어 문장을 하나 보내주세요. 뭐 예를 들면 Family is forever. No refunds. 이런 거 어때요? 뭐 가족은 진짜 영원하다. 진짜 환불. 금지.
1: No refund.
0: No refund.
1: 환불 금지.
0: 환불 안 되죠. 가족은. 그렇죠. 네. 그래서 family is 가족은 뭐뭐 다.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샵 9050 문자로 보내면 한 통에 100원 되고요. 카카오톡이나 너튜브 댓글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역시 센스 있는 문장 보내주시면 보내주신 분들 중에 몇 명 뽑아서 가정의 달 선물로 30하나 아이스크림 파인트 보내드릴 거래요.
1: 근데 선물이 크네요.
0: 네.
1: 야 가족 여러분. 가족은 family is 이 영어로 네. 보내야 돼요?
0: 그렇죠. 이게 family is로 시작해서 뒤에 뭐 이렇게 요즘 뭐지 번역기나 뭐 AI로
1: 뭐 그럴 수 있지. 좋아. 영어로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근데 두둥님 우리 두둥 부스터한테 문자 왔습니다. 아니 글자가 보이세요 두 분? 근데 우리 사이버거는 익숙하잖아요.
1: 익숙해요.
0: 선글라스 이렇게 끼고 특히 밤에 행사할 때
1: 그렇죠,
0: 선글라스
1: 그렇죠.
0: 하고
1: 지금
0: 하잖아요.
1: 지금 밝아요 아주.
0: 저는 지금 스튜디오에서 살짝해서 저희 모니터에 밝기를 제일 밝게 했는데 이 조금 가까이 봐야겠네요. 저는 안에서 선글라스 쓰는 거 조금 익숙하지 않습니다. 저는.
1: Habit. This is habit.
0: 네, that's a habit for you.
1: Yeah. For me.
0: Habit for you. 맞아요.
1: 거기까지밖에 못해.
0: 근데
1: 자꾸 쳐다보지 마세요. 영어 뒤에.
0: 근데 저 지금 우리 여기 스튜디오에 뒤에 있는 모니터 있잖아요. 나 선글라스는 못 쓰니까 나 개안네. 괜찮은데 나.
1: 아 지금 스스로한테 반한 거예요?
0: 조금 그래서
1: 본인 스스로.
0: 나도 선글라스 좀 쓰고 방송할까 지금 싶습니다 오늘.
1: 네. 그래서 사실 확실히 뭐든 가리는 게 낫긴 하죠.
0: 칭찬이죠.
1: 그럼요. 네네네. 뭐든 더 가리면 더 좋아 보여요.
0: 자 그러면 우리 오늘 사이버거와 가정의 달 특집 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뭐 말 주변 없는 자녀들이 이게 부모님께 이 사랑해라는 말을 좀 어렵다고 했잖아요.
1: 그렇죠.
0: 혹시 그러면 사이버거는 매일 한다니까 그럼 내가 그러면 이 매일 같이 네. 사이버거처럼 매일같이 사랑해 말할 거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1: 이야기하다가 생각해보니까 네. 제가 자식들에게는 편하게 하거든요. 생각해보니까 내가 우리 부모님들께는 편하게 하지 않는 것 같아 지금.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한테 전화해서 사랑해라고 말하라고 하면 큰일 있는지 아실 것 같아서 사랑해라고는 그러고 보니까 그렇네.
0: 왜,
1: 내가
0: 뭐가 무슨 일 있는데?
1: 돈 필요하나 이렇게 하실 수 있어서 그럴 때는 이러면 될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하긴 하는데
0: 네.
1: 그냥 처음에는 사랑해 하기 좀 힘들면
0: 네.
1: 아니면 오히려 이럴 때 여러분 이럴 때 우리 잉글리시 힘을 빌리는 거예요. I love you.
0: I love you.
1: I love you. I love you. 그냥 지나가듯이.
0: 네, 엄마 아빠.
1: I love you.
0: I love you.
1: 왜냐하면
0: 알제.
1: 어머니 아버지는 그게 이 사랑해라는 단어보다는 조금 네. 우리가 뱉기 편할 수 있고 또 약간 닭살 돋지 않잖아.
0: 맞아요.
1: I love you.
0: 저도 근데 이렇게 미국에 살았는데도
1: 네.
0: at heart 마음속으로 이 경상남도 이 남자 조금 이 feel이 있거든요.
1: 네.
0: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 이거 사랑하는 말
1: 힘들어요.
0: 힘들어 못 꺼내겠어요.
1: 뭔가 그 외국에 계신 분들은 네. 그런 게 엄청 자연스러울 것
0: 같아요. 맞아요. 원래 그런데 나도 원래 그래요? 그래야 되는데 아,
1: 경상도 남자라서 네, 안 되는 건가?
0: 부산 사나이라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근데 real quick, speaking of family, here's a fun survey result for our listeners. 가족 단톡방에서 가장 답장이 느린 사람은 누구? Yeah. Right? So 이거를 여러분은 누구라고 생각하시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근데 이 결과 있잖아요. 그렇죠?
1: 이거 너무 쉽다. 네. 이거 누구나 정답을 알 것 같아요. 가장 느린 사람은 바로 아버지입니다. 이 아버지께서는요. 네. 사실 읽는 건 되게 빨리 읽어요. 왜냐하면 늘 휴대폰과 함께하고 계시기
0: 맞습니다.
1: 때문에 뭐 게임을 하시든 뭘 하시든 휴대폰을 늘 보시기 때문에 읽는 건 되게 빨리 읽는데 답장은 안 해.
0: 아 맞습니다.
1: 답장을 왜 그렇게 안 하나 모르겠어.
0: So dads, fathers came in first place. Second place were teenagers and working sons and daughters. Especially 아들들, especially sons. And they usually think I'll reply later and then they totally forget. 아 이거 바로 저거든요. 2위는 사춘기 자녀 혹은 바쁜 직장인 자녀. 특히 아들들. 왜냐면 나중에 답해야지 하고 까먹거든요.
1: 그러니까.
0: 저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1: 아버지들이 이 답장하기가 어려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네. 아버지들은 엄마한테 혼날까봐 좀 답장을 느리게 하는 경우가 있고 아이들은 까먹는 게 맞는 것 같고.
0: 맞아요. 전 진짜 까먹거든요.
1: 아 그래요?
0: I'm so forgetful. 많이 까먹어서. 네.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어머님 아버님 죄송합니다. 아시겠죠? 네.
1: 그리고 어른들은 그게 많대요. 그 왜 건강 정보라든지 네. 이런 거 공유가 많으니까 좀 꺼놓는 경우가 있대요. 근데 가족 단톡을 꺼놓으시더라고. 왜 그렇게 가족 단톡을 꺼놓으시는 몰라.
0: 그렇죠. 요즘 왜 딸 사진 안 보내노라고 하는데.
1: 그러니까 필요할 때만 말하셔.
0: 맞아요.
1: 필요할 때만 말하셔.
0: 네. 자, 여러분 올스타 가정의 달 특집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We have Cyberger in the house.
1: In the house.
0: 네, 잠시 후에는 사이버거와 함께하는 가족에게 바치는 가요제. 오! 할 겁니다.
1: 너무 재밌겠다.
0: 이게 어떤 코너죠 이게 오늘?
1: 아 가정의 달이잖아요. 네. 그래서 가정이기 때문에 우리 가족의 의미도 한번 좀 되새겨보고 또 가족 모임 때 분위기 제대로 띄울 수 있는 곡. 제가 직접 고른 싸이 노래 두 곡에 네. 우리 부스타 분들이 각각 도전해서 불러주실 겁니다. 두 분이 서로 다른 노래를 부르실 거고요. 네. 듣고 나서 여러분들이 직접 투표를 해주시면 됩니다.
0: 좋아요 여러분 기대하세요. 오케이. 자 다음으로 코너 속의 코너 이분도 다시 만나야죠 우리 사이버거님. 자 날씨 요정 in the house.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Weather Fairy's back. 날씨 요정의 시간이 이번에는 조금 black 버전으로 돌아왔습니다.
2: 잠깐, 지금 화면 그냥 누가 사이버거예요
1: 이게
2: 지금?
1: 뭐야?
2: 누가 사이버거야 지금?
0: 굉장히 재밌네요.
1: 나도 해야겠다.
2: 좋아.
0: 좋습니다.
2: 멋지다. 이거 사이버거 누군지 헷갈리죠? 누가 사이버거지 지금?
0: 오늘 제 사이버거 오신다고 해가지고 네. 자 이렇게 맞춰봤습니다.
2: 근데 네. 우리 너무
1: 엄청나다.
2: 이게 너무 커플룩이다. 우리 둘이는 근데 지금
1: 아니 검은 옷이 가죽밖에 없는 거예요?
0: 아 네.
2: 맞아. 근데 저도 사실 검은 옷 가죽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0: 자 지금 일단은 중요한 게 날씨를 얘기를 해야 됩니다.
2: 맞네.
0: 이제 역시 항상 실루엣 정확의 아이콘답게 오늘의 날씨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됐습니다. 그래서 날씨 정보 You don't need anywhere else. Just listen to me. 아시겠죠? 내일 날씨도 그냥 제발 들으시면 됩니다. 내일의 기온인데요. We'll be low of 12 degrees and high of 24 degrees. We'll be overall a bit warmer than today. 하늘 상태는 cloudy skies. 흐린 하늘이 이루어지겠습니다. 그렇다면 비는 어떠할까? Rain chance will be 30%, low chance, so probably no rain. 공기 상태는 will be normal. 그동안 이제 좋음이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보통으로 올라가겠다. 이렇게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2: 네.
0: 그래서 오늘의 영어 표현, you can count on it. 그쵸?
2: You can count on it.
0: 저를 보면 생각나야 돼요.
1: Count on it.
0: 믿어도 된다. 확실하다. 네. 그렇죠? 그래서
1: count on it.
2: Count on it. 좋아요. Count on it.
0: 그렇죠.
2: 이 count도 그 끝에 그 t도 발음 안 해도 되네요. 그래서
1: count on it.
2: Count on it.
1: Count on it.
0: 너 나를 믿어봐. You can count on me.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도 되는데
2: 손님 왔다고 갑자기 영어 좀 잘하네요.
0: 네. 그래서 예문으로 the forecast you can count on it. 이 예보 믿어도 됩니다. 네. 아시겠죠?
2: 문제 요정 네. Can we count on you?
0: For sure. 당연하죠.
1: 좋다 둘이.
0: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설 업그레이드로 더 새로워진 부산 엑스카이 전망대 지금 꼭 가보셔야 할 부산의 하플 100층 전망대 입장권을 드립니다. The newly upgraded Busan Exit Sky is now better than ever. The absolute hotspot you can't miss.
3: We are giving away admission tickets to our stunning 100th floor observatory.
0: 네. Yeah. 자, 우리 yeah. 문자 들어오고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화면 보니까 우리 쪼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밤 무대 가수 플러스 보디가드 두 명.
3: 아 좋습니다. 아
1: 그래 나를 가수로 봐주신 거네. 네. 어, 다행이다.
0: 네 그렇게 하고 일단 뭐 일단 특히 우리 여기 너무 커플룩이라고 봤습니다.
1: 두 분은 지금 흡사 거울 미러전이에요.
3: 아 맞아요. 좋네요.
1: 네. 거의 똑같아 지금.
0: 이분 분명히 기분 나쁠 거예요.
1: 아 왜요?
3: 브로맨스.
0: 네. 아 아쉽다. 이렇게 같이 이렇게 커플룩으로 왔는데 가야 되는 계속 있을래요?
3: 아니요.
1: 아니 이거 가시는데 이렇게 온 거예요?
0: 근데 이분 원래 그래요.
1: 아니 네. 지금 이거 끝인데 이렇게 입고 오신 거예요?
3: 짧게 하고 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1: 아니 네. 너무 짧은데 지금?
0: 이번 가보겠습니다.
1: 아 이거 어디 가?
4: 요즘 new generation이 들어오잖아요.
5: 어 new jeans라고 했어요? new 뭐라고요?
4: 팬인가 봐요.
5: 아 네 저 완전 팬입니다.
4: 누구 좋아하세요?
5: 그럼 하니.
4: me?
5: 아 아니요.
4: 좋아하니? 어 농담이야. sorry.
5: 아 우리 하니 형.
6: R&B 황제 김주한도 나오고.
7: 아 이거 봐. 양말은 안 되겠다. 또 영상 통화가 적당히 하면 좋겠는데.
8: 사과하십시오.
9: 좋아한 건 난데 왜 내가 그쪽을 사과해내냐? 그쪽에서 나를 사과한테 가요? 사과해요 나한테.
6: 민수 열심히 한다. 이렇게 재밌는데 안 들어요? 왜 안 들어요? 나 지금 되게 신나 부스타. 그거 아세요? 내 꿈은 조한이 형만큼 영어학이에요. 올스타 잉글리시 그냥 틀어두세요. 퇴근길에, 회식할 때, 운동할 때, 저녁 준비할 때, 저녁 먹을 때, 설거지 할 때, 퇴근 후 나만의 시간 가질 때.
10: 올스타 잉글리시 실생활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어요. 너무 재밌고 유용한 공부는 올스타 잉글리시 뿐이죠. 아 여러분 지금 당장 참여하러 출발하시죠.

0: All-Star English 가정의 달 특집
1: 사이버거와 함께하는 가족에게 바치는 가요제
0: That's right. Since it's Family Month, we have picked some very fun songs that families can enjoy together. 그래서 가정이 달이잖아요. 가족들이랑 같이 신나게 즐길 수 있는 노래들로 준비했습니다. And 여러분, calm down. 오늘 저는 노래 안 할 거예요. 저희 우리 많은 이게 부스타들 오늘 유튜브에 썸네일 보고 아, 또 민수 노래 하나라고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1: 노래를 많이 하시나 봐요, 평소에.
0: 네.
1: 한 소절이라도 제가 꼭 시켜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0: 아, 예. 근데 네. 여러분, don't worry. 저 말고 we have contestants singing their hearts out as well a very special performance later on. 이거 좀 스포일러 될 수 있지만 여러분 기대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오케이.
0: 자, 그래서 오늘 이 사이버거와 함께하는 가족에게 바치는 가요제 어떤 노래인지 먼저 소개해 줄 수 있습니까?
1: 그럼요.
0: 사이버거?
1: 사이 하면 떠오르는 정말 수많은 명곡들이 있습니다.
0: 아, 진짜 많죠.
1: 그런데 가족들과 함께 부르기 좋은 곡 분위기 띄우기에는 정말 이만한 곡이 없다
0: 네.
1: 그 수많은 쟁쟁한 곡들 강남스타일 챔피언 Right Now 나팔바지
0: 우리 딸은 떼떼 좋아요
1: 떼떼
0: 네.
1: 그 수많은 곡들을 제치고 오늘 선정된 두 곡은 바로 연예인 오! 그리고 예술이야 두 오! 곡입니다 오 박수가
0: 진짜.
1: 나와요
0: 진짜
1: That is entertainer and it's art.
0: Yeah.
1: 준비해왔어요.
0: 이 노래 진짜 이 떼창도 장난 아니에요.
1: 아, 그럼요. 그럼요.
0: 그 네.
1: 연예인은 정말 당신만을 위해 평생 춤추고 노래하겠다라는 고백송입니다. 싸이가 실제로 축가를 위해서
0: 네.
1: 프로포즈를 위해서 준비한 노래고요. 예술이야는 그냥 뭐 진짜 싸이 역시도 이 노래가 본인 인생의 최고의 걸작이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0: 이야.
1: 에너지가 넘치는 파티송입니다.
0: 네.
1: 가족에게 바치는 가요제인 만큼 온 가족을 대표해서 두 분이 도전을 하신다고 들었어요.
0: 네, 맞습니다. 그래서 원래 every Wednesday we have the 이 노래 끝을 잡고 corner where we have two contestants singing their hearts out. 근데 오늘은 이게 가정의 달 특집이니까 아주 특별하게 사이버와 함께하는 가족에게 바치는 가요제로 인해 두 도전자들이
1: 아, 좋아요.
0: 싸이 노래를 부르고 야. 일단 여러분 똑같이
1: 너무 재밌어.
0: 수요일에 투표로 통해 we are going to have a winner. 오케이. 자, 근데 우리 도전자들 연결하기 전에요.
1: 네네.
0: 그럼 싸이 보고도 이게 싸이 형님을 노래를 거의 똑같이 부르잖아요. 저도 이게

0: 유튜브로도 영상 많이 봤는데 네. 이 에너지 그냥 그냥 비슷하더라고요, 진짜.
1: 아, 저는 싸이 형님 노래 만 듣고 싸이 네. 형님 노래 만 부르기 때문에
0: 그쵸.
1: 그런 성대나 이런 것들이 많이 좀 맞춰져 있는 편인데 사실 싸이 형님 노래가 듣기에는 너무 신나는데요.
0: 네.
1: 어디 가서 불러보시면 네. 생각보다 이게 그 흥이 안 나요.
0: 아.
1: 그 흥이 안 나는 이유가 여러분 다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박자도 그렇고 뱉는 것도 이 말을 뱉는 말맛도 그렇고
0: 네.
1: 정말 어려워요. 제가 네.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그 아주 유명한 모창 가수 나오는 프로그램 있죠. 그 제가 예선전에서 바로 탈락됐던 이유가 아. 저는 목소리가 너무 다르대요.
0: 아.
1: 근데 실제로 거기서 우승한 사람
0: 네.
1: 그러니까 가장 싸이랑 비슷하다는 사람마저도 마지막 결승 투표 때 한 표 받았어요. 그러니까
0: 네.
1: 100명 중에 99명이 이건 싸이다. 근데 한 명만 다르게
0: 아니다.
1: 들은 거죠.
0: 네.
1: 그만큼 사실 싸이의 목소리가 독보적이기 때문에 따라하시려고 하지 말고요.
0: 아, 오케이.
1: 최대한 본인의 느낌을 신나게 살려서 하시면 됩니다. 그게 힌트예요.
0: 이게 진짜 메인 진짜 완전 꿀팁이네요.
1: 꿀팁이죠.
0: 이게. 네, 이게 너무
1: 허니팁.
0: 그죠, 허니팁.
1: 준비했어요.
0: 어, 좋습니다. 그래서 너무 싸이처럼 똑같이 하지 말고
1: 그럼요.
0: 그냥 내가 신나면서 부르면
1: 맞아요.
0: 아주 자연스럽게 그 흥이 분명히 나올 거다.
1: 맞습니다.
0: 좋아요. 자, 여러분 준비됐습니까? 사이버과
1: yes.
0: 함께하는 가족에게 바치는 가요제. 자, 그러면 우리 부스타 중에서 두 분이 이 곡에 도전하셨다고
1: 와.
0: 들었는데 자, 그럼 첫 번째 도전자 그러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 커넥트 됐습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세요.
0: 와.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오, 떨려.
2: 네, 네, 반갑습니다.
0: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2: 아, 예, 저는 그 용인에 사는 경봉수라고 하고요.
0: 네.
2: 회사원이고 부산 영어 방송을 출퇴근 때 항상 즐겨 듣고
0: 우와.
2: 있습니다.
0: 와, 우리 용인에 계시는 경봉수님, 나이스. 어, 봉수님 우리 방송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2: 아, 부산 출장을 한 1년 이상 있었는데
0: 네.
2: 이제 영어 공부가 이제 필요해서 근데 이제 부산 영어 방송이 굉장히 컨텐츠가 좋고
1: 우와.
2: 또 이제. 계속 뭔가 트렌디하고 이래서 오히려 저는 타 프로그램보다 더 즐겨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
0: 여러분
2: 영어 방송은 네네. 압도적인 것 같아요.
1: 이야 여기 뭐 모두 박수를 치고 난리가 났습니다.
0: 네, 일단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 즉석으로 물어본 거예요. 이거 봉수님 이거 따로 질문 먼저 준비하라고 그런 거 아닙니다. 진짜 이거
2: 아, 예,
0: 레알하게 나온 겁니다.
1: 부산에 출장 오셨을 때 여기 이랬던 거 아니에요?
0: 아닙니다. 저는 봉수님이고요.
2: 아, 예, 뭐, 네.
0: 네. 좋아요.
2: 아, 재밌게 듣고 있습니다. 예.
0: 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Now, since today is our family month special here at All Star English, there are so many different kinds of families these days. I'm sure we all know. Some live with children, some just couples, some will live with their pets. So, question for you, 봉수님. How would you describe your family in a few words? So, what kind of family are you? 우리 가족은 어떤 스타일의 가족인지 간단하게 소개를 부탁할 수 있을까요?
2: 아, 예, 어, for English.
0: No,
2: 아,
0: 네.
1: 오!
2: Yeah, yeah, yeah, my family is warm and supportive and a little funny times. We always try to help each other and stay positive together.
0: 오. 오, 좋아요. 사이버님 다 이게,
1: 이 정도는 알았죠.
0: 이해하셨죠?
1: 웜 들었어요.
0: 맞아요.
1: 웜.
0: 따뜻하고 웃기고
2: 서포티브.
0: 어, 서로 이렇게 서포트 해주고
1: 네, 서포트한다.
0: 이게 가족이지. 와우, 봉수님 일단 영어로 해주셔서 너무너무
1: 멋있다.
0: 감사합니다. 네. 사이버님 혹시 질문 있습니까?
1: 어, 그 평소에 그러면 그 가족끼리 그 따뜻한 가족끼리는 사랑해 뭐 이런 말 자주 하시는지 뭐 어떤 말 좀 주고받으시는지 그런 거 좀 궁금합니다.
2: 아...
0: 왜 이렇게 조용해졌지?
2: usually say each other. Did you eat? 그러니까 do you have dinner?
0: 밥만.
2: 맞나? This means I love you.
1: Oh,
2: I understand.
1: Yes. 맞죠,
2: yeah.
1: 맞죠.
2: Yeah. 네. Do you have dinner? Do you lunch in Korea culture? Yeah.
0: 맞아요. 그렇죠, 이 그렇죠. 한국 문화에서는 이 밥 문화 이거 진짜 특별한 사람한테 말하는 거잖아요. 오.
1: 함부로 물어보면 안 돼 그거.
0: 그렇죠. 맞습니다.
1: 같이 밥 먹자는 소리이기 때문에 함부로 하면 안 돼.
0: 음식은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만 맞습니다. 오, 나이스. When was a time you felt especially thankful for your family? 가족에게 특히 고마웠던 순간 혹시 있었습니까? 뭐 또는 뭐 가족이지만 뭐 예를 들어 뭐 더 귀찮다 뭐 싶었던 순간도 괜찮고요. 봉수님.
2: 야, yeah, it's a little bit difficult. Yeah, when I was a business trip on go abroad, and my father asked me

0: Each time, where are you? Where are you stationed? Yeah, be careful. Be careful. Yeah.
1: 처음보다 점점 더 잘 알아들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엔 진짜 좀 와 이랬는데 계속 갈수록 제가 다 알아듣는 영어가 되어가고 있어서 너무 좋아요. 불편하시면 한국어로 하셔도 돼요.
2: 아 근데 봉수님 그러면 아버님이 계속 모두 어디냐 어디냐 이렇게 묻는 게 이거 좀 귀찮다 혹시 그 말입니까?
0: 아 아니요 그러니까 귀찮은 것보다 네. 그래도 어쨌든 해외에 나가 있으니까.
2: 네.
0: 걱정을 해주시는 게 뭐 지나고 보니 처음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귀찮았는데
2: 네
1: 그렇지
0: 그게 아, 어떻게 보면 다 이제 신경 써주시는 건데 뭐 누가 그렇게 해주겠어요
2: 맞습니다 맞아요 너무 잘 해석하셨네요
1: 진짜
2: 네.
1: 늘 그렇게 물어보시는 게 사실은 사랑입니다
2: 좋아요
1: 그 오늘 이제 싸이 노래 부르실 건데 어떤 노래 네. 도전하시겠습니까?
0: My song is Celebrity.
2: 아, 연예인.
1: 아, 그게 엔터테이너가 아니에요? 아, 셀러브리티예요?
2: 엔터테이너도 돼요. 아, 네, 왜냐면 그 연예인들이 그 네. 엔터테인먼트를 주는 사람들이잖아요.
1: 어, 셀러브리티.
2: 네.
1: 아, 연예인 부르신다는 거죠. 와, 아니 연습을 해보셨을 텐데 그 주변의 가족들이나 반응 어땠습니까?
0: 아, 뭐. 반응은 여기가 최초 공개입니다.
1: 어 그래요? 어 좋습니다.
0: 몰래 연습을 했고요.
1: 너무 네. 기대됩니다.
0: 아 근데 뭐 참 어렵. 아까 사이버거 형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특유의 목소리, 그 흥이 맞아요. 나는 목소리가 독보적인 것 같아요.
1: 특히 이 연예인은요, 그냥 이 고백송이기 때문에 처음 딱 들어갈 때 있죠. 그때가 네. 진짜 말하듯이 하지만 단어의 끝 처리를 진짜 끝까지 해줘야 돼요.
2: 야.
1: 네, 제가 지금 약간 불러드리고 싶지만 괜히 또 불러드리면 이게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본인의 아, 스타일대로 진짜 단어들의 말맛이 최고인 게 이 셀러브리티입니다.
2: 야, 이거 거의 그냥 싸이 가수에서 이게 싸이 가수한테 이렇게 받는 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봉수님.
0: 예.
2: 좋아요. 자, 그렇다면 그 이번엔 그 연예인 노래 가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케이. 가사 중에서 영어 표현을 하나 배워볼 건데요.
1: 좋아요.
2: 자, 가사에서 그대의 연예인이 되어 항상 즐겁게 해줄게요 라고 하잖아요. 자, 그럼 영어로는 그대에게 연예인이 되어 I'll be your superstar 이러면 될 것 같아요.
0: 아까
2: 그쵸, 연예인이 뭐 엔터테이너, 셀레브리티 할 수 있는데 근데 스타잖아요. 슈퍼스타 되잖아요. 그래서 I'll be your superstar 그리고 항상 즐겁게 해줄게 I'll always keep you smiling. 네, 해보세요. I'll keep always smiling. Keep you smiling.
1: Always keep you smiling.
0: Keep your smile.
2: 맞아요. 네. Make sure you're always happy.
1: Make sure you're always happy.
2: 맞아요. 너 항상 행복하게 해줄게 아, 라고 이렇게 말하죠.
1: 이렇게 노래는 못하겠는데.
2: 맞아요. 나 그래서 영어로는 안 됐잖아요.
1: 아, 안 돼.
2: 좋아요. 자, 그럼 봉수님. Are you ready?
0: 네, 아무래도.
2: 네, 자, 그러면 오늘 사이버거와 함께하는 가족에게 바치는 가요제 첫 번째 도전자 봉수님이 연예인을 부릅니다.
1: 와우.
2: 자, 큐.
0: 나의 그대가 원한다면 어디든 무대야 유머러스한 남자가 요즘엔 추세야 남자다운 남자는 남자를 기쁘게 할 줄 알아야 해 같이 놀고 가지고 놀고 잘 놀 줄 알아야 해 후로 너의 연예인이 되기 위해 해 데뷔 무대 코믹 멜로 액션 에로 마음에 드는 걸 찍으시죠 지금부터 슛 들어갑니다 영화 한편 찍으시죠 엔딩에 키스 신사 참고하시죠 그대

0: 동료를.
1: 야, 박수님. 와,
2: 아, 이게 박자 맞추기가 힘드네요. 오. 오.
1: 맞아, 이 연예인 이게 박자 맞추고 노래 장난인데.
0: 아니, 그, 지금 어디서 불렀어요?
2: 아, 여기 지금 차 안에 있습니다.
0: 이야. 근데 그게 진짜 너무 놀라운 게 네. 차 안에서 부르시는 느낌이 났어요. 이게 막 뛰고 싶은데 못 뛰면서 가사를 보면서 의자에 앉아서 이게 지금 너무 보이는 거야.
2: 아,
0: 그 느낌이
2: 아니,
0: 났어요.
2: 스피커폰으로 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박자
0: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누군가 그걸 보고 있는 어떤 누군가의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차 안에서

0: 후대 여운에 야 어땠을까 진짜.
1: 어 근데 감사합니다. 그래 아주 갇힌 장소에서 노래 불렀는데도 이 흥이 그래도 느꼈습니다.
0: 진짜 느껴져.
1: 네네네. 그리고 봉순이 이게 박자가 어려운데 딱 우리 스튜디오 안에서 사이버그가 이렇게 손으로 딱 박자 맞추는 거 했는데 딱 떨어지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0: 그러니까.
1: 네네네.
2: 아 진짜요? 아 제가 그 피드백이 안 돼가지고 아무튼 뭐. 막판에는 맞춘 것 같아요. 막판에
0: 시작이 너무 좋았어요. 나의 그대가 여기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근데 나의 그대가 여기가 너무 퍼펙트 완벽했습니다.
2: 아, 감사합니다.
1: 자 이제 첫 번째 도전자 for today's 가요제 was 봉수님 singing 연예인. 와 일단 시작 좋습니다. 자 봉수님 잠깐 대기해 주시고요. 나중에 우리 투표 끝나고 커넥트 할게요.
2: 네 감사합니다.
1: Alright. 자 일단 시작 좋습니다.
0: 너무 좋아요.
1: 깜짝 놀랐죠. 네. 네 그래도 도전자 넘버 2도 있습니다. 와. 자 만나 볼게요. 여보세요.
3: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3: 와. 네 안녕하세요.
1: 반갑습니다. 자기 소개 부탁드릴게요.
3: 네 저는 서울에 사는 이용택이라고 와, 합니다.
0: 서울이야 또.
1: 네. 자 오늘 용인 vs 소울 대결인데 자 용택님 반갑습니다. 자 네. 오늘 아까 앞에 그 도전자분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It's family month. So 이 똑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How would you describe your family? 네 가정의 달 맞아서 우리 가족은 어떤 가족이다. 혹시 짧게 소개를 부탁할 수 있을까요?
3: 저희 가족은 조용히 챙겨주는 가족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0: 그렇지 가족은 좀 조용해야 돼.
1: 맞아요. 네 일단 데리고 아 자기 여기 용돈 자 이렇게 보다.
0: 그러니까.
1: 에이,
0: 슬쩍.
1: 슬쩍 이렇게 놓고.
0: 너무 티 내면 그 별로 안 좋아.
1: 어 영태님 좋은데요. 네.
0: 그 가족들이 함께 노래방 가시면 부르는 막 애창곡 이런 거 있으세요?
3: 아 가족끼리 노래방 가는 문제가 좀 오래됐는데요.
1: 네.
3: 코인 노래방 막 그렇게 바뀌어서.
0: 그니까요.
3: 제 아버지가 마이웨이 이렇게
0: 오, 프랭크 시나트라
1: 역시.
0: 야.
1: 이 한국이 특히 이렇게 남자들이면 네
0: 이건 무조건
1: 나이 상관없이 무조건 부르잖아요 이 노래.
0: Now,
1: 오, 오, 근데 좀
0: The End Is Near.
1: 사이버그 이렇게 재즈도 좀 될 것 같은데.
0: 안 돼요.
1: 그래요.
0: 네. 사이버그 노래밖에 안 돼.
1: 영태님, is there something 네. special you'd like to do with your family this year? Then 그럼 혹시 올해 가족과 꼭 한번 해보고 싶은 거 있습니까?
3: 아, 요새 가족들이 바빠서 네. 좀 뭉치기 힘든데 가족들이 같이 나가서 외식하면서 커피도 한잔 하고 뭐 이야기하고 뭐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0: 이런 소소함, 소소함.
1: 맞아요. 네. Happiness in the small things.
0: 그러니까요.
1: Right?
0: 정말 작은, 정말 그 일상을 같이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거든.
1: 맞습니다. 이거 너무 좋습니다.
0: 아, 오늘 그러면 그 아버지께서 이 마이웨이를 부르시는 그런 느낌을 딱 들어보니까 뭔가 굉장히 감성적인 음악일 것 같은데 싸이의 노래 중에 어떤 노래 도전하십니까?
3: 예술이야 불러보겠습니다.
0: 명곡 아닙니까? 명곡. 이 진짜 예술이야. 띵곡이거든요. 예술이야는 정말 많은 분들이 본인의 애창곡으로 가지고 있는 곡입니다. 그리고 어디에서나 언제나 불렀을 때 모두가 떼창을 유도할 수 있는 곡이기도 하기 때문에
1: 맞아요.
0: 연습해보시니까 좀 어땠습니까?
3: 아, 연습해보니까 아, 역시 싸이님은 춤추면서 부르시는데도 이렇게 그러니까. 높게까지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나
0: 아.
3: 실제로 또 불러보니까 또 생각보다 되게 높아서
0: 맞아요.
3: 신나는 걸 해야 되나? 너 노래에 집중해야 되나? 약간 그런 고민도 하긴 했어요.
0: 이거 정말 중요한 말씀이신 게 싸이 형님 노래가 생각보다 굉장히 높아서
1: 네.
0: 그 그냥 부르시는 남자분들은 흥을 못 따라가요.
1: 맞아요.
0: 그래서 기대가 됩니다. 그냥 신나십시오.
1: 너무 노래에 집중하지 말고 일단 먼저 우리 용택님이 신남을 느껴야지 이 노래 제대로 나온다. 이게 사이버거가 말했습니다.
0: 허니 팁을 알려드리자면
1: 네.
0: 앞쪽에서 신나게 가셔야 그 예술이야 하시고 우리한테 이렇게 넘길 때 있죠. 떼창 넘기실 때. 그때 우리가 따라해요. 앞에 안 신나면 우리가 안 따라 불러드릴 거예요.
1: 맞아.
3: 아,
0: 예술이야 네. 넘기죠. 오죠? 가만히 있을 거예요. 신나게 불러요.
1: 좋아요. 자 이번에는 그러면 도전할 노래가 예술이야. 뭐 It's Art라고 했잖아요. 네, 자 노래 가사 중에 영어 표현도 하나 배워보겠습니다. 하늘을 날아가는 기분이야.
0: 오.
1: 네. 자, 이 표현을 영어로 그럼 어떻게 할까요?
0: I believe 사실, I can fly.
1: I believe I can fly. 난 날 수 있겠다. 라고 그렇게
0: 아니야?
1: 믿다고 할 수, 뭐,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표현이 따로 있어요, 영어로.
0: 뭐예요?
1: I'm on cloud nine.
0: 어?
1: 네. 완전히 하늘에 지금 구름에 떠 있다. 라고 그런 느낌이거든요.
0: 구름이 9시라는 게 아니야.
1: 아, 그건 9시가 아니고 이거 클라우드 나인이요. 네. 뭐지 이 제일 높은 구름이었나 뭐 그런 타이틀이 갖고
0: I'm
1: 있는데.
0: I'm on cloud nine.
1: I'm on cloud nine. 진짜 하늘 떠 있다. 네.
0: I'm on cloud nine.
1: 이런 옛날 노래 있는데 I'm on top of the world.
0: 오.
1: 진짜 옛날 카펜 그 카펜터스 노래가
0: top 하나, of the world.
1: 맞아. 이 노래 I'm on top of the world. 진짜

0: 자, 완전 기분 지금 최고야.
1: 어, 기분 짜신다.
0: 말하는 거죠. 좋아요. 자, 용태님, without further ado, are you ready?
2: Yeah, I'm ready.
0: All right, let's get it. Yes, 수리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 화이팅!

0: 예스 예스.
1: 오 나이스 용태님. 야. 네. 예스 수리야.
0: 아니 용태님. 네. 앞에 노래 너무 좋았거든요.
2: 네네.
0: 랩에서 와르르 무너지는데. 와 노래 너무 좋아. 나 지금 너무 놀랬잖아요.
1: 어. 근데 이 바이브레이션도 장난 아니고.
0: 그러니까 그 노래 좋은데. 너무 좋았는데 랩에서 네. 와장창. 아. Excuse me 잠시만 아직 와 이거 자 와장이야. 너무 아쉽다 이거.
1: 괜찮아. 일단
0: 근데 너무 좋았어. 앞에 아마 투표를 앞쪽에 하셨으면 네. 이거 와 투표 장난 아니었어.
1: 저 일단 시장은 좋았고 시장 마지막 끝에 이제 예술이에게 떼창고 일단 나오긴 나왔습니다. 우리 그러니까, 스튜디오에서. 네. 자 영태님 너무 잘 들었고요. 자 우리 투표 시간 가질 거니까 잠시 기다려주시고 나중에 다시 커넥트 해보겠습니다.
2: 네. Alright.
1: 야 일단 두 주주들한테
0: 박수.
1: 네, 박수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사이버그가 지정한 이 서로 다른 두 곡을 네 도전했는데요. 자 지금부터 이제 투표 시간이 왔습니다.
0: 투표.
1: 네 나는 1번이 더 잘했다 생각하면요 문자로 1번. 난 2번이 더 잘했다 생각하면 문자로 2번. 어디로 보내냐? 어디로 보내주죠?
0: 샵 9050 문자 카카오메시지 유튜브 댓글로 지금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샵 9050 문자는 한 통에 100원입니다.
1: 맞습니다. 자, 딱 10초 드릴 겁니다.
0: 진짜로?
1: 여러분. Only 10 seconds. 그래서 아. 네 지금 이제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준비 시작!
3: 10, 9, 8, 7, 6, 5, 4, 3, 2, 1.
0: 와! 1번이 연예인이었고요. 2번이 예술이었습니다.
1: 맞습니다. 네, 자 이제 투표 시간 마감됐고요. 자 들어온 투표 여기저기 좀 들어오고 있는데 오. 자 우리 바뀐 스태프분들이 카운트하는 동안 문자도 많이 들어왔거든요. 네. 자 근데 선글라스 끼고 하니까 여러분 죄송한데 저 선글라스 잠깐 벗고
0: 잘생겼어. 네.
1: 잠깐 볼까?
0: 좋아 좋아 잘생겼어.
1: 네 안경 쓰고 네, 네. 좀 읽겠습니다. 네 문자 많이 왔는데요. 자 이 크크크님이 사이버그님 이 지휘해 주시는 거 너무 좋아요라고 하네요.
0: 아 그래요?
1: 네. 네
0: 제가 정확하게 박자 드리려고.
1: 맞아요. 혹시 네. 이게 퍼포먼스 할 때도 이게 뭐냐면 떼창이 할 때 이것도 좀 이게 좀
0: 하죠 하죠
1: 합니까?
0: 관객들이 사실 뭐 싸이 형님은 저희 정말 온 마음으로 좋아하는 노래잖아요.
1: 네.
0: 모든 노래들이 예술이나 연예인이나 하이라이트 부분을 갈 때는 제가 관객들에게 딱 지휘를 드리죠. 지금이야 이런 느낌으로.
1: 맞아요. 왜냐면 그 가만히 앉고 너무 혼자 신나면 그렇죠 이게
0: 오히려 싸이 형님 노래를 가만히 앉혀서 부르는 걸 해보시면 절대 네. 안 돼요 이게 너무 신나기 때문에.
1: 너무 이제 맞아요. 이거 바로 그냥 앉으면 안 되잖아요.
0: 맞아 맞아.
1: You have to move around, right? 근데 여기 유준님한테도 근데 사이버거님도 아니고 이게 그냥 사이버거.
0: 네.
1: 아 라고 내가 너무 이렇게 손님이니까 너무 이렇게 높이 올려주시니까
0: 그러니까,
1: 그렇죠
0: 사이버거
1: 그 친하니까 이제 사이버거로 볼게요.
0: 사이버거
1: 네, 사이버거와 yeah, 함께하는
0: yeah.
1: 네. 가요제 일단 너무 잘 들었고요. 자 일단 투표 시간이
0: 다
1: 마감됐고 카운트도 다 됐고요. 이제 발표할
0: 왔어요?
1: 시간이
0: 와.
1: 왔습니다. 네. 자 모니터에 보이시죠?
0: 어디요?
1: 사이버거 보이죠? 네, 모니터에
0: 보여요.
1: 이제
0: 이야 이렇게
1: 네.
0: 이야
1: 네 그래서 제가 일단 사이버거한테 넘길 테니까 오늘의 사이버거와 함께하는 가족에게 바치는 가요제 우승자는요?
0: 과연 누구냐면 예술의 한을 부른 이용택님이십니다.
1: 이야
0: 아쉽다. 연예인 부르신 분도 너무 아쉽다.
1: 야,
0: 랩에서 와르르 무너지셨지만 말씀드렸듯이 그 노래 자체가 너무 괜찮았기 때문에 너와나 둘이 여기 좋았어요.
1: 야, 네. 자 일단 영태님
2: 네,
1: congratulations 축하드립니다.
0: 축하드립니다.
1: 네. 자, 그래서 오늘 우승자이고요. 백화점 상품권 10만 원의 주인공이
0: 대박.
1: 됐습니다. 네. 자, 이거 영태님 how do you feel? 지금 기분 어때요?
2: 너무 좋습니다.
1: 자 그래서 오늘 가요제 우승자인데 우리 가정의 달 이게 뭐지 특집을 함께 하고 있는데요.
0: 네.
1: 혹시 마지막으로 뭐 듣고 계시는 가족분들 네 한테 하고 싶은 말 있습니까?
0: 한마디.
2: 네 우리 가족 사랑하고요. 행복하고 건강하게 같이 즐겁게 계속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1: 이야,
2: 사랑해요.
0: It's warm.
1: 깔끔하네요. 깔끔하고 warm.
0: Warm.
1: 너무 좋아요. 자, 영태님, thank you so much for being a part of today's competition.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자, 아깝게도
0: 아쉽다. 진짜 너무 아쉽다.
1: 2등을
0: 잘하셨는데.
1: 네, 자, 우리 1번.

0: 그러면 용인에 계시는 우리 봉수님이랑 잠깐 커넥트 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1: 네, 여보세요.
2: 오,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0: 네, 너무 잘하셨는데 자, 아쉽게 오늘 가요제에서 우승은 그래도 못했습니다. 네, 근데 우리 스튜디오에서 너무 봉수님도 노래도 너무 잘 들었고
2: 분위기 너무 좋았어요.
0: 분위기 너무 좋았거든요. 네.
1: 아, 감사합니다.
0: 아유, 근데 봉수님 We will not go empty handed. 저희 방송에서 절대로 뭐 못 이겼다고 그 빈손으로 보내주지 않거든요.
2: 아, 네. 그렇지. 그러면 안 되지. 네. 이분이 얼마나 영어 방송 사랑하시는데.
0: 맞아요.
2: 그럼 이제 앞으로 안 들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0: 맞아요.
2: 안 되지. 네. 그럴 수 없지.
0: 저도 왜냐면 어제 방송을 통해 제가 어제 그 어린이 아이 한 명 울게 했거든요.
2: 아, 왜요?
1: 그래서 아, 그래요?
0: 진짜. 네. 일단 제 잘못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청취자분들이 제가 잘못했다 생각하니까. 그래서 진짜 우리. 그래도 우리 부스타분들하고 우리 도전자들 잘 챙겨야겠다.
2: 잘 챙겨야 돼요.
0: 그래서 봉수님 일단 우승하지 못했지만 피자 or 치킨, 치킨 세트나 피자 와. 세트 선물을 드립니다. 어떤 걸 원합니까?
1: 아, 피자 세트 부탁드립니다.
2: 난 치킨이었다.
0: 이야, 어, 근데 난 치킨이었어. 보통 치킨이에요 사람들. 어. 근데 오랜만에 피자. 네. 우리 피자 남았죠? 있죠? 비비님 내 피자 있다고 합니다. 좋아요. 자, 봉수님 마지막으로 우리 방송 함께 하고 있는데 혹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습니까? 뭐 가족에게?
1: 아, 가족에게 하고 싶은 말은 뭐 저녁 먹었어요? 할 것 같고요.
2: 사랑이다, 사랑이야.
1: 예, 네.
0: 아이고.
1: 우리 부산 영어 방송에게 한 말씀 드리면,
0: 네.
1: 항상 이제 좋은 프로그램 만들어 주시는 거 감사드리고, 예, 언제나 퇴근길 그리고 출근길 함께 하고 있다는 거.
0: 야
2: 멋있다. 오, 다들 여기에 너무 웃고 계세요.
0: 맞아요. 네. 너무 따뜻한 warm,
2: right? warm, warm.
0: 자, 봉수님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Thank you so much. Okay?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자, 오늘 가요제 너무 진짜 따뜻한 가요제였고요.
2: 네. 너무 저는 좋았습니다. 이 영어 방송 올 때마다 느끼는데 네. 여기는 모두가 너무 따뜻하신 것 같아요.
0: 맞아요.
2: 듣는 분들도 따뜻하고,
0: 맞습니다.
2: 방송을 진행하는 분들도 따뜻하고,
0: 맞습니다.
2: 오늘 민수 옷도 따뜻하고,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
0: 땀 나고 있습니다.
2: 땀 나요 지금. 에어컨 틀고 난리도 아닙니다 여기.
0: 좋아요. 자, 가요제는 여기까지 하는데, 근데 여러분 뭐 그것도 하이라이트인데 두 번째 하이라이트 하나 기다리고 하이라이트. 있습니다. 왜냐면 마지막으로 가정의 달을 맞아 사이버가 함께하는 이 와. 가족에게 바치는 가요제를 위해 사이버가 직접 노래를 하나 준비했거든요. 네.
2: 아, 이거 어떤 노래를 할까 고민을 진짜 많이 했는데
0: 네.
2: 사실은 그 제가 어디 방송을 나가거나 이렇게 해도 싸이 형님 노래를 많이 부르거든요.
0: 네.
2: 그럼 기본적으로 연예인, 뭐 챔피언, 예술이야 이런 네. 노래를 불러요. 강남
0: 네.
2: 스타일.
0: 네.
2: 이 노래는 진짜 라디오에서는 불러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거의. 왜 부를 일이 잘
0: 최초.
2: 없는데.
0: 네.
2: 아버지라는 곡을 오늘 여기서.
0: 달이니까.
2: 네. 그리고 원래 싸이 원곡 아버지는 빠른 곡이거든요.
0: 네.
2: 그래서 그냥 건반 반주로만. 네. 잔잔한 노래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0: 같이 뛸 준비했는데
2: 오늘 자리에, 의상 너무 뛸 준비고 제 의상 너무 뛸 준비인데
0: 네.
2: 네. 오늘은 그냥 한번 다 같이 이것도 너무 들어보시죠.
0: 이런 사이버거의 이 면도 보면 너무 좋아요. 자, 여러분 dedicated to all the families out there, especially the dads, Cyberger will be performing a Psy song titled 아버지. 자, 준비됐습니까?
2: Yes.
0: Cue.
2: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최고인 줄 아시는 우리의 부모님께 이 노래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엄마 아빠. Yo, 너무 앞만 보고 살아오셨네. 어느새 자식들 머리 커서 말도 안 듣네. 한평생 저 자식 밥그릇에 청춘 걸고 새끼들 사진 보면 한 푼이라도 더 벌고 눈물 먹고 목숨 걸고 힘

아이들은 친구들을 사귀고 많은 얘기 나누고 보고 듣고 더 많은 것을 해주는 남의 아빠와 비교 더 좋은 것을 사주는 남의 아빠와 나를 비교 갈수록 싸가지 없어지는 아이들과 파가지만 흘러나는 사람의 등살에 외로워도 간다 여보 얘들아

0: 감사합니다.
1: 너무 감동이야. 진짜 아. 진짜 이게 예술이야. 네. 진짜 이게 아, 예술이다.
0: 오, 저도 오랜만에 이렇게 막 열을 다하면서 맞아요. 아버지를 불렀던 것 같습니다.
1: 아, 근데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네. 아, 자 여러분 너무 잘 들었죠?
0: 아, 감사합니다.
1: 그래서 이 사이버거 아버지 his rendition of 아버지 진짜 hopefully inspires our listeners. 뭐 꼭 아버지한테뿐만 아니라 왜냐면 우리 청취자분들이 어머님은 이렇게 문자 그러니까. 왔는데 뭐 어머님한테도 그쵸? 이 사랑의 말이 어려우면 아까 뭐라고요? 아 밥 먼
0: 어머니 식사하셨어요?
1: 식사하셨습니까?
0: 네. 아우 그렇지.
1: 근데 가능하면 사랑한다 이 말 한마디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사이버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너무 좋았고요. 여러분 가정의 달 가족들에게 사랑한다 말합시다.
1: 네. Alright 여러분 stick around. We have more show at 7 o'clock. 사이버 너무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0: FM 부산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Stuck in traffic again. No parking spaces anywhere. All I've done is drive. And I'm already completely drained. Maybe I'll skip the drive today. Instead of driving, every

0: The time is now 7 o'clock.
1: English with
2: 부산 아지매.
1: 우리 소상공인 사장님들, 매장에 방문한 외국인 손님 때문에 당황한 적 있으시죠?
2: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주려 갑니다. 배울 준비 됐지예?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1: 오이소, 보이소, 사이소,
3: 영어 하이소.
2: 혹시 미스터 민... 안녕하세요.
4: Oh, then you're Jenny. Bok Jenny Shi, nice to meet you. Oh, we're finally meeting each other in person after all this time. It's natural to feel nervous. Or maybe it's because I'm just too handsome.
2: Handsome? 뭐 자기가 잘생겼다고 생각하는 거가 참네. 빨리 일어나고 싶다. 커피라도 빨리 들이마셔야지.
4: Wow, look at you. You really love coffee, huh? Hey, but you know what? Do you like poetry?
2: Poetry? 시? 시 말하는 거예요. 뭐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I don't like.
4: That's no problem. 그러면 여기서 quiz. 자, 시가 너무 현실적이면 뭐라고 뭐 하는지 알아요? 모르겠죠. 그건 바로 시리얼, 시리얼, 시리얼, 시리얼.
2: 재밌네요. 조크 굿. 가고 싶다. 바쁘다고 하고 그냥 일어나야겠다. Sorry, I'm busy. I go.
4: Oh, are you leaving already? Stay and talk with me a little longer. Oh, how about we move to a different place then? Oh, that's a very good idea. Can you call a cab, please?
2: 콜택시 앱이 없나 보네. 네, 알겠어요. Okay, Mr. Min, 택시 coming soon.
4: Oh, wow, you're such an angel.
2: 보자. 저기 예약 택시 오네요. 자, 6월 택시 얼른 타세요.
4: Yes. Wait, but am I going alone?
2: 자, 문 닫게 얼른 타세요. 자, 문 닫습니다. 출발.
4: Hey, hey, hey.
2: 오늘 배워볼 표현. 택시 좀 잡아주세요. 영어로 뭐라고요?
4: Can you call a cab? Can you call a cab?
2: Can you call a cab?
4: Call a taxi. Call a cab.
1: 둘 다 전화나 어플로 택시를 부를 때 쓰는 말이죠. 어디로 가는 택시를 불러주세요.
4: Can you call a cab to 어디 어디?
1: 몇 명이 탈 수 있는 택시를 불러주세요는 Can you call a cab for 5 people? 이렇게 응용 가능합니다.
2: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택시 좀 잡아주세요. Can you call a cab?
4: Can you call a cab?
2: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3: See you tomorrow.
5: (웃음) 잘 잤다. 어머, 벌써 저녁 6시 8분이네? All Star English 할 시간이다.
6: Hey babe, All Star English time.
5: Let's tune in.
7: 맞다, All Star.
5: 이피큐 신청해야지. 인호잡도 신청하고 10만원 백화점 상품권도 받아야 하는데 보자 어디 보자.
7: 인호잡? 내가 먼저 신청했거든.
5: 무슨 소리야. 내가 먼저 할 거야. 번호표 뽑고 오세요.
7: 그래 맞아. 올스타는 듣기만 하면 아까워. 자기가 먼저 인호잡 하고 내가 이피큐 해서 커피, 치킨 세트, 백화점 상품권 다 가져갈게.

0: 변하로 무자정의 시간이 무자정의 시간이 왔습니다. 그렇죠. 이제 다시 이제 원래대로 돌아오셔야죠.
1: 잠시만요.
0: 알겠습니다. 네. 아 참 블랙이 참 예쁜 것 같아요. 네 뭐라고 해야 될까요?
1: 어 문자 요정이 누구지? 뾰라라 여러분 문자 요정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어 누구시죠?
0: 저 문자 요정.
1: 아 제가 문자 요정인데요.
0: 전 OG. OG.
1: 제가 오리지널 문자 요정인데요.
0: 오늘은 뭐. 같이 문자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1: 오, 좋습니다. 네, 자 문자 많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0: 그렇죠.
1: 네.
0: 자 어제 1등 누구였는지 기억하시나요?
1: Oh, yesterday first place.
0: Yeah.
1: Oh,

0: 기억 안 나요. 누구였지?
1: 어제.
0: 아!
1: 어허.
0: 어제 네. 원래 낙지연님이 했어야 됐었는데
1: uh-huh.
0: 여기서 제가 어제 다 가르쳤던 단어 기억하십니까?
1: 뭐죠?
0: Cutthroat.
1: 아, 그렇죠.
0: All-Star에서 아주 Cutthroat해서 Danny Lee님이
1: uh-huh.
0: 1등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 어떻게 낙지연님이 선물 못 받아?
1: Uh-huh. 이번에 어제는 이제 Danny Lee님께서 1등 하셨는데 오늘은요?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0: 아, 누구두?
1: 후추님.
0: 죄송해요.
1: 아, 후추님이 오늘 1등 하셨어요.
0: 아, 후추님이요?
1: Yeah. 후추님 오늘 1등 했습니다. 그 베네님이 2등 하시고 네. 유서님이 3등 이렇게 오늘 장식을 하셨는데요.
0: 네.
1: 일단 이번 주는 우승자 없습니다. 일단 이거는 짚고 넘어가야 되니까.
0: 아니 이게 선물 주는 거 우리가 좋아해야 되는데.
1: 아 그렇죠.
0: 너무 즐기시는 것 같은데요.
1: 아, 왜냐면 지금 준다고? 너무 마음이 아파요 지금. 빨리 좀 드렸으면 좋겠는데.
0: 네.
1: 그래서 이제 뭐 아 또 이 추가적인 소식이 들어왔는데 날은 지정하지 않고요. 1년 동안 1등 횟수 기록해서 연말에 또 선물을 드린다고 하는데.
0: 근데 잠깐 타임.
1: 네네네.
0: 우리 지금 누가 1등했는지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까?
1: 아니요.
0: 아, 볼 수 있어요.
1: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어요.
0: 그거 누가 해야 할 일이죠? 네.
1: 네네네. 누가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네.
0: 혹시 이게 문자 요정 이름 네. 자체가 문자 요정이니까 이거 네네. 문자 요정 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1: 아, 예, 다음 문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네. 이거 아 그러면 우리 밖에 있는 그 남동아 작가한테 넘기세요. 네.
1: 문자 읽어보도록 할게요.
0: 네. 네.
1: 자 다은님께서요. 이 문자는 민수 씨가 못 보셨길 바라며라고 하셨는데 가릴수록 잘생겨지는 남자 신민수. 이거 제가 봤을 때요 해킹 당한 것 같아요.
0: 잠깐 가릴수록 이 뭐지 더 커버할수록 그 가림이
1: or 그렇죠. 이... 커버할수록 이건 넘기는 거죠. 네 이거는 가린다고 하진 않죠.
0: 아 이거
1: 네.
0: 가리막 아니고 가르마죠.
1: 네. 가르마죠. 네.
0: 네.
1: 이 선글라스를 끼셨는데 네. 어떤 눈빛인지 이미 예상이 가요. 네 그래서 우리 다은이
0: 나 이분 어디서 봤는데. 우리 그 한국 레전드 무슨 뭐지 그 락 음악 그 가수 있지 않습니까?
1: 아, 저
0: 머리 길고 항상 선글라스. 네.
1: 아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 좀 댓글 좀 달아주시면 좋겠고.
0: 긴 머리가 어울린다.
1: 후추님은 네. 민수님 오늘 매트릭스 같으세요.
0: 오. 니오 같죠?
1: 네.
0: 모르피스라고 말하기만 해봐라.
1: 니오 완전 니오.
0: 네.
1: 네네.
0: 니오가 주인공이잖아요.
1: 그렇죠.
0: 네.
1: 그리고 이제 오늘은
0: red pill or blue pill.
1: What are you gonna choose?
0: 어떤 건지 기억이 안 납니다.
1: Red pill은 이제 진실을 보는 거. Blue pill은 진실을 외면하고 그냥 살아가는 거.
0: 나 지금이 편해.
1: 지금 편해요?
0: 지금 편한 pill 주세요.
1: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쪼꼬미님께서 오늘 사이버거님과 함께 와가지고
0: 네.
1: 아 정말 가정의 날을 맞이해서 이벤트를 했는데
0: 네.
1: All Star Night Club. 이렇게 또 이름을 지정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제일 초반에 오늘 그 Family Is 해가지고
0: 네.
1: 문장을 만들어 주신 분들에게
0: 진짜 많이 들어왔다고요.
1: 그렇죠.
0: 읽어주세요.
1: 우선은 너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0: 다
1: 읽어드리지는 못한다는 점 좀 양해 부탁드리고
0: 네.
1: 먼저 우리 0081번님께서 Family Is My Source of Smiles. 자기 전 늘 사랑한다고 하고 잡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노루님께서는 Family is fire. 가족은 뜨겁고 따뜻하고 때에 따라 꺼야 하고 끄고 싶고 필요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닥터수님 것까지 읽어드릴게요.
0: 네,
1: 안 읽으면 삐지실 것 같아서
0: 네.
1: Family is original. 뭔가 매번 보면 좀 그런데 안 하면 어색한 합격입니다.
0: 진짜 넘어갔다.
1: 네.
0: 진호는 넘어갔다.
1: 너무 좋습니다.
0: 네.
1: 그리고 진짜 마지막으로 크크크님께서
0: 네.
1: 근데 진짜 부산 영어 방송이 컨텐츠 우리나라 영어 라디오 방송 중에서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0: 말모.
1: 또 그쵸. 뭐 어쩌겠습니까? 이렇게 네. 바라보시는데.
0: 맞아요.
1: 그쵸. 오늘 누구루가 있거든요. 누구루? 자 오늘은요 31번 아이스크림을 드립니다. 자 당첨자가요.
0: 하인트.
1: 아하. 0081번님, 노루님, 크크크님 축하드립니다.
0: 탑3. 일단 문자 요정에서 제일 감동을 준 Family 네. is 문자 이렇게 3명 받았네요.
1: 네.
0: Shooting star on us. 엄마 외계인 on us.
1: On us.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DJ Joe, drop the beat. How dare you.

0: 문자 요정의 아지즈쇼. 네, 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의 Did you know? 조금 흥미로운 주제를 가져와 봤어요.
1: 네.
0: 네. 뭐냐면
1: 네.
0: 뭐냐면요. 이거는 살짝 좀 제 개인적인 의견도 조금 들어간 거고요.
1: Your own personal opinion?
0: 그렇죠. Experience도 조금 들어갔어요. 경험이. 그래서 이거를 조금 인지를 해주시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0: 제 외국인 친구들, 특히 뭐 유럽, 중국, 서양, 그리고 일본 이렇게 이런 친구들과 얘기하면서 제가 알게 된 건데요.
1: 친구들 많네.
0: 주사를요.
1: 네.
0: 엉덩이에 맞는 문화가요. 정말 한국만의 독특한 문화인가? 특징인가?
1: 맞네.
0: 이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1: 맞네.
0: So like in Korea, 네. getting a shot usually means lowering your pants, right?
1: Yeah.
0: But in many Western countries, arm shots are the norm. 이게 일반적이잖아요.
1: 네.
0: 서양에서는 뭐 팔에다가 주사를 맞는 거.
1: 네.
0: 근데 제가 이제 외국인 친구들이랑 얘기하면서 저는 다 그런 줄 알고
1: 네.
0: 오늘 나 엉덩이에 주사 맞았어 하니까
1: 네.
0: 놀라는 거예요.
1: 네.
0: 가죽 자켓 소리가 거슬려요.
1: 누구요?
0: 미안합니다.
1: 네.
0: 죄송합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요.
1: 네.
0: What do you think? 이제 미국에 사셨으니까.
1: 네.
0: 네네네.
1: 근데 미국에서도 주사 맞을 때 뭐 많이는 안 맞아봤지만.
0: 네네네.
1: 팔에만 맞은 적 기억만 나거든요.
0: 팔에다가.
1: 미국에서 엉덩이로 맞은 샷 기억이 안 나네요.
0: 그니까요.
1: 네.
0: 그러니까 이게 한국에서 대체적으로 이런 문화가 조금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1: 네.
0: 볼 수가 있겠는데 이 이유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한국이 유독 엉덩이를 선호하는 이유가요. 실용주의가 강하기 때문에 이게 조금 말이 좀 이상한데
1: 조금
0: 네네 좀 실용주의가 강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왜 하필 엉덩이일까에 대해서 알아봐야 돼요.
1: 정답.
0: Why is that?
1: 근육이 제일 많으니까.
0: 그렇죠.
1: 네.
0: 또 있어요?
1: 그거밖에 몰라요.
0: 아, 네. 일단 첫 번째가 엉덩이는 우리 몸에서 근육이 가장 두껍다고 합니다.
1: So the most muscle mass in our butts.
0: Yes, exactly. So it making it the safest place to inject a large dose of medicine.
1: Okay.
0: 그리고 두 번째가요. 통증이 제일 적대요. 엉덩이가. 이제 의외로 엉덩이가 팔보다 덜 아프거든요.
1: 네.
0: 그래서 large muscles absorb medicine faster, which fits perfectly with Korea's hurry culture.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네네.
0: 속보로 두둥님 오늘 온돈이 주사 맞으셨다고 합니다. 네, 생생 증인 갑니다. 그렇죠. 이게
1: 진짜 한국에서 이 문화 저도 너무 신기했고요. 저도 심지어 이거 스토리 말해주자면요.
0: 네.
1: 주사 감기 때문에 그 내과 갔거든요.
0: 네네네.
1: 주사 한 대 맞읍시다라고 하고 주사실 들어갔는데
0: 네네.
1: 바지 잠깐 내려주세요. 엉덩이 주사입니다라고 했는데 살짝 내리면 되잖아요.
0: 그렇죠.
1: 저는 이 문화를 잘 몰라서
0: 네.
1: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0: 네, 그렇다고 합니다. 이쪽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2: 고마워요. 저는 한우 원뿔뿔 체킷 스테이크 세트 A 주시고요. 미디엄 웰던으로 부탁해요. 노래 너무 좋다. 이게 무슨 곡이지? 궁금해. 제목이 알고 싶어 물어봐야겠어. 저기요, excuse me.
3: 네, 손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2: 이 고기 무슨 고기죠?
3: 아, 소고기입니다.
4: 영어는 소통입니다. 소통이 필요할 때 올스타 잉글리시.

0: 오늘도 슬기로울 부산.
1: 알라이트, we have HK 과장, 과장님, sorry, excuse me, joining us for today's 오늘도 슬기로울 부산.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0: 아, 반갑습니다.
1: 네, how are you?
0: 아, 그 정말 시간이 빠른 것 같아요. Time flies.
1: Mm.
0: After a long holiday.
1: Oh yeah.

0: I feel a little bit under the weather.
1: And oh, tired. Really? You too?
0: Yeah, but 이거 해야 되거든요. Joining All Star English boosts my mood.
2: 이 셋업 하기 위해 진짜 네. 아팠죠?
0: 사실 별로 아프진 않았어요.
2: 아, 그래요? 네. 그 말을 너무 하고 싶어서.
0: 네, 네, 네.
2: Well, thank you so much for coming in today. Yeah. 왠지 왜 이렇게 안에 이렇게 어둡지라고 생각했는데 계속 선글라스 쓰고 있네요. 제가 죄송합니다. 어, 과장님 오셨는데 저희.
0: 어우. 예.
2: 왜요?
0: 예, 저기 댓글을 읽을게요.
2: 네.
0: 우리 아 역시 댓글 많네. 우리
2: 놀랐는데.
0: 유리엘 킴님 반갑고요. 우리 두둥님도 반갑고요. 우리 유저님도 반갑고요. 우리 아 유저님 과장님이 살이 빠지신 건지 민수가 확대된 건지 모르겠네요.
2: 일단 저는 줌아웃 됐습니다, 여러분.
0: 아 이제 조금 우리 보기 좋네요.
2: 네.
0: 아 우리 두둥님 이 빵빵빵은 뭐죠? 근데 우리 시그널이 계속 바뀌고 있어요.
2: 맞습니다. 네네. 네. 이거는 저는 좋아요. 왜냐면 we always keep our listeners on their toes. Keep them on their toes. 이 표현 들어봤습니까?
0: 아, 잘 모르겠어요.
2: 항상 이렇게 긴장시키.
0: 아. 이렇게
2: 항상 이렇게 이게 그 on your toes. 왜냐면 그냥 편하게 서 있으면 이렇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keeping on your toes 지금 발가락 이로 아, 이렇게
0: 발가락 쓰고 세우고 있다, 있는 거네요.
2: 세우고 있는 아. 거잖아요. 그래서 엄청 불편한 상태잖아요.
0: 네네.
2: 그래서 we're keeping our listeners 아주 불편하게 on their toes.
0: 아, 리스너를
2: 네. 여러분 불편합니까? 그게 우리 바로 그거의 우리 디렉션이었습니다. 아, 네.
0: 잘 모르겠네요. 우리 아, 우리 댓글 많이 오네요. 유저님, 과장님 찐텐이었음 방금 어우하신 거 맞습니다.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2: 왜? 뭐에 대한 놀랐는데요?
0: 안경이 참 우리 잘 어울리시네요.
2: 아, 맞아요.
0: 예, 예.
2: 네. 저도 이 안경이 트레이드마크 됐습니다. 네. 안경 없으면 그런 분들이도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뭐 유재석 그 뭐 연예인
0: 부기 네.
2: 뭐
0: 펭수.
2: 부기 그쵸 뭐 펭수 네, 뭐 그런 분들 일단 저 시그니처입니다.
0: 네. 아 우리 우수 회원님 크크크님 반갑습니다. 버라이어티 어,
2: 좋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 오늘도 시계를 부산 53회차 이 맞습니까 이거?
0: 아 맞아요. 계속
2: 그렇죠. 계속 업데이트 하는 거죠.
0: 카운트 하고 있습니다.
2: 네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always bringing us updates on news, policies, laws, as well as programs and events taking place in the city of Busan. 자 오늘 또 민원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0: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사는 40대 남자입니다. 아내와 얘기 나눴어요. 여보. 와, 시간이 너무 빠르다. 그치? 연휴가 다 갔어.
3: 아, 여보, say less. 진짜 time flies. 여보, 요즘 회사에서 일 많지? How are you holding up?
0: 아, 어쩔 수 없지. 근데 또 뭐 회사 가야지.
3: 아, 우리 이번 주말에 같이 민지랑 좀 같이 재밌게 좀 놀고 좀 쉬자, 여보. You deserve it. What are you up to this weekend? I don't have much planned.
0: 아, 나도 뭐 별 계획은 없는데 그럼 이번 주도 어디 축제 보러 갈까?
3: 아! 여보, duh! We clicked! 어, 진짜 your timing is impeccable. 아, 그나저나 여보, 맨날 그나저나 나한테 넘기네. 그나저나 여보, 아이 3명 이상인 집은 광안대교 통행료 할인해준대. 우리도 할인해주면 좋겠다, 그치?
0: 아, 그러니까 말이야. 그 부산시에서 저기 다자녀 가정 지원을 많이 해준다던데. 아 그리고 그나저나 저기 있잖아 내 어제 그 사상역 쪽에 출장 갔거든 사상역
3: 아 여보 출장 가?
0: 어 출장도 가 사상역 쪽에 갔거든
3: 어
0: 거기가 근데 너무 멋이 꽉 차가지고 뭐가 많더라고 좀 깔끔해지면 좋을 것 같아
3: 아 여보 say less 아, 거기 사람이 많아서 어쩔 순 없긴 해 it comes with the territory 아 It's a long shot, but start with the low-hanging fruit. 왜 이렇게 표현이 많지 오늘? 쉬운 것부터 하나씩 하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빨리 우리 아이블리즈 스윗 보이스 민수 아빠한테 물어봐!
0: 이렇게 아내와 얘기하다 보니 주말 가볼 만한 곳, 광안대교 통행료 할인, 사상역 인근, 복잡한 거리까지 다양한 게 궁금했는데요. 우리 민수님과 HK님이 자세히 알려주세요.

0: 뭐 네. 하나씩 이렇게 하나씩 써, 좀 자연스럽게.
1: 아유, 예. 그럼 얼마나 우리 부스타분들이 불만 가지신 줄 알고 계시죠?
2: 아니 지금 굉장히 반응 좋습니다. 우리 김미숙님도 반갑고요. 우리 진리님 경쾌한 시그널 뮤직 너무 좋아요.
1: 어.
2: 아 그리고 유저님 근데 아이 세 명인지 어떻게 알아요? 맨날 태우고 다녀야 하나요?
1: 아
2: 요거는 저희 뒤에 나옵니다.
1: 아 그래요? Yeah. So listen up. So we have lots to cover and it seems like so and it pertains to everybody from adults yeah. to kids. Yeah. 그래서 sure. 들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스토리 어떻게 됩니까?
0: First one is about wheat. 밀요 밀.
1: Wheat.
0: Wheat.
1: Wheat. Wheat.
0: Yeah, W-H-E-A-T. Yeah, W-H-E-A-T입니다. 밀.
1: Okay. What about it?
0: 2026 Busan Wheat Festival will be held on this weekend at Hwamyeong Ecological Park.
1: Ooh.
0: 부산 밀 페스티벌인데요. 네. This one was first held in 2024. It's now in its third year. 우리가 3회 차입니다. And already became one of the most popular events, especially in West Busan.
1: 네.
0: 그, Minsu, have you ever heard about this?
1: Ah, duh! Say less! 이거 여기 가서 시원한 밀면 한 그릇 한번 먹었습니다, 저.
0: 역시 그 네. 민수, you are really a foodie.
1: 네, 진짜. 여기 네. 너무 맛있더라고요.
0: 아, 맞습니다. This year, under the concept of Kingdom of Miltopia, Miltopia.
1: Miltopia.
0: 25 local eateries, including Michelin-recognized restaurants and other popular restaurants, will participate, offering a variety of wheat-based dishes such as yeah, pasta, pizza, noodle, 밀면, etc. And adding to that, there will be also flea market
1: 네.
0: And many hands-on activities like straw hat making, 밀짚 모자 만들기, 밀이니까 네. 밀짚 모자 만들기, cupcake decorating, and keyring making, and also make your own pizza. 여기 이제 포스 나오네요. 이제 밀토피아입니다.
1: 네.
0: Yeah. Make your own pizza and also many other fun mini games, etc. So for more details, please visit the homepage of this festival.
1: 오, 이 포스터 좀 AI 세게 돌렸네.
0: 아, 아 예, 고. 하여튼 뮤토피아예요.
1: 네, 근데 네. A question came in. 두둥님, you mean flour? 맞아요, wheat가 예, 예. 그 밀가루 되기 전에
0: 네, 네, 네.
1: wheat를 말하는 예, 그 밀 wheat. 말하는 거잖아요. 예. 네, 그게 wheat예요. Wheat turns into flour.
2: 아, 두둥님이 개그인가요? 위트 있네 할 때 그 위트가 아니군요.
1: 아, 그 위트는요. W-I-T.
2: 아, W-I-T.
1: So 네, 그 프로나운스의 발음은 wit.
0: Wit.
1: Wit.
0: Wit.
1: 네, 오늘 밀은 wheat.
0: Wheat. W-H-E-A-T.
1: Wheat.
0: 네. Yeah,
1: yeah. Wheat, wit. Wheat, wit. 좋아요. What's next?
2: 아, 넥스트 우리 토리님, 과장님도 가죽 재킷 입어주시는데요.
1: 제 거 입을래요?
2: 아니요. 이 나은 것 같아요.
1: 이, 예. 아니요. 기분 좀 나쁜데.
2: 아, 우리 파란 운동화님 의상 불량 가죽 재킷 준비하라. 예, 죄송합니다.
1: 진짜 우리 저희가 너무 청취자분들께 바라는 거 많다고 하는데 우리 청취자분들 좀 바라는 게 많네요. 네.
2: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1: 네, 민수 뭐 노래해라 노래하지 말라 좀 여러분 바라는 게 좀 많습니다. 저도 똑같이 좀 바라는 게 좀 많게 할게요. 네. 예.
0: Second one is about 이것도 좀 오늘 특이한 아이템입니다. 원도심. Original downtown.
1: 네, 원도심.
0: Minsu, do you know the meaning of 원도심?
1: Obviously not, right?
0: 아, 무슨 뜻입니까? In Korean, we usually call it 원도심 or 구도심.
1: 아, okay.
0: Yeah, means old or original downtown.
1: 네.
0: Maybe, you know, easily we can call this one kind of a historic or traditional area.
1: 그 원조 할 때 그 원입니까?
0: 아, 그렇죠. 옛날 할 때 그 이제.
1: Okay.
0: In Busan, we usually called 중구, 영도구, 동구, 서구. As a 원도심.
1: 네.
0: Busan City will open 11th Busan Original Downtown Revitalization Festival. 제11회 부산 원도심 활성화 축제입니다.
1: 네.
0: From 22nd to 24th of this month, this festival is all about introducing local hidden restaurants in these areas.
1: Oh, okay.
0: You know about food.
1: 네.
0: Thus, the nickname is really important. The nickname of this festival is 택슐랭.
1: 택슐랭?
0: 택슐랭. Can you 택슐랭? Guess the meaning of 택슐랭?
1: I mean, 끝에는 뒤에는 뭐 미슐랭 그 네네, 미슐랭 할 때 그 슐랭.
0: 택슐랭.
1: 택? 택슐랭? 뭐 택도 안 될 때 할 때 그 택?
0: 아, 아닙니다. It stands for taxi.
1: 아하.
0: Taxi plus Michelin.
1: 택슐랭.
0: 네. Referring to local eateries recommended by taxi drivers.
1: 진짜.
0: 왜냐면 그분들이 맛집이잖아요.
1: 그분들이 진짜 찐게 부산아이트들이잖아요.
0: 택슐랭.
1: 네.
0: Yeah, often hidden gems. The festival features a variety of programs including yeah, definitely opening ceremony, mission tours, right?

0: running crew. Yeah, we also include running crew as well. Running crew, bus tours, night tours, and also eat various food as well. But the thing is, all programs are so popular. So some programs require advanced reservations. So for more detail, please visit the event's official website.
1: And actually, that's a tip I've heard a lot of times when you travel to other countries. 뭐 맛집 뭐 찾을 때요. Ask the taxi drivers.
0: Yeah, taxi
1: 그분들이
0: driver.
1: 제일 잘한다고 들었어요.
0: 맞습니다.
1: And same goes for taxi drivers here 맞습니다. in Busan.
0: 아, 우리 또 여기 포스터가 나오는데요.
1: 네.
0: 맛있는 음식들이 많이 있죠.
1: 어, 맞다. 뭐 돼지국밥, 뭐 만두 이거 뭐지?
0: 아, 씨앗 호떡.
1: 씨앗 호떡 뭐지? 그 이거 어묵도 있고요. 어, 이것도 이게 밀면인 것 같은데.
0: 네네, 먹어봤네요.
1: 텍슐랭 이거 진짜 너무 재밌겠다.
0: 아, 우리 또 크크크님, 와 부산 진짜 기획 잘하셨다. 유저님, 부산은 축제가 참 많네요. 그리고
1: 근데 오늘 크크크님 이게 부산 관련된 칭찬 댓글이 진짜 많이 오거든요.
0: 아, 우리 시정훈인가?
1: 저도 좀 살짝 의심하고 있습니다.
0: 네. 아, 우리. 아, 우리 저 유저님 쌤쌤 쌤쌤이 영어로 뭐죠?
1: 쌤쌤 뭐예요?
0: Equal.
1: 아, same same right?
0: Equal.
1: Same same. Yeah, I think 그거 영어로 미국에서도 쓰는 그 표현이라서 여기서도 한국에서도 그 쌤쌤이 쌤쌤 됐잖아요.
0: 두둥님, 부산시 요즘 포스터 잘 뽑으시네요. 근데 이건 저희 부서에서 한 건 아니고요. 아쉽습니다.
1: 좋아요. What's next?
0: Third one is about Gwangan Bridge.
1: Gwangan Bridge again?
0: Yeah, Busan City announced that starting next Friday, families with two children will receive a 50% discount on toll fees for the Gwangan Bridge.
1: That's good news, but how would they make sure? 아까 그 질문 들어왔잖아요.
0: 아, 맞습니다.
1: 애들 맨날 태우고 다녀야 됩니까? 출근할 때?
0: 아, 여기 좀 조금 있어 나와요.
1: 네.
0: 대본 순서대로. Yeah. Until now, only families with three or more children were exempt from toll fees of the Gwangan Bridge. To encourage higher birth rates and support multi-child families, Busan City has decided to expand the program. Under this policy, 120,000, 12만.
1: 네.
0: Yeah. Households will benefit with tolls reduced from 10,000 won to 500 won. 그러니까 이제 이것 때문에 12만 가구가 이제 통행료가 이제 1,000원에서 500원으로 이제 깍 할인이 되는 거죠.
1: 지금 우리 PD님 포스터를 지금 너튜브에 올렸는데요.
0: 예.
1: 잠깐 저기 포스터에 부기가 있는데 부기 옆에 누구예요?
0: 아, 부기 자녀들이에요.
1: 부기 부모였어요?
0: 예. 예, 다양한 버전.
1: 과장님, 이거 진짜 조심해야 돼요.
0: 아, 예.
1: 조심해야 됩니다.
0: 아, 이게 다양한 포스터들이 있습니다. 저희도 이거 쓰거든요. 저희 부서에서도.
1: 부기가 부모였구나.
0: 예, 예.
1: 피디님, 이거 포스터 저장해 놓으세요. 저장해 놓으세요. 이거. 어, 이거 쇼크다, 이거 지금.
0: Anyway, yeah, this part is important. There are some preconditions. Already, there are some comments that how can they prove?
1: 맞아요. 네.
0: First, you should visit your local community service center. 행정복지센터에 가십니다.
1: 네.
0: And apply for a Family Love Card.
1: 아,
0: 가족
1: 오케이.
0: 사랑 카드를 발급을 받아요.
1: 오케이.
0: And also apply vehicle sticker.
1: 아, 오케이.
0: 그래서 이제 attach the sticker on
1: 네.
0: your car.
1: On my car. Mm-hmm.
0: Yeah. And after that, you need to register your car on the Gwangan Bridge website.
1: 아,
0: 그러면
1: pretty simple.
0: 애들을 태우고 다닐 필요 없죠.
1: 아, 좋습니다. 네네. Nice. Good news for families with two or more kids. 우리 마지막. 어떻게 됩니까?
0: Last one is about Sasang Station.
1: Sasang Station. What's this about?
0: Yeah, Busan City will begin a urban clearing project. 도시 비우기 사업입니다.
1: Okay.
0: Near Sasang Station tomorrow to improve the walking environment and cityscape. The project targets an area with too many public facilities installed by different agencies.
1: 맞아요. So a little bit of organization does need to take place. So tell us more.
0: Near Sasang Station, a total of 248 facilities from 25 organizations are currently crowded together. After a full survey and review, the city will remove and combine or reorganize 210 of them. So about 85%. The plan reflects Busan's goal as the 2028 World Design Capital, highlighting people-centered design. Key walking areas will be widened and obstacles removed. Public space near Axis 6 will be redesigned as a meeting place for citizens.
1: 와, 아마
0: 나오네요.
1: 네, 사진 나오는데 이 before and after 사진이네요.
0: 네,
1: 위에가 지금 현재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And then after the redesign, it will look 오, 완전 깔끔하네.
0: 좀 많이 깔끔해졌네요.
1: 그렇죠. 이렇게 사람도 아예 없앴네요.
0: 그렇습니다.
1: 사람 그때

0: 되면 더 오겠죠.
1: 아, say less. 네,
0: 좋아요. Right, so, you know, updates, policies, programs, even urban clearing projects Busan City is putting on. 과장님, thank you so much for the updates. 자, 마지막으로, 네, 우리 오늘 그 오늘도 수기로 부산 53번째 예. 네, 시간이었는데요. 자, 중요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1: Let's learn English together.
0: 좋아요. What
1: Actually,
0: are you curious about
1: today? I get this expression a lot. When I was in my school.
0: 어, 뭐, 뭐였죠?
1: 모범생.
0: 아...
1: 모범생.
0: 네, 그렇게 보여요. 네.
1: Yeah, how can we call 모범생 in English?
0: 모범생은요, model student.
1: 아, 모델이에요?
0: 어, 그 모델, 그 모델도 될 수 있죠. 예, 예, 예. 우리 과장님 충분히 그 모델도 될 수 있죠. 근데 model student, 이렇게 모범, model, 딱 아. 그거 보고 아, 이렇게 저렇게 되라, right? That is a model student.
1: Model 하는데. student.
0: 근데 조금 어려운 단어, exemplary. Exemplary student 아, 할 수 있습니다.
1: Exemplary 된 건가요?
0: 네, exemplary. 그렇죠. Exemplary, make an example. 아, right? 그런 네네네. 의미로 되는데 an exemplary student. 오, 좀 이게 많이 들었나 봐요. 학교 학창 시절 때. 아,
1: yeah, say this.
0: 아, 나 이런 학생들. Yeah. 이런 학생 분명히 그런 학생들. 어, 선생님 오늘 시험 했는데 시험 안 좋네요. 그런 거 많이 했죠.
1: Yeah, a model student, an exemplary student.
0: 좋아요, 과장님. Thank you so much for being a part of today's program. We'll see you back here next week, okay?
1: 아, bye-bye.
0: And 여러분, we'll see you tomorrow. Same place, same time. Have a good one.

0: Breaks of the World. BEFM, Busan, Yongo Bangsam.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0: My name is Hwang Ga-eun, and I work as a webtoon artist based in Busan. My pen name is Anna Bonita. Mm. Anna is my mother's name, and Bonita means beautiful in Spanish. I started working as a webtoon artist at the age of 19, and it's been almost 10 years now. My first webtoon was a slice of life webtoon titled To My Beloved Mother. Currently, I'm a member of the Busan Gyeongnam Cartoonist Association, where I continue to learn from my fellow artists while preparing my new project. Every year, I also participate in the Busan Global World Webtoon Festival alongside my mentor, who serves as the festival's director. It's an honor to be here. Thank you for having me.
1: Oh, it's such a pleasure to have you in the studio today. And it's amazing. And even the nickname or the pen name, Anna Bonita, is beautiful indeed. Now, I'd love to hear more about the Busan Florence Webtoon Exchange Program. So it's a collaboration between the Busan IT Industry Promotion Agency and the 24th Florence Korea Film Festival. So could you explain what this project was about and what motivated you to participate?
2: 최근에 참여한 부산정보산업진흥원과 제24회 피렌체 한국영화제가 함께 추진한 부산 피렌체 웹툰 작품 교류 사업에 대한 설명과 함께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 계기도 말씀 부탁드릴게요.
0: 이 프로젝트의 비하인드가 있는데요.
2: 네.
0: 프로젝트 담당자시기도 하고 제 멘토 선생님인 남정훈 작가님께서 제가 들어왔어요. 2년 전에 부산국제영화제에서 피렌체 한국영화제 위원장인 겔리 위원장님을 만나면서 인연이 시작됐다고 하더라고요.
2: 네.
0: 저희 부산 웹툰 작가들이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주최로 매년 부산 글로벌 웹툰 페스티벌을 열고 있어요. 근데 마침 그때 이 페스티벌이 영화의 전당 근처에서 열리고 있었고 겔리 위원장님께서 정규아 작가님이라고 그 작가님이 이순신 일러스트 드로잉쇼를 보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협업 이야기가 오갔다고 하더라고요. 그해 피렌체 한국영화제 개막작이 마침 영화 한산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순신 드로잉에 되게 매료되셨어요.
2: 네.
0: 그 인연으로 피렌체 한국영화제에서 웹툰 작가들이 초청돼서 드로잉쇼와 마스터 클래스까지 진행하게 됐어요. 그 시작을 계기로 올해는 영화제 측에서 트레일러 영상을 함께 만들어보자는 제안이 들어왔어요.
2: 네.
0: 또 피렌체 네모 아카데미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곳은 카툰과 애니메이션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기관이면서 동시에 피렌체 한국영화제와도 꾸준히 협업을 해온 팀이에요. 이 팀과 저희 웹툰 작가들이 합작을 해서 트레일러 영상을 만들게 되었어요.
2: 네.
0: 너무 각자 다른 나라지만 이런 협업을 통해서 피렌체와 한국이 교류하는 의미가 더 깊어질 것 같아서 남 작가님과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이 추진하게 되었어요.
2: 네.
0: 저는 남정훈 작가님 멘티로 지금 공부하면서 작업을 하고 있어서 자연스럽게 사실 선생님이 시켜서 참여하게 됐는데요.
2: 네.
0: 사실 제가 엄청 대중적인 웹툰 스타일은 아니어서 좀 그림체에 고민이 많았었는데 남 작가님께 계속 피드백을 받아가면서 좀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었던 시간 이었어요.
1: 그렇군요. 작가님에겐 새로운 도전의 계기가 되었던 것 같네요.
3: So she shares that this partnership began 2 years ago at the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when Ricardo Galli, the director of the Florence Korea Film Festival, was impressed by artist Chong Kyu-ha's drawing show at the Busan Global Webtoon Festival. This led to an invitation for webtoon artists to visit Italy for master classes, and this year the collaboration evolved into creating a joint trailer video with Florence's Nemo Academy, a specialized animation school. She notes that the project was led by the Busan IT Industry Promotion Agency and her mentor, Mr. Nam Jong-hoon, to deepen cultural exchanges. And she personally joined the project at the suggestion of the artist Nam Jong-hoon, who is her mentor. And while she initially worried that her style wasn't mainstream enough, she used this opportunity to receive his feedback and take on new artistic challenges as well. Well, I would love to hear about the production process and the reaction on the ground. So how did the teams in Korea and Italy collaborate to bring this to life?
2: 이 아이디어 단계부터 완성까지 어떻게 협업했는지, 실제 제작 과정을 자세하게 들어보고 싶고요. 현장의 반응은 어땠는지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0: 먼저 남정훈 작가님께서 90초 분량의 무빙툰 스토리보드를 만드셨어요. 피렌체의 대표 아이콘 하면 보티첼리의 비너스가 있는데 그 비너스가 명화에서 튀어나와서 다양한 영화의 장르를 넘나드는 그런 스토리를 가지고 있어요.
1: 네.
0: 피렌체 대성당, 뭐 베키오성, 시뇨리아 광장, 우피치 미술관 등 피렌체의 대표 관광지들을 배경으로 했고요. 로맨스의 오수민 작가님, 액션의 박성욱 작가님, 스릴러의 김태영 작가님, 그리고 SF 장르의 김혜연 작가님, 이렇게 부산 웹툰 작가들이 먼저 일러스트 작업을 하게 됐어요.
1: 네.
0: 남 작가님께서 작가들을 섭외하는 과정에서 저는 영상의 맨 앞부분과 마지막 부분을 담당하게 됐었는데 판타지 장르의 구은민 작가님이라고 그 작가님이 사정상 못하게 되셔서 제가 그 부분까지 맡게 되었어요.
1: 네.
0: 그리고 이 완성된 일러스트를 네모 아카데미에서 애니메이션 작업과 음악 작업을 해서 영화제 트레일러 영상으로 완성될 수 있었어요. 사실 한국과 이탈리아가 거리도 정말 멀고 이런 식의 협업은 처음이라서 다들 결과물이 어떨지 예상을 못했는데 네모 아카데미 쪽에서도 저희들의 일러스트를 정말 존중해주시고 그 스토리의 분위기를 잘 살리려고 해주셨던 것 같아서 되게 감사했어요.
1: 네.
0: 그리고 트레일러는 영화제 기간 내내 매 영화 상영 전에 틀어줬었고요. 저도 폐막식에 참석해서 감사하게도 그 사람들의 반응을 직접 볼 수 있었는데요.
1: 네.
0: 영상이 다 끝나고 제 옆에 계신 이탈리아 분들께서 저에게 뭔가 계속 손짓으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뭐지 하고 봤더니 알고 보니 농인 분들이셨는데 저희가 트레일러 작업을 다 한 걸 알고 진짜 온몸으로 칭찬하고 박수를 막 해주시더라고요.
1: 네.
0: 너무 낯선 장소였는데 그 문화라는 틀 안에서 언어 없이도 연결되고 또 우리가 소통하고 있구나 하는 게 느껴져서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1: 네. 무엇보다 언어와 또 이제 문화를 넘어서 감정으로 연결됐다는 이야기가 울림을 주는 것 같은데요. And we are showing you some of the photos and also video of the moving tune. 저 장면도 무빙 툰 안에 있는
0: 네,
1: 건가요?
0: 맞아요.
1: 그렇군요. 뭐 캐릭터에 뭐 이름이 있거나 있나요? 아니면 뭐 스토리가 있나요? 어떻게 되죠?
0: 저 여자 주인공만 비너스를 저희가 한국 웹툰 스타일로 다시 캐릭터를 풀어냈었어요.
1: 그렇군요. 네. And as she mentioned, there's many different genres within this video moving tune. And so again, artist Nam Jong-hoon created a storyboard featuring Venus. Actually, so traveling through film genres set against Florence and landmarks. So as you can see right now, Busan artists handle specific genres, so romance, action, thriller, and sci-fi. While she managed the intro and outro and fantasy sections, Nemo Academy actually then added animation and music. She was moved by how the Italian team really respected their art. And at the closing ceremony, she recalls a touching moment because she was there in person when audience members with hearing impairment used gestures to praise the trailer towards her as well. And she shares that even without spoken language, she felt deeply connected to them through the shared medium of culture. Well, this project expanded far beyond a single screening from the opening ceremony and YouTube release to master classes and storyboard exhibitions. So I'm curious, what did this experience mean to you personally and how has it changed your perspective or your feelings towards your work?
2: 이번 작업은 상영을 넘어서 다양한 형태로 확장됐는데요. 작가님에게 이번 경험은 어떤 의미로 남았는지 또 그 과정 속에서 느낀 감정이나 변화가 있다면 무엇인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0: 사실 피렌체에 가기 직전까지 남정훈 작가님께 제가 가는 게 맞는지 계속 물어봤었어요.
1: 네.
0: 사실 실력이 훨씬 더 출중하신 작가님들도 많은데다가 제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저는 아직 배울 것도 많고 만화나 그림으로 더 증명하고 싶은 마음이 커서 제가 보기 이런 큰 자리에 갈 자격이 있는 건지 많이 고민했었거든요.
1: 네.
0: 또 저는 항상 방구석에서 혼자 글 쓰고 그림 그리는 게 일상이라서 다른 사람들이랑 함께 일한다는 게 좀 익숙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한국과 이탈리아의 문화 교류되는 이 장소에서 그 흐름을 진짜 제 온몸으로 온전히 느끼면서 인종과 국가를 떠나서 그저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의 창작물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과정을

0: 과정이 정말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1: 네.
0: 이탈리아와 한국 이렇게 거리를 두고 있지만 함께 하나의 창작물을 만든다는 게 사실 쉽지는 않잖아요. 하지만 분명 뭔가 각자 다른 부분에서 배려하고 존중해줬기 때문에 그 마음들이 모여서 누군가에게 또 감동을 주는 도구로 쓰이는 것 같아요.
1: 네.
0: 또 그 과정을 제 두 눈으로 목격하고 나니까 함께 한다는 게 진짜 아름다운 일이구나 또 새삼스럽게 느꼈던 것 같아요.
1: 네.
0: 그래서 저는 제가 앞으로 해나가는 일과 제 만화도 타인을 향한 좀 선한 마음으로 그 방향이 잡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1: 그렇군요. 스스로에 대한 고민과 확신 사이에서 얻은 경험이었기 때문에 또 더 값진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작가님 지금 영상은 작가님이 지금 작품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0: 네.
1: 어떤 걸 그리는 거죠?
0: 가서 제 웹툰 캐릭터인 숲캠핑카 그리고 고양이라는 제 웹툰 캐릭터인 그 할머니 캐릭터를 드로잉쇼 했었어요.
1: 그렇군요. 근데 저 옆에도 다른 분들이 있는데 어떤 분들이죠?
0: 아, 여기는 네모 아카데미에서도 제가 마스터 클래스를 했었거든요.
1: 네.
0: 그래서 제가 이탈리아의 문화와 조금 그걸 한국의 문화가 접점이 있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단편 네. 만화를 만들어 갔었어요. 그 내용을 가지고 만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그럼 저렇게 이탈리아 분들이 같은 방에 있는데
0: 네.
1: 직접 그리시는 거예요?
0: 네.
1: 그럼 기분이 어떠세요? 긴장도 될 것 같은데.
0: 사실 좀 이탈리아는 좀 더 개성이 많은 작가들이 많아서
1: 네.
0: 너무 긴장이 되더라고요.
1: 네.
0: 사실 그 테크닉적으로도 더 출중한 작가들이 많아서 네네. 긴장을 했는데 이 과정 하나 자체를 좀 다른 문화라고 봐주시고
1: 네.
0: 정말 즐겁게 봐주시더라고요.
1: 그렇군요. 네. I would be so nervous, but that's amazing. So she admits that right up until her departure for Florence, she just repeatedly asked her mentor if she was the right person for such a large stage. Usually she works alone, writing and drawing in her own private space, so collaborating with others was unfamiliar to her. However, experiencing the cultural exchange between Korea and Italy firsthand really left a deep impression. She realized that despite the distance and different backgrounds and culture, she saw that people can unite through a love of art and love for art. Seeing how mutual respect and consideration transformed their collaborative effort into something that moved the audience made her realize how beautiful collaboration can be. And some of the videos that we are seeing is her showing her art to, of course, the people there and working together as well. Now, listeners, if you're just tuning in, we are speaking with artist Hwang Ga-eun here in the studio. Now, when speaking about your artistic world, there are representative works that cannot be overlooked, most notably 사랑하는 나의 엄마에게. So what inspired you to create this piece and what was the core message you wanted to convey? 작가님의 대표작 사랑하는 나의 엄마에게라는 작품이 있죠. 이 작품을 처음 구상하게 된 계기와 또 가장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0: 제가 이 만화를 19살 때 쓰기 시작했거든요.
1: 네.
0: 제가 그림을 너무 그리고 싶어서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웹툰을 그리게 됐었어요. 고등학교에서는 야자도 하고 하니까 그림 그릴 시간이 진짜 한 시간도 나질 않더라고요.
1: 네.
0: 그런데 이런 선택들을 저희 어머니께서 많이 존중을 해주셨었어요. 이제 와서 생각해봐도 참 쉽지 않은 결정이셨을 텐데 저를 믿어주시고 제 뜻을 좀 지지해주셨어요. 그런 어머니께 너무 감사하고 또 미안한 마음이 너무 컸었는데 그땐 그 마음을 표현할 돈이나 어떤 완성된 결과물도 없어서 이 마음을 담아서 제가 좋아하는 만화로 표현해보자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1: 네.
0: 그래서 어릴 적에 저는 엄마랑 항상 작은 쪽지를 주고 받았었거든요. 그냥 별거 아니지만 뭐 밥 잘 챙겨 먹어라 엄마 뭐 다녀올게 이런 것들이었는데 그런 추억을 떠올리면서 엄마에게 쓰는 편지 형식으로 만화를 그 도전 만화에 올리게 됐었어요. 정말 감사하게도 D사에서 웹툰에서 웹툰 제의를 주셔가지고 연재 제의를 주셔서 엄마에게 지금은 맛있는 것도 한 번씩 사줄 수 있는 웹툰 작가가 됐었어요. 정말 만화로라도 어머니께 대한 미안함과 고마움, 사랑하는 마음을 좀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독자분들께도 이런 제 마음이 전달이 됐었는지 댓글창에 어머니한테 더 잘해야겠다,

0: 이런 다짐이나 각자들의 그 사연을 달아주시더라고요. 제 개인의 이야기였지만 그 이야기가 또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 확장되고 풍성해지고 또 그렇게 완성되는 만화였던 것 같아요.
1: 그렇군요. 그리고 또 지금도 웹툰의 장면을 띄워드리고 있는데 작가님 저기 이제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인가요?
0: 아 이제 어머니께서 언니와 저를 혼자서 키우셨는데 처음에는 그 아이에게 뭔가 사랑도 많이 없고 그 비어있지만 엄마가 가지고 있던 그 받았던 모든 사랑을 아이한테 이제 전달해주는 그런 장면이에요. 보시면 아기는 색깔이 없는 무채색이고 그쵸. 엄마는 색깔이
1: 핑크색
0: 있잖아요. 네. 다음 장면을 보시면 이 엄마의 색깔들이 아이한테 다 빠져 그러니까 이 전달되거든요. 그래서 아이는 색깔과 그 사랑으로 가득 차지만 또 엄마는 무채색으로 변하면서 또 비어 마음이 비어 있는데 또 그 사랑을 저희가 또 채워드리겠다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그려본 에피소드입니다.
1: 그렇군요. I love that. So just looking at these photos, this is her work from the webtoon that we're talking about. And the mom, actually, in the beginning, she's filled with colors. You can see her just hair color, her, you know, clothes colors. But as she raises her kids, the kids become colorful as well. So you're sharing that picture and that colors as well. And I'm not crying. I'm just a bit emotional here because this is really touching. Absolutely. And she shares that she actually dropped out of high school to pursue webtoons because she felt she didn't have enough time to draw. Her mother actually made the difficult choice to respect and support that decision. And feeling both just gratitude and guilt and having no money or results to show for it yet, she decided to express her feelings through her favorite medium. And recalling the small notes she used to exchange with her mother as a child, she uploaded a comic in a letter format to challenge a format, right? The challenge platform. And this eventually led to official offer, allowing her to become an author who could finally treat her mother to nice meals. And in your other work as well called Soup, 캠핑카, 그리고 고양이, there is a sense of a more everyday, relaxed perspective. So what kind of attitude toward life and vision did you hope to depict through this story? 또 다른 작품인 숲, 캠핑카, 그리고 고양이에선 보다 일상적이고 여유로운 시선이 느껴지는데요. 이 작품을 통해서 그리고 싶었던 삶의 태도와 시선은 무엇이었나요?
0: 이 만화는 70대 할머니가 주인공이에요. 6남매를 다 키우고 이제 혼자만의 삶을 즐기겠다고 다짐하면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캠핑을 하는데요. 그 길 위에서 삶의 좀 한계에 봉착한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이 주인공 할머니의 특유의 말과 따뜻한 음식으로 그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 옴니버스식 이야기인데요. 저는 이 이야기를 쓰면서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그 마음이 느껴졌으면 하고 처음엔 좀 모호한 지향을 두고 썼었어요. 근데 하지만 마지막 화까지 마무리하면서 사실 제가 말하고 싶었던 게 그리움에 관한 것이었다는 거를 이 캐릭터들을 통해서 제가 발견했었던 것 같아요. 이 만화의 캐릭터들은 모두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의 상실을 겪어본 그런 캐릭터들이거든요.
1: 네.
0: 그리움이란 게 애달고 힘든 것이라고 제 스스로 정의를 내리고 살았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리움은 그 자체로는 아픈 감정일 수 있지만 비어있는 그 마음이 또 다른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게 하는 것 같아요. 누군가를 향한 후회와 그 그리움이 또 다른 누군가를 후회 없이 사랑할 수 있도록 움직이게 하고 그리고 그 마음의 빈자리가 그 사람을 위한 자리가 되어줄 수 있다는 걸 이 제 일부의 모습을 담은 이 캐릭터들을 통해 깨달았었어요.
1: 네.
0: 그리고 이 캐릭터들을 제가 70대 할머니가 되었다면 어떤 것을 해줄까 상상하면서 이 만화를 썼었어요. 사랑이라는 게 정말 특별한 게 아니라 그냥 함께 있어주는 게 아닐까 생각하면서요.
1: 그렇군요. 단순한 감정을 넘어서 삶을 바라보는 방식까지 잘 담겨 있는 것 같은데요.
2: So she explains that the protagonist is a grandmother in her 70s. Now we are showing you some of the scenes from the webtoon, so please do check it out on our YouTube channel. So this grandmother, after raising 6 children, decides to enjoy her own life by camping across the country. Along the way, she meets people facing life's limits and comforts them with warm food and her unique wisdom. And

0: she really emphasized the theme of longing. She shares that while longing is often seen as painful, she discovered it can actually empower us to love others, and the regret or yearning for someone's lost actually can move us to love someone else without regret, creating a space in our hearts for others. Now we have Jenny님 saying, AI 시대에 더 소중한 진심인 것 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Absolutely. 네. Yes, definitely. It's something that is just more precious in this era of AI. And looking at your works, there is a common thread of emotions that slowly seep into the heart rather than the stories meant for fast consumption. So what would you say is the most important keyword that defines your artistic world? 이 두 작품을 보면 빠르게 소비되는 이야기보단 천천히 스며드는 감정이 공통적으로 또 느껴지는데요. 작가님의 작품 세계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1: 사랑인 것 같아요.
0: 네.
1: 이 단어가 말하면서도 조금 쑥스럽긴 하지만 사랑은 제가 살아내야 하는 그 목표이기도 하고요. 사랑의 마음이 창작을 하는 과정에서 저를 움직이게 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이 제 현실의 삶에서는 누군가 한 사람을 진짜 이해하고 사랑한다는 게 저는 죽기보다 싫고 너무 힘든 일인 것 같아요.
0: 네.
1: 근데 만화를 쓰면서 선한 선택을 제가 계속하면서 살아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선택하면서 살아낸 그 사람과 삶을 대하는 태도들이 제 만화에 또 온전히 담기더라고요. 그렇게 고통을 좀 이겨내면서 어렵게 나오는 결과물들이 다른 사람의 마음도 또 움직이게 하는 힘이 생긴다고 생각해요.
0: 네. 사랑이란 키워드가 작품뿐 아니라 또 작가님의 삶의 태도까지 담고 있는 것 같아서 더 깊게 다가옵니다. So she answers that it is love, right? Although she admits the word can feel a bit shy to say aloud, love is the goal she strives for in life and the force that moves her during the creative process. She shares that in reality, choosing to understand and love someone can be incredibly difficult. But through her webtoons, she has resolved to keep choosing a path of goodness. Now, I have so many questions, but we are going to have to wrap up. 질문이 정말 더 많지만 마지막으로 오늘 방송 소감과 함께 마무리 인사 부탁드릴게요.
1: 저는 사실 부산에서 살아가는 그저 한 명의 청년에 불과한데요. 네, 이 한 명의 이 사람이 어떻게 웹툰을 그리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좀 얘기하고 싶었는데 그게 잘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은 컨텐츠 많이 만들어주시는 부산 영어 방송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앞으로의 작품도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So she expresses her hope that her story of living as a young artist in Busan and her journey with webtoons was well conveyed. She's just grateful for the invitation and adds that she will always be rooting for BEFM as well. We have Denny Leaney messaging in. Your webtoons warm me up, just love in daily life. 마음을 따뜻하게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Absolutely, I agree. And that's going to do it for today's The Interview with artist 황가은 here in the studio. 오늘 더 인터뷰에선 황가은 작가와 함께 했는데요. 작가님, 오늘 함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Right. And listeners, if you are interested, do check out her webtoon. And again, her name is 황가은. And with that, let's take a quick song break. This is 엄마가 딸에게 by 양희은.

0: The time is now 11:45, which means it's time for correspondent reports. Let's turn to Medellin, Colombia for the latest updates. Our correspondent Woo Ji-in is joining us from Medellin. 네, 오늘은 콜롬비아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콜롬비아 메데진의 우지은 통신원,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So let's jump into it. In Korea, May 5th, yesterday, it was observed as Korea's Children's Day, and Colombia marks the occasion on a different date. So we're going to hear a bit about that. 네, 첫 번째 소식 볼게요. 한국은 5월 5일이 어린이날이죠. 콜롬비아는 기념하는 날짜가 다르다고 들었는데요. 언젠가요?
1: 네, 콜롬비아의 어린이날은 매년 4월 마지막 토요일입니다. 올해는 4월 25일이었는데요. 1999년에 처음 시작되어 2001년 법으로 공식 제정된 이날은 아이들의 권리를 사회 전체가 함께 기억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놀 권리를 핵심 가치로 강조한다는 점이 인상 깊습니다.
0: 그렇군요. 아이들의 놀 권리를 사회 전체가 함께 생각한다는 점이 정말 특별하게 느껴지는데요. So Children's Day in Colombia is celebrated on the last Saturday of April each year. This year, it fell on April 25th, first started back in 1999 and officially enacted by law in 2001. This day aims to remind the entire society of children's rights. It is particularly impressive that it emphasizes the right to play as a core value. Then what do Colombian children look forward to most on this day? 콜롬비아 아이들이 이날 가장 기대하는 건 뭘까요?
1: 역시 친구들과 마음껏 노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학교나 동네에서 게임, 공연, 캐릭터 복장 이벤트 같은 행사들이 열리는데 선물을 받는 것도 좋아하지만 무엇보다 그날 하루만큼은 자기들이 완전한 주인공이 된다는 느낌을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0: 네, absolutely. So playing to their heart's content with friends, of course. Events such as games, performances, and character costume parties are held in schools and neighborhoods as well. Well, with that, let's turn to our next story. Recent statistics from Colombia are drawing attention, so could you walk us through the findings?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콜롬비아에서 나온 통계가 주목받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1: 네, 콜롬비아 국가통계청이 전국 도시경제 센서스를 진행 중인데요. 최근 발표된 중간 결과가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도시지역 사업체 소유자 중 여성이 약 61만 4천 명, 남성이 약 57만 7천 명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약 3만 7천 명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중남미에서는 다소 의외의 결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So the National Administrative Department of Statistics is conducting a national economic consensus of four cities, and the recently released preliminary results are drawing significant attention. Among business owners in urban areas, there are approximately 614,000 women and 577,000 men, meaning there are about 37,000 more female owners than male owners. And this is being seen as a somewhat unexpected result for

0: Latin America. And how did it feel to you personally living there? 현지에서 체감하시기엔 어떠셨나요?
1: 네, 저도 처음엔 결과를 보고 놀랐는데요. 현장에서 체감하면 그렇게 낯설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시장이나 동네 가게뿐만 아니라 리더십 모임에

0: But even at leadership gatherings, women often occupy more than half of the seats. And the director of Statistics Agency also noted the role of women is becoming increasingly prominent in the productive economy. Well, were there any other notable features such as age groups or education levels? 그럼 연령대나 학력 같은 이 특징도 눈에 띄는 게 있었나요?
1: 네, 사업체 소유자의 주요 연령층은 35살에서 59세 사이로 가장 활발했고요. 학력 면에서는 고등학교 졸업 수준의 소유자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는 콜롬비아의 자영업이 높은 학력보다는 현장 경험과 생활력을 바탕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0: I see. So the main age group of business owners was most active between 35 and 59. In terms of education, owners with a high school diploma level were the most common. And this highlights that self-employment in Colombia is driven more by practical field experience and a strong will to make a living rather than high academic qualifications. With that, let's jump into our next topic. Finally, in Korea, Parents' Day is observed on May 8th to honor both parents together. But Colombia takes a different approach, so let's hear a bit about that. 마지막 소식 볼게요. 한국은 5월 8일이 어버이날로 부모님을 함께 기념하잖아요. 콜롬비아는 다르다고요?
1: 네, 콜롬비아에는 어버이날이 따로 없고 어머니날과 아버지날을 각각 별도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날은 5월 둘째 주 일요일인데 올해는 5월 10일이고요. 아버지날은 6월 셋째 주 일요일로 따로 있습니다. 부모님을 하루에 함께 기념하는 한국과는 달리 각각의 날을 온전히 한 사람에게 집중해서 챙기는 방식이랍니다.
0: 그렇군요. Quite similar to America. So Colombia, there is no single Parents' Day. Instead, Mother's Day and Father's Day are celebrated separately. Mother's Day falls on the second Sunday of May, which is May 10th this year. And Father's Day is on the third Sunday of June. Unlike Korea, where both parents are honored on the same day, Colombia focuses entirely on one person or one parent on their respective day. Now, how is Mother's Day typically celebrated? 그럼 어머니날에는 어떻게 기념하나요?
1: 네, 콜롬비아에서 어머니날은 사실 연중 최대 가족 행사 중 하나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온 가족이 함께 외식을 하거나 아침 일찍 집으로 깜짝 아침 식사를 배달시키는 데사주노 소프레사가 유명합니다. 한국처럼 카네이션을 드리는 문화는 없지만 꽃 자체를 선물하는 건 비슷하고 또 레스토랑을 이날 몇 주 전부터 예약이 꽉 찰 정도로 매우 기념하고 있는 날입니다.
0: 그렇군요.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보여주는 문화인 것 같은데요. So Mother's Day is one of the biggest family events of the year in Colombia. Families often dine out together, or it's very popular to have a surprise breakfast delivered to the house early in the morning called desayuno sorpresa. And while they don't have a specific culture of giving carnations like in Korea, gifting flowers in general is quite similar, and restaurants are often fully booked weeks in advance for this day. And how do the gifts trends compare to those in Korea? 그럼 선물 트렌드도 한국이랑 비교하면 어떤가요?
1: 네, 요즘은 개인 맞춤형 선물이 대세인데요. 이름이나 날짜를 새긴 주얼리, 스파 체험권 또는 맞춤 사진 앨범 같은 것들이 인기입니다. 흥미로운 건 콜롬비아 어머니날의 기원이 고대 그리스의 여신 숭배 풍습에서 시작해 가톨릭의 성모 마리아, 공경 문화를 거쳐 오늘날의 형태로 자리 잡았다는 점입니다.
0: 그렇군요. So personalized gifts are the current trend. So items like jewelry engraved with names or dates or spa vouchers, ooh, and custom photo albums are popular. And interestingly, the origin of Mother's Day in Colombia traces all the way back to ancient Greek customs of goddess worship, which evolved through the Catholic culture of honoring the Virgin Mary to become what it is today. How interesting. Well, that's going to do it for today's updates coming from Colombia. 콜롬비아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지금까지 콜롬비아 매대진에서 우진이었습니다.
0: All right, and that's going to do it for today's correspondent reports. All the updates coming from Colombia. Daniel Lee님 saying so interesting. And Wisdom Tooth Fairy님, welcome, welcome, saying good morning. Lots of messages coming in. Thank you so much for messaging in. And listeners, we'll be back tomorrow at 11:05 a.m.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us today. Well, final song for today is by IU featuring Kim Chang-won. We'll see you tomorrow. This is the final song, 너의 의미. I'll see you tomorrow. Bye-bye.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English with
2: 부산 아지매.
1: 우리 소상공인 사장님들, 매장에 방문한 외국인 손님 때문에 당황한 적 있으시죠?
2: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주려 갑니다. 배울 준비 됐지예?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1: 오이소, 보이소, 사이소,
3: 영어 하이소.
2: 혹시 미스터 민... 안녕하세요.
4: Oh, then you're Jenny. Bok Jenny Shi, nice to meet you. Oh, we're finally meeting each other in person after all this time. It's natural to feel nervous. Or maybe it's because I'm just too handsome.
2: Handsome? 뭐 자기가 잘생겼다고 생각하는 거가 참네. 빨리 일어나고 싶다. 커피라도 빨리 들이마셔야지.
4: Wow, look at you. You really love coffee, huh? Hey, but you know what? Do you like poetry?
2: Poetry? 시? 시 말하는 거예요. 뭐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I don't like.
4: That's no problem. 그러면 여기서 quiz. 자, 시가 너무 현실적이면 뭐라고 뭐 하는지 알아요? 모르겠죠. 그건 바로 시리얼, 시리얼, 시리얼, 시리얼.
2: 재밌네요. 조크 굿. 가고 싶다. 바쁘다고 하고 그냥 일어나야겠다. Sorry, I'm busy. I go.
4: Oh, are you leaving already? Stay and talk with me a little longer. Oh, how about we move to a different place then? Oh, that's a very good idea. Can you call a cab, please?
2: 콜택시 앱이 없나 보네. 네, 알겠어요. Okay, Mr. Min, 택시 coming soon.
4: Oh, wow, you're such an angel.
2: 보자. 저기 예약 택시 오네요. 자, 6월 택시 얼른 타세요.
4: Yes. Wait, but am I going alone?
2: 자, 문 닫게 얼른 타세요. 자, 문 닫습니다. 출발.
4: Hey, hey, hey.
2: 오늘 배워볼 표현. 택시 좀 잡아 주세요. 영어로 뭐라고요?
4: Can you call a cab? Can you call a cab?
2: Can you call a cab?
4: Call a taxi. Call a cab.
1: 둘 다 전화나 어플로 택시를 부를 때 쓰는 말이죠. 어디로 가는 택시를 불러주세요.
4: Can you call a cab to 어디 어디?
1: 몇 명이 탈 수 있는 택시를 불러주세요는 Can you call a cab for five people? 이렇게 응용 가능합니다.
2: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택시 좀 잡아주세요. Can you call a cab?
4: Can you call a cab?
2: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3: See you tomorrow.
0: Your best choice. BFM. 부산 영어 방송.
5: The beautiful landscapes, the beach, the delicious food. I love Tojikupap. Are some of the many things that make Busan a great city to live in. But it is the multicultural society and the warmth of its people that make Busan a really dynamic city. Hola amigos, my name is Jonathan Badillo and I am from Mexico. I arrived to Korea 3 years ago with a one-way ticket and now I study my master's degree at Busan National University. I fell in love with Busan way before even moving here. It all began with a weekend trip for me to realize this was the city where I wanted to live in. I moved here and I realized it was the right decision. From the moment I arrived to Busan, I felt very welcome and as if I was a Busan Saram already. Busan Saram, my God! There is so much going on in this dynamic city that it is so easy to get involved in one of the many activities to promote cultural exchange in Busan. I firmly believe that the greatness of a city lies within its people, which is what makes Busan the greatest city to live in. Global City Busan, we are in it together. This campaign was brought to you by BFM Busan Yeongo Bangsung.
6: Kimbap 가게 박 사장님도 문구점 김 사장님도 우리 부산의 경제를 움직이는 사람들 우리 동네 작은 가게로 향하는 발걸음이 우리 부산의 경제를 키워가는 한 걸음입니다. 부산 방송광고발전협의회
7: The time is now 3 o'clock.

0: The time is now 5 o'clock.
1: Please be informed that all the programs you hear now are reruns that were aired yesterday. Time in hours, minutes, and seconds mentioned in the program do not reflect the current time.
2: All-Star
3: English!
2: May is Family Month, and today we prepared something very special for all of our Pusta. 제 옆에 계신 분 누구신지 아시겠죠, 여러분? You know him. Whenever there's a family event, he's the first person called to hype up the crowd. 오늘 또 흥 제대로 올려주실 분 모셨습니다. 가족 행사, 동네 축제, 체육 대회만 열렸다 하면 제일 먼저 섭외된 분 아닙니까?
3: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스타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사이버거입니다. 오늘 저의 모든 세대의 흥을 끌어올려서 여러분들의 흥 버튼을 그냥 제대로 부스트 온 시켜드릴 준비가 됐습니다. Yeah. 오늘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의 흥 친구가 되어드릴 테니까 여러분의 이브닝 영어 친구가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All Star English 지금 출발합니다.
3: Let's go.
2: That's right. Welcome to All Star English, a very special episode we prepared for you. I am your everyday star, Minsoo Shin. 네, 여러분 오늘은 가정의 달 특집으로 특별히 especially 사이버거님과 함께합니다.
3: 네, 여러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노래하는 사이버거라고 하고요. 오늘 또 초대를 해주셔서 네. 너무 감사한데 일단 두 분의 복장을 지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일부러 이렇게 지금 입고 오신 거죠?
2: 맞아요. 일단 우리 사이버거 다시 이제 출연한다. 네. 다시 불렀다 하니까 일단 너무 예전처럼 있는 거는 이렇게 화면 특히 뭐냐면 우리 너튜브로 네. 계속 많이 생각하거든요.
3: 그러니까요.
2: 그래서 한쪽에 너무 화려하면 일단 그 테마를 좀 맞춰야 되니까 그래서 저도 지금 머리하고 네. 이런 자켓은 솔직히 없거든요. 저는
3: 아니, 그런 것 치고는 너무 어두워가지고 지금 여러분 라디오만 들으시는 분들은 너튜브 오셔가지고 지금 어떤 상태인지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2: 맞습니다.
3: 지금 사람을 불러놓고 저만 너무 튀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저만 되게 민망한 상태로 지금 앉아있거든요.
2: 튀어야죠. 지금 오늘의 네. 슈퍼스타인데
3: Yes, this is superstar.
2: 맞아요. We have Cyborg in the house once again joining us. 오늘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3: 아, in the house 이때 쓰는 거예요?
2: 네.
3: 사이버거 in the house.
2: That's right.
3: Yes.
2: In the house.
3: 아, 옛날에 이거 많이 해봤네. In the house. 태사자 in the house. 그거 맞잖아.
2: 맞아요. 그때 시대. 네. 사이버거님도 좋아요. 근데 사이버거님 우리 시작하기 전에 네? 즉석 질문 하나 할 건데요.
3: 좋아요.
2: 사이버거에게 가족이란? So family to you is?
3: 가정의 달이잖아요.
2: 네.
3: 사이버거에게 가족이란 1호 팬입니다.
2: 오, 이거.

0: 왜냐하면 저는 이제 사이버거라는 캐릭터를 가지고 노래를 할 때마다 네. 늘 부딪히는 장벽이 있어요. 어쨌든 이미테이션 싸이다. 사실 여기서 출발하는 장벽이 있는데 우리 가족들은 저를 진짜라고 생각해 줍니다. 저한테는 이로팬이다. 제 팬덤 이름이 감튀거든요.
1: 감튀들.
0: 포테이토 칩스.
1: 네, 포테이토 칩스 귀엽다. 네.
0: 그래서 프렌치 프라이즈.
1: 네. 네,
0: 프렌치 프라이즈인데 제 가족들이 이로 프렌치 프라이즈가 아닐까 이야. 생각합니다.
1: 오.
0: 네, 또 약간 감동받았어요?
1: 진짜요?
0: 예스.
1: 여러분 이렇게 보이지 않지만 저 눈물 조금 이렇게 흘리고 있습니다. 저 이 선글라스 때문에 안 보이죠. 와우, 네. that's a very warm answer. 너무 따뜻한.
0: 네. Very warm. 아, 따뜻하다고.
1: 네. 너무 따뜻합니다. 예스. 팬들 너무 너무 부럽네요.
0: 네.
1: 네. 우리 부스타분들도 그 정도 따뜻함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0: 네.
1: 저도.
0: 네. 저의 감튀가 되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만이라도요.
1: 좋아요. Now, we want to share a very interesting survey. According to a recent survey, people in their 20s to 40s say that the hardest thing to say to family was, I love you. 네. Meanwhile, people over 50 said the hardest words were, I've been having a hard time. 그래서 최근 설문조사에서 결과 보니까요. 20부터 40대는 가족에게 사랑해 라는 말을 가장 어려워한대요. 이 말 꺼내는 게. 네. 그리고 50대 이상은 나 요즘 힘들어 라는 말을 가장 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네. 이거 뭐 공감됩니까? 이제 뭐, 사이버거도 이제 20대에서 40대 이 사이에 포함되니까.
0: 저는 근데 공감을 하기는 하죠.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근데 누가 봐도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모습이 일반적이지가 않잖아요. 일반적이지 않은 게 저는 사랑해라는 말을 잘합니다. 특히나 저희 가족들한테도 와이프 빼고는 다 편안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와이프한테는 좀 힘든데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사랑해라는 말을 저희는 늘 아이들이 학교 가거나 할 때도 늘 네. 사랑해. 꼭 안아주고. 근데 이게 습관이 중요한 것 같아요.
1: 사실 habit.
0: 사랑의 habit. Winning habit. 이게 네. loving habit. 사랑하는
1: 좋아요.
0: 습관.
1: 네.
0: 그래서 사랑해야 된다는 게 강박이 아니라 그냥 밥 먹듯이 사랑해. 오케이. 사랑해. 사랑해요. 이렇게 하다 보면
1: 맞아요.
0: 되는 것 같아요.
1: 커피 마시듯이. 이거 커피 오늘 안 마셨으면 그냥 사랑해 먼저 하고 커피 마시는 거.
0: 갑자기.
1: 이런 룰.
0: 사랑해.
1: 네.
0: 하면서. 좋아요.
1: 그렇죠. 먼저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해 먼저 말하고 커피 마시기.
0: 좋아요. 좋아요. 사랑해.
1: 커피 마시려면 사랑해 먼저 해야 되잖아요.
0: 근데 이게 남발하면 안 될 것 같은데.
1: 그쵸.
0: 민수 사랑해.
1: 네. 좋아요.
0: 저한테 안 해줘요?
1: 사이버거. 사랑해.
0: 그러니까.
1: 진짜 I love
0: 사랑해.
1: you.
0: 사랑해.
1: 사랑해.
0: 사랑해요.
1: 맞아요. 이렇게 쉽게 할 수 있으면 그렇죠. 자, 그러면 가정의 달 맞이해서 네. 부스타 여러분께 문자 주제 하나 드릴게요.
0: 오케이.
1: 아시겠죠? Family is. 이걸로 시작하는 영어 문장을 하나 보내주세요. 뭐 예를 들면 Family is forever. No refunds. 이런 거 어때요? 뭐 가족은 진짜 영원하다. 진짜 환불. 금지.
0: No refund. 환불 금지.
1: 환불 안 되죠. 가족은. 그렇죠. 네. 그래서 family is 가족은 뭐뭐 다.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샵 9050 문자로 보내면 한 통에 100원 되고요. 카카오톡이나 너튜브 댓글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와우. 역시 센스 있는 문장 보내주시면 보내주신 분들 중에 몇 명 뽑아서 가정의 달 선물로 30하나 아이스크림 파인트 보내드릴 거래요.
0: 근데 선물이 크네요.
1: 네.
0: 야, 가족. 여러분. 가족은 family is. 이 영어로 네. 보내야 돼요?
1: 그렇죠. 이게 family is로 시작해서 뒤에 뭐 이렇게 요즘 뭐 번역기나 뭐 AI로 보내면
0: 그럴 수 있지. 좋아. 영어로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근데 두둥님 우리 두둥 부스터한테 문자 왔습니다. 아니 글자가 보이세요 두 분? 근데 우리 사이버거는 익숙하잖아요.
0: 익숙해요.
1: 선글라스 이렇게 끼고 특히 밤에 행사할 때
0: 그렇죠,
1: 선글라스
0: 그렇죠.
1: 하고
0: 지금
1: 하잖아요.
0: 지금 밝아요 아주.
1: 저는 지금 스튜디오에서 살짝 그래서 저희 모니터에 밝기를 제일 크게 했는데 제일 밝게 했는데 이 조금 가까이 봐야겠네요. 저는 안에서 선글라스 쓰는 거 조금 익숙하지 않습니다. 저는.
0: Habit. This is habit.
1: 네, that's a habit for you.
0: Yeah. For me?
1: Habit for you. 맞아요.
0: 거기까지밖에 못해.
1: 근데
0: 자꾸 쳐다보지 마세요. 영어 뒤에.
1: 근데 저 지금 우리 여기 스튜디오에 뒤에 있는 모니터 있잖아요.
0: 나
1: 선글라스 쓰는 모습이니까 나 개안네. 괜찮은데 나.
0: 아 지금 스스로한테 반한 거예요?
1: 조금 그래서
0: 본인 스스로.
1: 나도 선글라스 좀 쓰고 방송할까 지금 싶습니다 오늘.
0: 네, 그래서 사실 확실히 뭐든 가리는 게 낫긴 하죠.
1: 칭찬이죠.
0: 그럼요.
1: 네네네.
0: 뭐든 더 가리면 더 좋아 보여요.
1: 자, 그러면 우리 오늘 사이버거와 가정의 달 특집 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뭐 말 주변 없는 자녀들이 이게 부모님께 이 사랑해라는 말을 좀 어렵다고 했잖아요.
0: 그렇죠.
1: 혹시 그러면 사이버거는 매일 한다니까 그럼 내가 그러면 이 매일 같이 네. 사이버거

0: 처럼 매일같이 사랑해 말할 거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1: 이야기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자식들에게는 편하게 하거든요. 생각해 보니까 내가 우리 부모님들께는 편하게 하지 않는 것 같아 지금.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한테 전화해서 사랑해라고 말하라고 하면 큰일 있는지 아실 것 같아서 사랑해라고는 그러고 보니까 그렇네. 내가
2: 무슨 일 있는데?
1: 돈 필요하나 이렇게 하실 수 있어서 그럴 때는 이러면 될 것 같아요. 그 저도 그렇게 하긴 하는데 네. 그냥 처음에는 사랑해 하기 좀 힘들면 네. 아니면 오히려 이럴 때 여러분 이럴 때 우리 잉글리시 힘을 빌리는 거예요. I love you. 그냥 지나가듯이.
0: 네, 엄마 아빠.
1: I love you. 왜냐하면
0: 알제.
1: 네, 어머니 아버지는 그게 이 사랑해라는 단어보다는 조금 네. 우리가 뱉기 편할 수 있고 또 약간 닭살 돋지 않잖아.
0: 아 맞아요.
1: I love you.
0: 아 저도 근데 이렇게 미국에 살았는데도 네. at heart 마음속으로 이 경상남도 이 남자 조금 이 feel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 이거 사랑하는 말
1: 힘들어요.
0: 힘들어요. 못 꺼내겠어요.
1: 뭔가 그 외국에 계신 분들은 네. 그런 게 엄청 자연스러울 것
0: 맞아요.
1: 같아요.
0: 원래 그런데 나도 원래 그래요? 그래야 되는데
1: 경상도 남자라서 네, 안 되는 건가?
0: 경상 사나이라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근데 real quick, speaking of family, here's a fun survey result for our listeners. 가족 단톡방에서 가장 답장이 느린 사람은 누구? Yeah. Right? So 이거를 여러분은 누구라고 생각하시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근데 이 결과 있잖아요. 그렇죠?
1: 이거 너무 쉽. 네. 이건 누구나 정답을 알 것 같아요. 가장 느린 사람은 바로 아버지입니다. 이 아버지께서는요. 네. 사실 읽는 건 되게 빨리 읽어요. 왜냐하면 늘 휴대폰과 함께하고 계시기
0: 맞습니다.
1: 때문에 뭐 게임을 하시든 뭘 하시든 휴대폰을 늘 보시기 때문에 읽는 네. 건 되게 빨리 읽는데 답장은 안 해.
0: 맞습니다.
1: 답장을 왜 그렇게 안 하나 모르겠어요.
0: So dads, fathers came in first place. Second place were teenagers and working sons and daughters. Especially 아들들, especially sons. And they usually think I'll reply later and then they totally forget. 이거 바로 저거든요. 2위는 사춘기 자녀 혹은 바쁜 직장인 자녀. 특히 아들들. 왜냐면 나중에 답해야지 하고 까먹거든요.
1: 그러니까.
0: 저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1: 아버지들이 이 답장하기가 어려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네. 아버지들은 엄마한테 혼날까봐 좀 답장을 느리게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 아이들은 까먹는 게 맞는 것 같고.
0: 맞아요. 전 진짜 까먹거든요.
1: 아 그래요?
0: I'm so forgetful. 많이 까먹어서. 네. 이러면 안 되는데. 어머님 아버님 죄송합니다. 네. 아시겠죠? 네.
1: 그리고 어른들은 그게 많대요. 그 왜 건강 정보라든지 네. 이런 거 공유가 많으니까 좀 꺼놓는 경우가 있대요. 근데 가족 단톡을 꺼놓으시더라고. 왜 그렇게 가족 단톡을 꺼놓으시는 몰라.
0: 그렇죠. 요즘 왜 딸 사진 안 보내노라고 하는데.
1: 그러니까 필요할 때만 말하셔.
0: 맞아요.
1: 필요할 때만 말하셔.
0: 네. 자, 여러분 올스타 가정의 달 특집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We have Cyberger in the house.
1: In the house.
0: 네, 잠시 후에는 사이버거 함께하는 가족에게 바치는 가요제. 할 겁니다.
1: 너무 재밌겠다.
0: 이게 어떤 코너죠 이게 오늘?
1: 가정의 달이잖아요. 네. 그래서 가정이기 때문에 우리 가족의 의미도 한번 좀 되새겨보고 또 가족 모임 때 분위기 제대로 띄울 수 있는 곡. 제가 직접 고른 싸이 노래 두 곡에 네. 우리 부스타 분들이 각각 도전해서 불러주실 겁니다. 두 분이 서로 다른 노래를 부르실 거고요. 네. 듣고 나서 여러분들이 직접 투표를 해주시면 됩니다.
0: 좋아요 여러분 기대하세요. 오케이. 자 다음으로 코너 속의 코너 이분도 다시 만나야죠 우리 사이버거님. 자 날씨 요정 in the house.
3: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Weather Fairy's back. 날씨 요정의 시간이 이번에는 조금 black version으로 돌아왔습니다.
0: 지금 화면 그냥 누가 사이버거예요 지금?
1: 이게 뭐야?
0: 누가 사이버거야 지금?
3: 굉장히 재밌네요.
1: 나도 해야겠다.
0: 좋아.
3: 좋습니다. 멋지다.
0: 이거 사이버거 누군지 헷갈리죠? 누가 사이버거지 지금?
3: 오늘 제 사이버거 오신다고 해가지고 네. 자 이렇게 맞춰봤습니다.
0: 근데 네. 우리 너무
1: 엄청나다.
0: 이게 너무 커플룩이다 우리 둘이는. 근데 지금
1: 아니 검은 옷이 가죽밖에 없는 거예요?
3: 네.
0: 맞아. 근데 저도 사실 검은 옷 가죽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3: 자 지금 일단은 중요한 게 날씨를 얘기를 해야 됩니다.
0: 맞네.
3: 이제 역시 항상 실루엣 정확의 아이콘답게 오늘의 날씨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됐습니다. 그래서 날씨 정보 You don't need anywhere else. Just listen to me. 아시겠죠? 내일 날씨도 그냥 제발 들으시면 됩니다. 내일의 기온인데요. We'll be low of 12 degrees and high of 24 degrees. We'll be overall a bit warmer than today. 하늘 상태는 cloudy skies. 흐리 흐린 하늘이 이루어지겠습니다. 그렇다면 비는 어떠할까?

0: Rain chance will be 30%. Low chance, so probably no rain. 공기 상태는 will be normal. 그동안 이제 좋음이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보통으로 올라가겠다. 이렇게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 네.
0: 그래서 오늘의 영어 표현, you can count on it. 그쵸?
1: You can count on it.
0: 저를 보면 생각나야 돼요.
2: Count on it.
0: 믿어도 된다. 확실하다.
1: 네.
0: 그렇죠? 뭐, 그래서
2: count on it.
1: Count on it. 오, 좋아요. Count on it.
0: 그렇죠.
1: 이 count도 그 끝에 그 t도 발음 안 해도 되네요. 그래서
2: count on it.
0: Count on it. 그렇죠. 나를 믿어봐. You can count on me.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도 되는데
1: 손님 왔다고 갑자기 영어 좀 잘하네요.
0: 그래서 예문으로 the forecast. You can count on it. 이 예보? 믿어도 됩니다. 네. 아시겠죠?
1: 문제 요정. Can we count on you?
0: For sure. 당연하죠.
2: 좋다, 둘이.
0: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설 업그레이드로 더 새로워진 부산 엑스카이 전망대 지금 꼭 가보셔야 할 부산의 앞을 100층 전망대 입장권을 드립니다. The newly upgraded Busan Exasky is now better than ever. The absolute hotspot you can't miss. We are giving away admission tickets to our stunning 100th floor observatory.
1: 네.
0: Yeah.
1: 자, 우리 문자 들고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화면 보니까 우리 쪼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밤무대 가수 플러스 보디가드 두 명.
0: 좋습니다.
2: 그래 나를 가수로 봐주신 거네. 네. 다행이다.
1: 네, 그렇게 하고 일단 뭐 일단 특히 우리 여기 너무 커플룩이라고 봤습니다.
2: 두 분은 거의 지금 거의 흡사 거울 미러전이에요.
0: 맞아요. 좋네요.
1: 네. 네,
2: 거의 똑같아 지금.
1: 이분 분명히 기분 나쁠 거예요.
2: 왜요?
0: 브로맨스죠. 브로맨스.
1: 네. 나 아쉽다. 이렇게 같이 이렇게 커플룩으로 왔는데 네네네. 가야 되는 계속 있을래요?
0: 아니요.
2: 아니 이거 가시는데 이렇게 온 거예요?
1: 근데 이분 원래 그래요.
2: 아니 네. 지금 이거 끝인데 이렇게 입고 오신 거예요?
0: 짧게 하고 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2: 아니 너무 짧은 너무 짧은데 지금?
1: 이번 가보겠습니다.
2: 아유 어디 가?
3: 요즘 뉴 제너레이션이 들어오잖아요.
4: 뉴 진즈라고 했어요? 뉴 뭐라고요?
3: 팬인가 봐요.
4: 네, 저 완전 팬입니다.
3: 누구 좋아하세요?
4: 그럼 하니.
3: 미?
4: 아니요.
3: 조하니? 농담이야. Sorry.
4: 우리 하니 형.
5: R&B 황제 김주한도 나오고.
6: 이것 봐. 양말은 안 되겠다. 또 영상 통화가 적당히 하면 좋겠는데.
7: 사과하십시오.
8: 좋아한 건 난데 왜 내가 그쪽을 사과해내네요? 그쪽에서 나를 사과한테 가요? 사과해요 나한테.
5: 민수 열심히 한다. 이렇게 재밌는데 안 들어요? 왜 안 들어요? 나 지금 되게 신나 부스타. 그거 아세요? 내 꿈은 조한이 형만큼 영어학이에요. 올스타 잉글리시 그냥 틀어두세요. 퇴근길에 회식할 때, 운동할 때, 저녁 준비할 때, 저녁 먹을 때, 설거지 할 때, 퇴근 후 나만의 시간 가질 때.
9: 올스타 잉글리시 실생활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어요. 너무 재밌고 유용한 공부는 올스타 잉글리시 뿐이죠. 아 여러분 지금 당장 참여하러 출발하시죠.

0: All-Star English 가정의 달 특집
1: 사이버거와 함께하는 가족에게 바치는 가요제
0: That's right. Since it's Family Month, we have picked some very fun songs that families can enjoy together. 그래서 가정의 달이잖아요. 가족들이랑 같이 신나게 즐길 수 있는 노래들로 준비했습니다. And 여러분, calm down. 오늘 저는 노래 안 할 거예요. 저희 우리 많은 이게 부스타들 오늘 유튜브에 썸네일 보고 아, 또 민수 노래 하나라고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1: 노래를 많이 하시나 봐요, 평소에.
0: 네.
1: 한 소절이라도 제가 꼭 시켜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0: 아, 예. 근데 네. 여러분, don't worry. 저 말고 we have contestants singing their hearts out as well a very special performance later on. 이거 좀 스포일러 될 수 있지만 여러분 기대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오케이.
0: 자, 그래서 오늘 이 사이버과 함께하는 가족에게 바치는 가요제 어떤 노래인지 먼저 소개해 줄 수 있습니까?
1: 그럼요.
0: 사이버거?
1: 사이 하면 떠오르는 정말 수많은 명곡들이 있습니다.
0: 아, 진짜 많죠.
1: 그런데 가족들과 함께 부르기 좋은 곡 분위기 띄우기에는 정말 이만한 곡이 없다
0: 네.
1: 그 수많은 쟁쟁한 곡들 강남 스타일 챔피언 Right Now 나팔바지
0: 우리 딸은 That That
1: 내리,
0: 좋아요
1: That That 네. 그 수많은 곡

0: 것들을 제치고 오늘 선정된 두 곡은 바로 연예인 오! 그리고 예술이야 두 곡입니다. 오, 박수가
1: 진짜.
0: 나와요.
1: 진짜.
0: That is entertainer and it's art.
1: Yeah.
0: 준비해왔어요.
1: 이 노래 진짜 이 떼창도 장난 아니에요.
0: 아, 그럼요, 그럼요.
1: 네.
0: 연예인은 정말 당신만을 위해 평생 춤추고 노래하겠다라는 고백 속입니다. 싸이가 실제로 축가를 위해서, 네. 프로포즈를 위해서 준비한 노래고요. 예술이야는 그냥 뭐 진짜 싸이 역시도 이 노래가 본인 인생의 최고의 걸작이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1: 이야.
0: 에너지가 넘치는 파티송입니다.
1: 네.
0: 가족에게 바치는 가요제인 만큼 온 가족을 대표해서 두 분이 도전을 하신다고 들었어요.
1: 네, 맞습니다. 그래서 원래 every Wednesday we have the 이 노래 끝을 잡고 corner where we have two contestants singing their hearts out. 근데 오늘은 이게 가정의 달 특집이니까 아주 특별하게 사이버와 함께하는 가족에게 바치는 가요제로 인해 두 도전자들이
0: 아, 좋아요.
1: 싸이 노래를 부르고 야. 일단 여러분 똑같이
0: 너무 재밌어.
1: 수요일에 투표로 통해 we are going to have a winner. 오케이. 자, 근데 우리 도전자들 연결하기 전에요.
0: 네네.
1: 그럼 싸이 보고도 이게 싸이 형님을 노래를 거의 똑같이 부르잖아요. 저도 아. 이게 너튜브로도 영상 많이 봤는데 네. 이 에너지 그냥 비슷하더라고요, 진짜.
0: 아, 저는 싸이 형님 노래 만 듣고 싸이 네. 형님 노래 만 부르기 때문에
1: 그쵸.
0: 그런 성대나 이런 것들이 많이 좀 맞춰져 있는 편인데 사실 싸이 형님 노래가 듣기에는 너무 신나는데요.
1: 네.
0: 어디 가서 불러보시면 네. 생각보다 이게 그 흥이 안 나요.
1: 아.
0: 그 흥이 안 나는 이유가 여러분 다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박자도 그렇고 뱉는 것도 이 말을 뱉는 말맛도 그렇고
1: 네.
0: 정말 어려워요. 제가 네.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그 아주 유명한 모창 가수 나오는 프로그램 있죠. 그 제가 예선전에서 바로 탈락됐던 이유가 아. 저는 목소리가 너무 다르대요. 아. 근데 실제로 거기서 우승한 사람
1: 네.
0: 그러니까 가장 싸이랑 비슷하다는 사람마저도 마지막 결승 투표 때 한 표 받았어요. 그러니까 네. 100명 중에 99명이 이건 싸이다. 근데 한 명만 다르게 아니다. 들은 거죠.
1: 네.
0: 그만큼 사실 싸이의 목소리가 독보적이기 때문에 따라하시려고 하지 말고요.
1: 아, 오케이.
0: 최대한 본인의 느낌을 신나게 살려서 하시면 됩니다. 그게 힌트예요.
1: 이게 진짜 메인 진짜 완전 꿀팁이네요.
0: 꿀팁이죠.
1: 이게. 네, 이게 너무
0: 허니팁.
1: 그죠, 허니팁.
0: 준비했어요.
1: 어, 좋습니다. 그래서 너무 싸이처럼 똑같이 하지 말고
0: 그럼요.
1: 그냥 내가 신나면서 부르면
0: 맞아요.
1: 아주 자연스럽게 그 흥이 분명히 나올 거다.
0: 맞습니다.
1: 좋아요. 자, 여러분 준비됐습니까? 사이버과
0: yes.
1: 함께하는 가족에게 바치는 가요제. 자, 그러면 우리 부스타 중에서 두 분이 이 곡에 도전하셨다고 와. 들었는데 자, 그럼 첫 번째 도주자 그러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 커넥트 됐습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세요.
1: 와.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오, 떨려.
2: 네, 네, 반갑습니다.
1: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2: 아, 예, 저는 그 용인에 사는 경봉수라고 하고요.
1: 네.
2: 회사원이고 부산 영어 방송을 출퇴근 때 항상 즐겨 듣고 우와. 있습니다.
1: 와, 우리 용인에 계시는 경봉수님, 나이스. 어, 봉수님 우리 방송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2: 아, 부산 출장을 한 1년 이상 있었는데
1: 네.
2: 이제 영어 공부가 이제 필요해서 근데 이제 부산 영어 방송이 굉장히 컨텐츠가 좋고
0: 우와.
2: 또 이제. 계속 뭔가 트렌디하고 이래서 오히려 저는 타 프로그램보다 더 즐겨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
1: 여러분
2: 영어 방송은 네네. 압도적인 것 같아요.
0: 이야 여기 뭐 모두 박수를 치고 난리가 났습니다.
1: 네,
0: 야.
1: 일단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 즉석으로 물어본 거예요. 이거 봉수님 이거 따로 질문 먼저 준비하라고 그런 거 아닙니다. 진짜 이거
2: 아, 예,
1: 레알하게 나온 겁니다.
0: 부산에 출장 오셨을 때 여기 이랬던 거 아니에요?
1: 아닙니다. 저는 봉수님이고요.
2: 아, 예, 뭐, 네.
1: 네. 좋아요.
2: 아, 재밌게 듣고 있습니다. 예.
1: 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Now, since today is our family month special here at All Star English, there are so many different kinds of families these days. I'm sure we all know. Some live with children, some just couples, some will live with their pets. So, question for you, 봉수님. How would you describe your family in a few words? So, what kind of family are you? 우리 가족은 어떤 스타일의 가족인지 간단하게 소개를 부탁할 수 있을까요?
2: 아, 예, for English.
1: No,
2: 아,
1: 네.
0: 오.
2: Yeah, yeah. Yeah, my family is warm and supportive and a little funny times. We always try to help each other and stay positive together.
1: 오. 오, 좋아요. 사이버님 다
0: 이 정도는 알아.
1: 이해했죠.
0: 웜 들었어요.
1: 맞아요. 따뜻하고 웃기고.
2: All supportive.
1: 어, 서로 이렇게 서포트 해주고.
0: 네, 서포트한다.
1: 이게 가족이지. 와우, 봉수님 일단 영어로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사이버님 혹시 질문 있습니까?
0: 어, 그 평.

0: 평소에 그러면 그 가족끼리 그 따뜻한 가족끼리는 사랑해 뭐 이런 말 자주 하시는지 뭐 어떤 말 좀 주고받으시는지 그런 거 좀 궁금합니다.
1: 아,
2: 어, 왜 이렇게 조용해졌지?
1: Usually we say each other. Did you eat? Do you have dinner?
0: 밥 먹었나?
1: This means I love you. I understand.
0: 맞죠.
1: Do you have dinner? Do you lunch in Korea culture? Yeah?
2: 맞아요. 그렇죠, 이 그렇죠. 한국 문화에서는 이 밥 문화, 그러니까 진짜 특별한 사람한테 말하는 거잖아요. 오.
0: 함부로 물어보면 안 돼요, 그거.
2: 그렇죠. 맞습니다.
0: 같이 밥 먹자는 소리이기 때문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2: 음식은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만. 맞습니다. 오, 나이스. When was a time you felt especially thankful for your family? 가족에게 특히 고마웠던 순간 혹시 있었습니까? 뭐 또는 뭐 가족이지만 뭐 예를 들어 뭐 더 귀찮다 뭐 싶었던 순간도 괜찮고요. 봉수님.
1: It's a little bit difficult. When I was visiting trip on go abroad, and my father asked me. Each time, where are you? Be careful.
0: Be careful. 처음보다 점점 더 잘 알아들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엔 진짜 좀 와 이랬는데 계속 갈수록 제가 다 알아듣는 영어가 되어가고 있어서 너무 좋아요. 불편하시면 한국어로 하셔도 돼요.
2: 아 근데 봉수님 그러면 아버님이 계속 어디냐 이렇게 묻는 게 이거 좀 귀찮다 혹시 그 말입니까?
1: 그러니까 귀찮은 것보다 어쨌든 해외에 나가 있으니까
2: 네.
1: 걱정을 해주시는 게 뭐 지나고 보니 처음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귀찮았는데
2: 네
0: 그렇지
1: 이게 어떻게 보면 다 이제 신경 써주시는 건데 뭐 누가 그렇게 해주겠어요.
2: 맞습니다. 맞아요. 너무 잘 해석하셨네요.
0: 진짜 늘 그렇게 물어보시는 게 사실은 사랑입니다.
2: 좋아요.
0: 그 오늘 이제 싸이 노래 부르실 건데 어떤 노래 도전하시겠습니까?
1: My song is Celebrity.
2: 연예인.
0: 그게 엔터테이너가 아니에요? 셀러브리티.
2: 엔터테이너도 돼요. 왜냐면 그 연예인들이 그 엔터테인먼트를 주는 사람들이잖아요.
0: 셀러브리티.
2: 네.
0: 아, 연예인 부르신다는 거죠. 와. 아니 연습을 해보셨을 텐데 그 주변의 가족들이나 반응 어땠습니까?
1: 반응은 여기가 최초 공개입니다.
0: 그래요? 좋습니다.
1: 몰래 연습을 했고요.
0: 너무 기대됩니다.
1: 근데 뭐 참 어렵. 아까 사이버거 형님 말씀하신 것처럼 특유의 목소리, 그 흥이 맞아요. 나는 목소리가 독보적인 것 같아요.
0: 특히 이 연예인은요, 그냥 이 고백송이기 때문에 처음 딱 들어갈 때 있죠. 그때가 진짜 말하듯이 하지만 단어의 끝 처리를 진짜 끝까지 해줘야 돼요. 네, 제가 지금 약간 불러드리고 싶지만 괜히 또 불러드리면 이게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본인의 스타일대로 진짜 단어들의 말맛이 최고인 게 이 셀러브리티입니다.
2: 야, 이거 거의 그냥 싸이 가수에서 이게 싸이 가수한테 이렇게 받는 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봉수님.
1: 예.
2: 좋아요. 자, 그렇다면 그 이번엔 그 연예인 노래 가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케이. 가사 중에서 영어 표현을 하나 배워볼 건데요.
0: 좋아요.
2: 자, 가사에서 그대의 연예인이 되어 항상 즐겁게 해줄게요 라고 하잖아요. 자, 그럼 영어로는 그대에게 연예인이 되어 I'll be your superstar 이러면 될 것 같아요.
1: 아까
2: 그렇죠. 연예인이 뭐 엔터테이너, 셀레브리티 할 수 있는데 근데 스타잖아요. 슈퍼스타 되잖아요. 그래서 I'll be your superstar 그리고 항상 즐겁게 해줄게 I'll always keep you smiling. 네, 해보세요. I'll
1: keep
2: always
1: smiling.
2: Keep you smiling.
0: Always keep you smiling.
1: Keep your smile.
2: 맞아요. 네. Make sure you're always happy.
0: Make sure you're always happy.
2: 맞아요. 너 항상 행복하게 해줄게 라고 이렇게 말하죠.
0: 이렇게 노래는 못하겠는데.
2: 맞아요. 나 그래서 영어로는 안 됐잖아요.
0: I'll be your super... 안 돼.
2: 좋아요. 자, 그럼 봉수님. Are you ready?
1: 네, I'm ready.
2: 네, 자, 그러면 오늘 사이버거와 함께하는 가족에게 바치는 가요제 첫 번째 도전자 봉수님이 연예인을 부릅니다.
0: 와우.
2: 자, 큐!
1: 나의 그대가 원한다면 어디든 무대야 유머러스한 남자가 요즘엔 추세야 남자다운 남 자는 낭자를 기쁘게 할 줄 알아야 해 같이 놀고 가지고 놀고 잘 놀 줄 알아야 해 후로 너의 연예인이 되기 위해 해 데뷔 무대 코믹 멜로 액션 에로 마음에 드는 걸 찍으시죠 지금부터 슛 들어갑니다 영화 한편 찍으시죠

0: 너무 잘해.
1: 박수님.
2: 와우. 아, 박자 맞추기가 힘드네요. 오.
1: 맞아. 이 연예인 이게 박자 맞추기가 노래 장난인데.
0: 아니 그, 지금 어디서 불렀어요?
2: 아 여기 지금 차 안에 있습니다.
0: 이야. 근데 그게 진짜 너무 놀라운 게 네. 차 안에서 부르시는 느낌이 났어요. 이게 막 뛰고 싶은데 못 뛰면서 가사를 보면서 의자에 앉아서 이게 지금 너무 보이는 거야.
2: 아.
0: 그 느낌이 아니, 났어요.
2: 스피커폰으로 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박자 맞아요.
0: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누군가 그걸 보고 있는 어떤 누군가의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차 안에서 그대의 연애. 야 어땠을까 진짜.
1: 근데 그래 아주 갇힌 장소에서 노래 불렀는데도 이 흥이 그래도 느꼈습니다.
0: 진짜 느껴져.
1: 네네네. 그리고 봉순이 이게 박자가 어려운데 딱 우리 스튜디오 안에서 사이버그가 이렇게 손으로 딱 박자 맞추는 거 했는데 딱 떨어지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네네네.
2: 아 진짜요? 아 제가 그 피드백이 안 돼가지고 아무튼 뭐 막판에는 맞춘 것 같아요. 막판에
0: 시작이 너무 좋았어요. 나의 그대가 여기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근데 나의 그대가 여기가 너무 퍼펙트 완벽했어요.
2: 아, 감사합니다.
1: 자 이제 첫 번째 도전자 for today's 가요제 was 봉수님 singing 연예인. 와 일단 시작 좋습니다. 자
0: 좋아요.
1: 봉수님 잠깐 대기해 주시고요. 나중에 우리 투표 끝나고 커넥트 할게요.
2: 네 감사합니다.
1: Alright. 자 일단 시작
0: 아,
1: 좋습니다.
0: 너무
1: 깜짝 놀랐죠. 네. 네 그래도 도전자 넘버 2도 있습니다. 와. 자 만나 볼게요. 여보세요.
3: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3: 와. 네 안녕하세요.
1: 반갑습니다. 자기 소개 부탁드릴게요.
3: 네 저는 서울에 사는 이용택이라고 와, 합니다.
0: 서울이야 또.
1: 네 자 오늘 용인 vs 소 대결인데 자 용택님 반갑습니다. 자 오늘 아까 앞에 그 도전자분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It's family month. So 이 똑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How would you describe your family? 네 가정의 달 맞아서 우리 가족은 어떤 가족이다. 혹시 짧게 소개를 부탁할 수 있을까요?
3: 저희 가족은 조용히 챙겨주는 가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0: 그렇지 가족은 좀 조용해야 돼.
1: 맞아요. 네 일단 데리고 아 자기 여기 용돈 자 이렇게 보다.
0: 그러니까. 에이, 슬쩍.
1: 슬쩍 이렇게 놓고.
0: 너무 티 내면 아우 그 별로 안 좋아.
1: 어 영태 형 좋은데요. 네
0: 가족들이 함께 노래방 가시면 부르는 막 애창곡 이런 거 있으세요?
3: 아 가족끼리 노래방 가는 문제가 좀 오래됐는데요.
1: 네.
3: 코인 노래방 막 그렇게 바뀌어서.
0: 그러니까요.
3: 제 아버지가 마이웨이
0: 프랭크 시나트라
1: 역시
0: 야.
1: 이 한국이 특히 이렇게 남자들이면 네
0: 이건 무조건
1: 나이 상관없이 무조건 부르잖아요 이 노래. 근데 좀
0: The End Is Here
1: 사이버그 이렇게 재즈도 좀 될 것 같은데
0: 안 돼요.
1: 그래요.
0: 사이버그 노래밖에 안 돼.
1: 영태님, Is there something 네. special you'd like to do with your family this year? Then 혹시 올해 가족과 꼭 한번 해보고 싶은 거 있습니까?
3: 아 요새 가족들이 바빠서 네. 좀 뭉치기 힘든데 가족들이 같이 나가서 외식하면서 커피도 한잔하고 뭐 이야기하고 뭐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0: 이런 소소함.
1: 맞아요. 네. Happiness in the small things.
0: 그러니까요.
1: Right?
0: 정말 작은 정말 그 일상을 같이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거든.
1: 맞습니다. 이거 너무 좋습니다.
0: 아 오늘 그러면 그 아버지께서 이 마이웨이를 부르시는 그런 느낌을 딱 들어보니까 뭔가 굉장히 감성적인 음악일 것 같은데 싸이의 노래 중에 어떤 노래 도전하십니까?
3: 예술이야 불러보겠습니다.
0: 명곡 아닙니까? 명곡. 이 진짜 예술이야. 띵곡이거든요. 예술이야는 정말 많은 분들이 본인의 애창곡으로 가지고 있는 곡입니다. 그리고 어디에서나 언제나 불렀을 때 모두가 떼창을 유도할 수 있는 곡이기도 하기 때문에
1: 맞아요.
0: 연습해보시니까 좀 어땠습니까?
3: 아, 연습해보니까 아 역시 싸이님은 춤추면서 부르시는데도 이렇게
0: 그러니까.
3: 높게까지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나
0: 아.
3: 실제로 또 불러보니까 또 생각보다 되게 높아서
0: 맞아요.
3: 신나는 걸 해야 되나 또 노래에 집중해야 되나 약간 그런 고민도 하긴 했어요.
0: 이거 정말 중요한 말씀이신 게 싸이 형님 노래가 생각보다 굉장히 높아서
1: 네.
0: 그 그냥 부르시는 남자분들은 흥을 못 따라가요.
1: 맞아요.
0: 그래서 기대가 됩니다. 그냥 신나십시오.
1: 너무 노래에 집중하지 말고

0: 일단 먼저 우리 용태님이 신남을 느껴야지 이 네. 노래 이게 제대로 나온다. 이게 사이버거가 말했습니다.
1: 허니 팁을 알려드리자면 네. 앞쪽에서 신나게 가셔야 그 예술이야 하시고 너, 우리한테 이렇게 넘길 때 있죠. 떼창 넘기실 때. 그때 우리가 따라해요. 앞에 안 신나면 우리가 안 따라 불러드릴 거예요.
0: 맞아.
1: 예술이야 넘기죠. 오죠? 가만히 있을 거예요. 신나게 불러요.
0: 좋아요. 자, 이번에는 그러면 도전할 노래가 예술이야. 뭐 It's art라고 했잖아요. 네, 자, 노래 가사 중에 영어 표현도 하나 배워보겠습니다. 하늘을 날아가는 기분이야. 오. 네, 자, 이 표현을 영어로 그럼 어떻게 할까요?
1: I believe I can fly.
0: I believe I can. 난 날 수 있겠다라고 아, 그렇게 아니야? 믿다고 할 수, 뭐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어, 네. 표현이 따로 있어요 영어로. 어,
1: 뭐예요, 네. 뭐예요?
0: I'm on cloud nine.
1: 어?
0: 네, 완전 지금 하늘에 지금 구름에 떠 있다라고 그런 느낌이거든요.
1: 구름이 9시라는 게 아니야.
0: 아, 그건 9시가 아니고 이거 cloud nine이요. 네. 뭐지 이 제일 높은 구름이었나 뭐 그런 타이틀이 갖고 있는데.
1: I'm on cloud nine.
0: I'm on cloud nine. 진짜 하늘 떠 있다. 네.
1: I'm on cloud nine.
0: 이런 옛날 노래 있는데 I'm on top of the world.
1: 오.
0: 진짜 옛날 카펜터스 노래가
1: top of the world.
0: 맞아. 이 노래 I'm on top of the world. 진짜 완전 기분 지금 최고야.
1: 어, 기분 짜신다.
0: 말하는 거죠. 오. 좋아요. 자, 용태님, without further ado, are you ready?
2: Yeah, I'm ready.
0: All right, let's get it. 예술이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 화이팅!

막 아직까지 신남 하지만 조만간 속성을 자랑하는 장난감 지금이 느낌적인 느낌이 통하는 느낌 녹아버린 아이스크림 내게는 꿈이야 너와 나 둘이서 주는 춤이야 기분은 미친 듯이의 춤이야 후회 없이

0: yes, yes.
1: Oh, wow. nice. 용태님. 네. Yes, 수리야.
0: 아, 용태님. 네. 앞에 노래 너무 좋았거든요.
2: 네네.
0: 랩에서 와르르 무너지는데? 아, 노래 너무 좋아. 나 지금 너무 놀랬잖아요.
1: 근데 이 vibration도 장난 아니야.
0: 그러니까, 그 노래 좋은데. 너무 좋았는데, 랩에서 네. 와장창. 아, excuse me, 잠시만. 아직, 아, 이거 자, 와장이야. 너무 아쉽다, 이거.
1: 괜찮아, 일단
0: 근데 너무 좋았어. 앞에 아마 투표를 앞쪽에 하셨으면, 네. 이거, 와, 투표 장난 아니었어.
1: 저 일단 시장은 좋았고, 시장 마지막 끝에 이제 예술 얘기 떼창고 일단 나오긴 나왔습니다. 우리 그러니까, 스튜디오에서. 네. 자, 영태님 너무 잘 들었고요. 자, 우리 투표 시간 가질 거니까 잠시 기다려주시고 나중에 다시 커넥트 해보겠습니다.
2: 네.
1: Alright. 야, 일단 두 주주들한테
0: 박수. 네,
1: 박수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사이버그가 지정한 이 서로 다른 두 곡을 네 도전했는데요. 자, 지금부터 이제 투표 시간이 왔습니다.
0: 투표.
1: 네, 나는 1번이 더 잘했다 생각하면요. 문자로 1번. 난 2번이 더 잘했다 생각하면 문자로 2번. 어디로 보내냐? 어디로 보내주죠?
0: 샵 9050 문자 카카오 메시지 유튜브 댓글로 지금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샵 9050 문자는 한 통에 100원입니다.
1: 맞습니다. 자, 딱 10초 드릴 겁니다.
0: 진짜로?
1: 여러분. Only 10 seconds. 그래서 네, 지금 이제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준비 시작!
3: 10, 9, 8, 7, 6, 5, 4, 3, 2, 1.
0: 와, 1번이 연예인이었고요. 2번이 예술이었습니다.
1: 맞습니다. 네, 자, 이제 투표 시간 마감됐고요. 자, 들어온 투표 여기저기 좀 들어오고 있는데 오. 자, 우리 박기니 스태프분들이 카운트하는 동안 문자도 많이 들어왔거든요. 네. 자, 근데 선글라스 끼고 하니까 여러분 죄송한데 저 선글라스 잠깐 벗고
0: 잘생겼어.
1: 잠깐 벗고
0: 좋아 좋아 잘생겼어.
1: 네, 안경 쓰고 네, 좀 읽겠습니다.

0: 네. 문자 많이 왔는데요. 자, 이 크크크님이 사이버그님 이 지휘해 주시는 거 너무 좋아요라고 하네요.
1: 아, 그래요?
0: 네. 네.
1: 제가 정확하게 박자 드리려고.
0: 맞아요. 혹시 네. 이게 퍼포먼스 할 때도 이게 뭐냐면 떼창이 할 때 이것도 좀 이게 좀
1: 하죠, 하죠.
0: 합니까?
1: 관객들이 사실 뭐 싸이형님은 저희 정말 온 마음으로 좋아하는 노래잖아요.
0: 네.
1: 모든 노래들이 예술이나 연예인이나 하이라이트 부분을 갈 때는 제가 관객들에게 딱 지휘를 드리죠. 지금이야 이런 느낌으로.
0: 맞아요. 왜냐면 그 가만히 하고 너무 혼자 신나면 그렇죠. 이게
1: 오히려 싸이형님 네. 노래를 가만히 앉혀서 부르는 걸 해보시면 절대 네. 안 돼요. 이게 너무 신나기 때문에.
0: 너무 이제 맞아요. 이거 바로 그냥 앉으면 안 되잖아요.
1: 맞아 맞아.
0: You have to move around, right? 근데 여기 유주님한테도 근데 사이버거님도 아니고 이게 그냥 사이버거.
1: 네.
0: 아, 라고 내가 너무 이렇게 손님이니까 너무 이렇게 높이 올려주시니까 그렇죠.
1: 그러니까, 사이버거.
0: 친하니까 이제 사이버거로 볼게요.
1: 사이버거.
0: 네, 사이버거.
1: 예, 사이버거.
0: 네. 네. 가요제 일단 너무 잘 들었고요. 자, 일단 투표 시간이
1: 다
0: 마감됐고 카운트도 다 됐고요. 이제 발표할 시간이
1: 와.
0: 왔습니다. 네. 자, 모니터에 보이시죠?
1: 어디요?
0: 사이버거 보이시죠? 예, 네, 모니터에
1: 보여요.
0: 이제
1: 위야 이렇게 네. 야.
0: 네. 그래서 제가 일단 사이버거한테 넘길 테니까 오늘의 사이버거와 함께하는 가족에게 바치는 가요제 우승자는요?
1: 과연 누구냐면 예술의 알을 부른 이영택님이십니다.
0: 이야,
1: 이야, 아쉽다. 연예인 보신 분도 너무 아쉽다. 야, 야, 랩에서 와르르 무너지셨지만 말씀드렸듯이 그 노래 자체가 너무 괜찮았기 때문에 너와나 둘이 여기 좋았어요.
0: 야, 네. 자, 일단 영택님.
2: 네.
0: Congratulations. 축하드립니다.
1: 축하드립니다.
0: 네. 자, 그래서 오늘 우승자이고요. 백화점 상품권 10만 원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네. 자, 이거 용태님, how do you feel? 지금 기분 어때요?
2: 너무 좋습니다.
0: 자, 그래서 오늘 가요제 우승자인데, 자, 우리 가정의 달 이게 우리 특집을 함께 하고 있는데요.
1: 네.
0: 혹시 마지막으로 뭐 듣고 계시는 가족분들 네, 한테 하고 싶은 말 있습니까?
1: 한마디.
2: 네, 우리 가족 사랑하고요. 행복하고 건강하게 같이 즐겁게 계속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0: 이야, 역시
2: 사랑해요.
0: 깔끔하네요. 깔끔하고 warm.
1: Warm.
0: 너무 좋아요. 자, 영태님, thank you so much for being a part of today's competition.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2: 네, 저도 감사합니다.
0: 자, 아깝게
1: 아쉽다. 진짜 네, 너무 아쉽다. 잘하셨는데.
0: 네, 자, 우리 1번 용인에 계시는 우리 봉수님이랑 잠깐 커넥트 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3: 네, 여보세요.
1: 잘하셨어요.
0: 네, 너무 잘하셨는데. 자, 아쉽게 오늘 가요제에서 우승은 그래도 못했습니다. 네, 근데 우리 스튜디오에서 너무 봉수님도 노래도 너무 잘 들었고
1: 분위기 너무 좋았어요.
0: 분위기 너무 좋았거든요. 네.
3: 아, 감사합니다.
0: 아유. 근데 봉수님 We will not 네. go empty-handed. 저희 방송에서 절대로 뭐 못 이겼다고 그 빈손으로 보내주지 않거든요.
1: 아, 네. 그렇지. 그러면 안 되지.
0: 네.
1: 이분이 얼마나 영어 방송 사랑하시는데.
0: 맞아요.
1: 그럼 이제 앞으로 안 들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0: 맞아요.
1: 안 되지.
0: 네.
1: 그럴 수 없지.
0: 저도 왜냐면 어제 방송을 통해 제가 어제 그 어린이 아이 한 명 울게 했거든요.
1: 아, 왜요?
3: 그래서 아, 그래요?
0: 진짜, 네. 일단 제 잘못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청취자분들이 제가 잘못했다 생각하니까. 그래서 진짜 우리 그래도 우리 부스타분들하고 우리 도전자들 잘 챙겨야겠다.
1: 잘 챙겨야 돼요.
0: 그래서 봉수님 일단 우승하지 못했지만 피자 or 치킨, 치킨 세트나 피자 세트 선물을 드립니다. 어떤 걸 원합니까?
3: 아, 피자 세트 부탁드립니다.
1: 난 치킨이었다. 난 치킨이었어.
0: 보통 치킨이에요 사람들. 근데 오랜만에 피자.
3: 예.
0: 우리 피자 남았죠? 있죠? 비비님 내 피자 있다고 합니다. 좋아요. 자, 봉수님 마지막으로 우리 방송 함께하고 있는데 혹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습니까? 뭐 가족에게?
3: 아, 가족에게 하고 싶은 말은 뭐 저녁 먹었어요? 할 것 같고요.
1: 사랑이다, 사랑이야.
3: 예,
0: 네.
3: 그게,
0: 아이고.
3: 우리 부산 영어 방송에게 한 말씀 드리면,
0: 네.
3: 항상 이제 좋은 프로그램 만들어 주시는 거 감사드리고, 예, 언제나 퇴근길 그리고 출근길 함께 하고 있다는 거.
0: 야
1: 멋있다. 다들 여기에 너무 웃고 계세요.
0: 맞아요. 네. 너무 따뜻한 warm, right?
1: warm.
0: 자, 봉수님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Thank you so much. Okay?
3: 네, 감사합니다.
0: 네. 자, 오늘 가요제. 아, 너무 진짜 따뜻한 가요제였고요. 네.
1: 저는 좋았습니다. 이 영어 방송 올 때마다 느끼는데 네. 여기는 모두가 너무 따뜻하신 것 같아요.
0: 맞아요.

0: 분들도 따뜻하고
1: 맞습니다.
0: 방송을 진행하는 분들도 따뜻하고
1: 맞습니다.
0: 오늘 민수 옷도 따뜻하고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
1: 땀나고 있습니다.
0: 땀나요 지금. 에어컨 틀고 난리도 아닙니다 여기.
1: 좋아요. 자 가요제는 여기까지 하는데 근데 여러분 뭐 그것도 하이라이트인데 두 번째 하이라이트 하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면 마지막으로 가정의 달을 맞아 사이버가 함께하는 이 와. 가족에게 바치는 가요제를 위해 사이버가 직접 노래를 하나 준비했거든요. 네.
0: 아 이거 어떤 노래를 할까 고민을 진짜 많이 했는데
1: 네.
0: 사실은 그 제가 어디 방송을 나가거나 이렇게 해도 싸이 형님 노래를 많이 부르거든요.
1: 네.
0: 그럼 기본적으로 연예인 뭐 챔피언 예술이야 이런 네. 노래를 불러요. 강남
1: 네.
0: 스타일.
1: 네.
0: 이 노래는 진짜 라디오에서는 불러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1: 아,
0: 거의 왜 부를 일이 잘
1: 최초.
0: 없는데
1: 네.
0: 아버지라는 곡을 오늘 여기서
1: 다르니까.
0: 네 그리고 원래 싸이 원곡 아버지는 빠른 곡이거든요.
1: 네.
0: 그래서 그냥 건반 반주로만 네 잔잔한 노래로
1: performance.
0: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같이 뛸 준비했는데
0: 오늘 자리에, 의상 자리에. 너무 뛸 준비고 제 의상 너무 뛸 준비인데
1: 네. 네,
0: 오늘은 그냥 한번 다 같이
1: 이것도 너무
0: 들어보시죠.
1: 이런 사이버거의 이 면도 보면 너무 좋아요. 자 여러분 dedicated to all the families out there especially the dads Cyberger will be performing a Psy song titled 아버지. 자 준비됐습니까?
0: Yes.
1: Cue.
0: 하시는 우리 부모님께 이 노래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엄마 아빠. Yo, 너무 앞만 보고 살아오셨네. 어느새 자식들 머리 커서 말도 안 듣네. 한평생 저 자식 밥그릇에 청춘 걸고 새끼들 사진 보면 한 푼이라도 더 벌고 눈물 먹고 목숨 걸고 힘들어도 털고 이러나 이러다 쓰러지면 어쩌나. 아빠는 슈퍼맨이야 얘들아 걱정 마.

아이들은 친구들을 사귀고 많은 얘기 나누고 보고 듣고 더 많은 것을 해주는 남의 아빠와 비교 더 좋은 것을 사주는 남의 아빠와 나를 비교 갈수록 싸가지 없어지는 아이들과 파가지만 끓는 안 사람의 등살에 외로워도 간다 여보 얘들아

0: 여러분들이 불러야 돼요.
1: 얕게 달아요 크게. 어찌 그렇게
0: 불러야 돼. 다 불러야 돼. 불러야 돼.
1: 더 이상
0: 쓸쓸해. 잘했어요. 여보 어느새

0: 살짝 얘기해요.
1: 아, 그럼 저도 오랜만에 이렇게 막 열을 다하면서 맞아요. 아버지를 불렀던 것 같습니다.
0: 근데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네. 아, 자, 여러분 너무 잘 들었죠?
1: 아, 감사합니다.
0: 그래서 이 사이버거 아버지 his rendition of

0: 사랑한다 이 말 할머니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사이버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너무 좋았고요. 여러분 가정의 달 가족들에게 사랑한다 말합시다.
0: 네. Alright 여러분 stick around. We have more show at 7 o'clock. 사이버 너무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0: Make sure to eat plenty of fruits and vegetables rich in vitamin C. If you store fruits, vegetables, or seafood on your balcony or outside your home, keep them wrapped in plastic or in a hygienic container and always wash them thoroughly before eating. Above all, it is important that we all work together to reduce fine dust. Walk short distances and use public transportation instead of your personal vehicle. Avoid unnecessary idling, sudden acceleration, and harsh braking, which contribute to exhaust emissions. Let's protect our health by following proper safety measures for yellow dust and fine dust. This message was brought to you by BEFM, 부산 영어 방송.
1: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2: The time is now 6 o'clock.
3: Please be informed that all the programs you hear now are reruns that were aired yesterday. Time in hours, minutes, and seconds mentioned in the program do not reflect the current time.
4: English with
5: 부산 아줌에
4: 우리 소상공인 사장님들 매장에 방문한 외국인 손님 때문에 당황한 적 있으시죠?
5: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주려 합니다. 배울 준비 됐지에.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4: 오이소, 보이소, 사이소,
6: 영어 하이소.
5: 혹시 미스터 민, 안녕하세요.
7: Oh, then you're Jenny. Bok Jenny Shi, nice to meet you. Oh, we're finally meeting each other in person after all this time. It's natural to feel nervous. Or maybe it's because I'm just too handsome?
5: Handsome? 뭐 자기가 잘생겼다고 생각하는 거가 참네. 빨리 일어나고 싶다. 커피라도 빨리 들이마셔야지.
7: Wow, look at you. You really love coffee, huh? Hey, but you know what? Do you like poetry?
5: Poetry? 시? 시 말하는 거예요. 뭐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I don't like.
7: That's no problem. 그러면 여기서 퀴즈. 자, 시가 너무 현실적이면 뭐라고 뭐 하는지 알아요? 모르겠죠. 그건 바로 시리얼, 시리얼, 시리얼, 시리얼.
5: 재밌네요. 조크 굿. 가고 싶다. 바쁘다고 하고 그냥 일어나야겠다. Sorry, I'm busy. I go.
7: Oh, are you leaving already? Stay and talk with me a little longer. Oh, how about we move to a different place then? Oh, that's a very good idea. Can you call a cab, please?
5: 콜택시 앱이 없나 보네. 네, 알겠어요. Okay, Mr. Min, 택시 coming soon.
7: Oh, wow, you're such an angel.
5: 보자. 저기 예약 택시 오네요. 자, 6월 택시 얼른 타세요.
7: Yes. Wait, but am I going alone?
5: 자, 문 닫게 얼른 타세요. 자, 문 닫습니다. 출발.
7: Hey, hey, hey.
8: 오늘 배워볼 표현. 택시 좀 잡아주세요. 영어로 뭐라고 해?
7: Can you call a cab? Can you call a cab?
8: Can you call a cab?
7: Call a taxi. Call a cab. 둘 다 전화나 어플로 택시를 부를 때 쓰는 말이죠. 어디로 가는 택시를 불러주세요. Can you call a cab to 어디 어디? 몇 명이 탈 수 있는 택시를 불러주세요는 Can you call a cab for 5 people? 이렇게 응용 가능합니다.
8: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택시 좀 잡아주세요. Can you call a cab?
7: Can you call a cab?
8: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6: See you tomorrow.
9: Ah, 잘 잤다. 어머, 벌써 저녁 6시 8분이네? All Star English 할 시간이다.
10: Hey babe, All Star English time.
9: Let's tune in.
11: 맞다 맞다. All Star.
9: 아, 이피크 신청해야지. 아, 이노잡도 신청하고 10만원 백화점 상품권도 받아야 하는데 보자 보자 어디 보자.
11: 어, 이노잡. 내가 먼저 신청했거든.
9: 아, 무슨 소리야. 내가 먼저 할 거야. 번호표 뽑고 오세요.
11: 아, 그래 맞아. 올스타는 듣기만 하면 아까워. 자기가 먼저 이노잡 하고 내가 EPQ 해서 커피, 치킨 세트, 백화점 상품권 다 가져갈게.
12: 와우! 선물 받고 골라 듣고 참여하는 재미. 올스타.

0: 변하죠. 무자정의 시간이 무자정의 시간이 왔습니다. 그렇죠. 이제 다시 이제 원래대로 돌아오셔야죠.
1: 잠시만요.
0: 알겠습니다. 네. 아 참.

0: 블랙이 참 예쁜 것 같아요. 네, 뭐라고 해야 될까요?
1: 어? 문자 요정이 누구지? 뾰라라. 여러분, 문자 요정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어? 누구시죠?
0: 저 문자 요정.
1: 아, 제가 문자 요정인데요.
0: 전 OG.
1: 아, OG. 제가 오리지널 문자 요정인데요.
0: 오늘은 뭐 같이 문자 요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1: 오, 좋습니다. 네, 자, 문자 많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0: 그렇죠, 그렇죠.
1: 네.
0: 자, 어제 1등 누구였지 기억하시나요?
1: Oh, yesterday first place?
0: Yeah.
1: 오, 아, 기억 안 나요. 누구였지?
0: 어제.
1: 아.
0: 어허.
1: 어제 네. 원래 낙지연님이 했어야 됐었는데 여기서 제가 어제 다 가르쳤던 단어 기억하십니까?
0: 뭐죠?
1: Cutthroat.
0: 아, 그렇죠.
1: All-Star에서 아주 Cutthroat해서 Danny Lee님이 1등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 어떻게 낙지연님이 선물 못 받아?
0: 이번에 어제는 이제 Danny Lee님께서 1등 하셨는데 오늘은요? 아, 저 깜짝 놀랐습니다.
1: 아, 누구?
0: 후추님.
1: 아, 죄송해요.
0: 아, 후추님이 오늘 1등 하셨어요.
1: 아, 후추님이요?
0: Yeah. 후추님 오늘 1등 했습니다. 그 베네님이 2등 하시고 네. 유저님이 3등 이렇게 오늘 장식을 하셨는데요.
1: 네.
0: 일단 이번 주는 우승자 없습니다. 네, 일단 이거는 짚고 넘어가야 되니까.
1: 아니, 이거 선물 주는 거 우리가 좋아해야 되는데.
0: 아, 그렇죠, 그렇죠.
1: 너무 즐기시는 것 같은데.
0: 아, 왜냐면 지금 준다고? 너무 마음이 아파요 지금. 빨리 좀 드렸으면 좋겠는데.
1: 네.
0: 그래서 이제 뭐. 아, 또 이 추가적인 소식이 들어왔는데 날은 지정하지 않고요. 1년 동안 1등 횟수 기록해서 연말에 또 선물을 드린다고 하는데.
1: 근데 잠깐 타임.
0: 네네네.
1: 우리 지금 누가 1등했는지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까?
0: 아니요.
1: 볼 수 있어요.
0: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어요.
1: 그거 누가 해야 할 일이죠? 네.
0: 네네네. 누가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네.
1: 혹시 이게 문자 요정 이름 네. 자체가 문자 요정이니까 이거 네네. 문자 요정 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0: 아, 예, 다음 문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네. 이거 아 그러면 우리 밖에 있는 그 남동아 작가한테 넘기세요. 네.
0: 문자 읽어보도록 할게요.
1: 네. 네.
0: 자, 다은님께서요. 이 문자는 민수 씨가 못 보셨길 바라며라고 하셨는데 가릴수록 잘생겨지는 남자 신민수. 이거 제가 봤을 때요 해킹 당한 것 같아요.
1: 잠깐, 가릴수록 이 뭐지 더 커버할수록 그 가림이
0: or 그렇죠. 이... 커버할수록 이건 넘기는 거죠. 네, 이거는 가린다고 하진 않죠.
1: 아, 이거
0: 네.
1: 가리막 아니고 가르마죠.
0: 네. 가르마죠. 네.
1: 네.
0: 이 선글라스를 끼셨는데 네. 어떤 눈빛인지 이미 예상이 가요. 네, 그래서 우리 다은님.
1: 나 이분 어디서 봤는데? 우리 그 한국 레전드 무슨 뭐지 그 락 음악 그 가수 있지 않습니까?
0: 아, 저 성함을
1: 머리 길고 항상 선글라스.
0: 성함을 잊었어요.
1: 네.
0: 아,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 좀 댓글 좀 달아주시면 좋겠고.
1: 기억도 어울린다.
0: 후추님은 네. 민수님 오늘 매트릭스 같으세요.
1: 니오 같죠?
0: 네.
1: 모르피스라고 말하기만 해봐라.
0: 니오, 완전 니오.
1: 네.
0: 네네.
1: 니오가 주인공이잖아요.
0: 그쵸, 그쵸.
1: 네.
0: 그리고 이제 오늘은.
1: Red pill or blue pill?
0: What are you gonna choose?
1: 어떤 건지 기억이 안 납니다.
0: Red pill은 이제 진실을 보는 거.
1: 블루
0: pill은 진실을 외면하고 그냥 살아가는 거.
1: 나 지금이 편해.
0: 지금 편해요?
1: 지금 편한 pill을 주세요.
0: 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쪼꼬미님께서 오늘 사이버거님과 함께 와가지고
1: 네.
0: 아 정말 가정의 날을 맞이해서 이벤트를 했는데
1: 네.
0: All Star Night Club. 이렇게 또 이름을 지정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제일 초반에 오늘 그 Family Is 해가지고
1: 네.
0: 문장을 만들어 주신 분들에게
1: 진짜 많이 들어왔다고요.
0: 그렇죠.
1: 읽어주세요.
0: 우선은 너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1: 다
0: 읽어드리지는 못한다는 점 좀 양해 부탁드리고
1: 네.
0: 먼저 우리 0081번님께서 Family Is My Source of Smiles 자기 전 늘 사랑한다고 하고 잡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노루님께서는 Family is fire. 가족은 뜨겁고 따뜻하고 때에 따라 꺼야 하고 끄고 싶고 필요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닥터수님 것까지 읽어드릴게요.
1: 네,
0: 안 읽으면 삐지실 것 같아서
1: 네.
0: Family is original. 뭔가 매번 보면 좀 그런데 안 하면 어색한 합격입니다.
1: 진짜 넘어갔다.
0: 네.
1: 진원 넘어갔다.
0: 너무 좋습니다.
1: 네.
0: 그리고 진짜 마지막으로 크크크님께서
1: 네.
0: 근데 진짜 부산 영어 방송이 컨텐츠 우리나라 영어 라디오 방송 중에서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1: 말모.
0: 또 그쵸. 뭐 어쩌겠습니까? 이렇게 네. 바라보시는데.
1: 맞아요.
0: 그렇죠? 오늘 두그루가 있거든요. 두그루! 자, 오늘은요. 31번 아이스크림을 드립니다.
1: 어?
0: 자, 당첨자가요.
1: 하인트.
0: 아하. 0081번님, 노루님, 크크크님 축하드립니다.
1: Top 3. 일단 문자 요청에서 제일 감동을 준 Family 네. is 문자 이렇게 세 명 받았네요.
0: 네.
1: Shooting star on us. 엄마 외계인 on us.
0: On us.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DJ Joe, drop the beat. How dare you. 문자 요정의 아지즈 저. 네, 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의 Did You Know? 조금 흥미로운 주제를 가져와 봤어요.
1: 네.
0: 네. 뭐냐면,
1: 네.
0: 뭐냐면요. 이거는 살짝 좀 제 개인적인 의견도 조금 들어간 거고요.
1: Your own personal opinion?
0: 아, 그렇죠. Experience도 조금 들어갔어요. 경험이. 그래서 이거를 조금 인지를 해주시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0: 제 외국인 친구들, 특히 뭐 유럽, 중국, 서양, 그리고 일본 이렇게 이런 친구들과 얘기하면서 제가 알게 된 건데요.
1: 친구들 많네.
0: 주사를요.
1: 네.
0: 엉덩이에 맞는 문화가요. 정말 한국만의 독특한 문화인가? 특징인가?
1: 맞네.
0: 이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1: 맞네.
0: So like in Korea, 네. getting a shot usually means lowering your pants, right?
1: Yeah.
0: But in many Western countries, arm shots are the norm. 이게 일반적이잖아요.
1: 네.
0: 서양에서는 뭐 팔에다가 주사를 맞는 거. 네. 근데 제가 이제 외국인 친구들이랑 얘기하면서 저는 다 그런 줄 알고
1: 네.
0: 오늘 나 엉덩이에 주사 맞았어 하니까
1: 네.
0: 놀라는 거예요. 네. 가죽 자켓 소리가 거슬려요.
1: 누구요?
0: 미안합니다.
1: 네.
0: 죄송합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요.
1: 네.
0: What do you think? 이제 미국에 사셨으니까.
1: 네.
0: 네네네.
1: 근데 미국에서도 주사 맞을 때 뭐 많이는 안 맞아봤지만.
0: 네네네.
1: 팔에만 맞은 적 기억만 나거든요.
0: 팔에다가.
1: 미국에서 엉덩이로 맞은 샷 기억이 안 나네요.
0: 그니까요.
1: 네.
0: 그러니까 이게 한국에서 대체적으로 이런 문화가 조금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1: 네.
0: 볼 수가 있겠는데 이 이유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한국이 유독 엉덩이를 선호하는 이유가요. 실용주의가 강하기 때문에 이게 조금 말이 좀 이상한데
1: 조금
0: 네네 좀 실용주의가 강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왜 하필 엉덩이일까에 대해서 알아봐야 돼요.
1: 정답.
0: What is that?
1: 근육이 제일 많으니까.
0: 그렇죠.
1: 네.
0: 또 있어요?
1: 그거밖에 몰라요.
0: 아, 네. 일단 첫 번째가 엉덩이는 우리 몸에서 근육이 가장 두껍다고 합니다.
1: So the most muscle mass in our butts.
0: Yes, exactly. So it making it the safest place to inject a large dose of medicine.
1: Okay.
0: 그리고 두 번째가요. 통증이 제일 적대요. 엉덩이가. 이제 의외로 엉덩이가 팔보다 덜 아프거든요.
1: 네.
0: 그래서 large muscles absorb medicine faster, which fits perfectly with Korea's hurry hurry culture.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속보로 두둥님 오늘 온돈이 주사 맞으셨다고 합니다. 네, 생생 증인 갑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게
1: 진짜 한국에서 이 문화 저도 너무 신기했고요. 저도 심지어 이거 스토리 말해주자면요.
0: 네.
1: 주사 감기 때문에 그 내과 갔거든요.
0: 네네.
1: 주사 한 대 맞읍시다라고 하고 주사실 들어갔는데
0: 네네.
1: 바지 잠깐 내려주세요. 엉덩이 주사입니다라고 했는데 살짝 내리면 되잖아요.
0: 그죠, 그죠.
1: 저는 이 문화를 잘 몰라서
0: 네.
1: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0: 네, 그렇다고 합니다. 이쪽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2: 고마워요. 저는 한우 원뿔뿔 체크드 스테이크 세트 A 주시고요. 미디엄 웰던으로 부탁해요. 노래 너무 좋다. 이게 무슨 곡이지? 궁금해. 제목이 알고 싶어 물어봐야겠어. 저기요, excuse me.
3: 네, 손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2: 이 고기 무슨 고기죠?
3: 아, 소고기입니다.
4: 영어는 소통입니다. 소통이 필요할 때 올스타 잉글리시.

0: 오늘도 슬기로울 부산.
1: 알라이트, we have HK 과장, excuse me, joining us for today's 오늘도 슬기로울 부산.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2: 아, 반갑습니다.
1: 네, how are you?
2: 아, 그 정말 시간이 빠른 것 같아요. Time flies. After a long holiday.
1: Oh yeah.
2: I feel a little bit under the weather. And
1: oh,
2: tired.
1: Really? You too?
2: Yeah, but 이거 해야 되거든요. Joining All Star English boosts my mood.
1: 이 셋업 하기 위해 진짜 네. 아팠죠?
2: 사실 별로 아프진 않았어요.
1: 아, 그래요? 네. 그 말을 너무 하고 싶어서.
2: 네, 네, 네.
1: Well, thank you so much for coming in today. Yeah. 왠지 왜 이렇게 안에 이렇게 어둡지라고 생각했는데 계속 선글라스 쓰고 있네요, 제가. 죄송합니다. 어이, 과장님 오셨는데. 저희.
2: 어우. 예.
1: 왜요?
2: 예, 저기 댓글을 읽을게요.
1: 네.
2: 우리 아 역시 댓글 많이 네 우리
1: 놀랐는데.
2: 유리엘 킴님 반갑고요. 우리 두둥님도 반갑고요. 우리 유저님도 반갑고요. 우리 아 유저님 과장님이 살이 빠지신 건지 민수가 확대된 건지 모르겠네요.
1: 일단 저는 줌아웃 됐습니다, 여러분.
2: 아 이제 조금 우리 보기 좋네요.
1: 네.
2: 아 우리 두둥님 이 빵빵빵은 뭐죠? 근데 우리 시그널이 계속 바뀌고 있어요.
1: 맞습니다.
2: 네네.
1: 네. 이거는 저는 좋아요. 왜냐면 we always keep our listeners on their toes. Keep them on their toes. 이 표현 들어봤습니까?
2: 아, 잘 모르겠어요.
1: 항상 이게 긴장시키.
2: 아.
1: 이게 항상 이렇게 이게 그 on your toes. 왜냐면 그냥 편하게 서 있으면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keeping on your toes 즉 발가락 이로
2: 아,
1: 이렇게
2: 발가락 세우고 있다, 있는 거네요.
1: 세우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엄청 불편한 상태잖아요.
2: 네네.
1: 그래서 we're keeping our listeners 아주 불편하게 on their toes.
2: 아, 리스너를 네.
1: 여러분 불편합니까? 그게 우리 바로 그거의 우리 디렉션이었습니다.
2: 아, 네. 잘 모르겠네요. 우리 아, 우리 댓글 많이 오네요. 유저님, 과장님 찐텐이었음 방금 어우하신 거 맞습니다.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1: 왜? 뭐에 대한 놀랐는데요?
2: 안경이 참 우리 잘 어울리시네요.
1: 아, 맞아요.
2: 예, 예.
1: 네. 저도 이 안경이 트레이드마크 됐습니다. 네. 안경 없으면 그런 분들이도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뭐 유재석 그 뭐 연예인
2: 부기 네.
1: 뭐 부기 그쵸 뭐 펭수
2: 네, 예.
1: 뭐 그런 분들 일단 저 시그니처입니다. 네.
2: 아 우리 우수 회원님 크크크님 반갑습니다. 버라이어티
1: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슬기로울 부산 53회차 이게 맞습니까 이거?
2: 아 맞아요. 계속
1: 그쵸 계속 업데이트하는 거죠.
2: 카운트하고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always bringing us updates on news, policies, laws, as well as programs and events taking place in the city of Busan. 자 오늘 또 민원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2: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사는 40대 남자입니다. 아내와 얘기 나눴어요. 여보. 와, 시간이 너무 빠르다, 그치? 연휴가 다 갔어.
3: 아, 여보, say less. 진짜 time flies. 여보, 요즘 회사에서 일 많지? How are you holding up?
2: 아, 어쩔 수 없지. 근데 또 뭐 회사 가야지.
3: 아, 우리 이번 주말에 같이 민지랑 좀 같이 재밌게 좀 놀고 좀 쉬자, 여보. You deserve it. What are you up to this weekend? I don't have much planned.
2: 아, 나도 뭐 별 계획은 없는데 그럼 이번 주도 어디 축제 보러 갈까?
3: 아! 여보, duh! We clicked! 진짜 your timing is impeccable! 아, 그나저나 여보, 맨날 그나저나 나한테 넘기네. 그나저나 여보, 아이 3명 이상인 집은 광안대교 통행료 할인해준대! 우리도 할인해주면 좋겠다, 그치?
2: 아, 그러니까 말이야. 그 부산시에서 저기 다자녀 가정 지원을 많이 해준다던데. 아 그리고 그나저나 저기 있잖아 내 어제 그 사상역 쪽에 출장 갔거든 사상역
3: 아 여보 출장 가?
2: 출장도 가 사상역 쪽에 갔거든
3: 어
2: 거기가 근데 너무 멋이 꽉 차가지고 뭐가 많더라고 좀 깔끔해지면 좋을 것 같아
3: 아 여보 say less 거기 사람이 많아서 어쩔 순 없긴 해 It comes with the territory It's a long shot but start with the low hanging fruit 왜 이렇게 표현이 많지 오늘? 쉬운 것부터 하나씩 하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빨리 우리 아이블리치 스윗 보이스 민수 아빠한테 물어봐!
2: 이렇게 아내와 얘기하다 보니 주말 가볼 만한 곳 광안대교 통행료 할인 사상역 인근 복잡한 거리까지 다양한 게 궁금했는데요 우리 민수님과 HK님이 자세히 알려주세요
1: 아니 근데 과장님

0: 예예.
1: 그나저나 왜 와이프한테 넘기는데요?
0: 아, 이건 두 개라 가지고 네. 하나씩 이렇게 하나씩 써, 좀 자연스럽게.
1: 아유, 예. 그럼 얼마나 우리 부스터분들이 불만 가지신 줄 알고 계시죠?
2: 아, 네, 지금 굉장히 반응 좋습니다. 우리 김미숙님도 반갑고요. 우리 진리님 경쾌한 시그널 뮤직 너무 좋아요.
1: 오.
2: 아, 그리고 유저님, 근데 아이 세 명인지 어떻게 알아요? 맨날 태우고 다녀야 하나요?
1: 아,
2: 아, 요거는 저희 뒤에 나옵니다.
1: 아, 그래요? Yeah. So listen up. So we have lots to cover, and it seems like, so and it pertains to everybody from adults yeah. to kids. Yeah. 그래서 sure. 들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스토리 어떻게 됩니까?
0: First one is about wheat. 밀요, 밀.
1: Wheat.
0: Wheat.
1: Wheat. Wheat.
0: Wheat. Yeah, W-H-E-A-T.
1: Yeah, W-H-E-A-T입니다. Okay. What about it?
0: 2026 Busan Wheat Festival will be held on this weekend at Hwamyeong Ecological Park.
1: Ooh. 네,
0: 부산 밀 페스티벌인데요. 네. This one was first held in 2024. It's now in its third year. 우리가 3회 차입니다. And already became one of the most popular events, especially in West Busan.
1: 네.
0: 그, Minsu, have you ever heard about this?
1: Ah, duh. Say less.
0: 아.
1: 이거 여기 가서 시원한 밀면 한 그릇 한번 먹었습니다 저.
0: 아 역시 그 네. 민수 you are really a foodie.
1: 네 진짜 여기 네. 너무 맛있더라고요.
0: 아, 맞습니다. This year under the concept of Kingdom of Miltopia.
1: Miltopia. Miltopia.
0: 25 local eateries, including Michelin recognized restaurant and other popular restaurants, will participate, offering a variety of wheat-based dishes such as yeah pasta, pizza, noodle. 밀면, etc. And adding to that, there will be also flea market
1: 네.
0: And many hands-on activities like straw hat making, 밀짚 모자 만들기, 밀이니까 네. 밀짚 모자
1: 재밌겠다.
0: 만들기, cupcake decorating, and keyring making, and also make your own pizza. 어, 여기 이제 포스 나오네요. 이제 밀토피아입니다.
1: 네.
0: Yeah. Make your own pizza and also many other fun mini games, etc. So for more details, please visit the homepage of this festival.
1: 오, 이 포스터 좀 AI 세게 돌렸네.
0: 아, 아 예, 고. 하여튼 뮤토피아예요.
1: 네, 근데요, 네. question came in. 두둥님, you mean flour? 맞아요, wheat가 예, 예. 그 밀가루 되기 전에
0: 네네네.
1: wheat를 말하는, 예, 그 밀 말하는 거잖아요. 예. 네, 그게 wheat예요. Wheat 아. turns into flour.
0: 아, 두둥님이 개그인가요? 위트 있네 할 때 그 위트가 아니군요.
1: 아, 그 위트는요. W-I-T.
0: 아, W-I-T.
1: So 네, 그 pronounce 발음은 wit.
0: Wit.
1: Wit.
0: Wit.
1: 네, 오늘 밀은 wheat.
0: Wheat. W-H-E-A-T.
1: Wheat. 네. Yeah, yeah. Wheat, wit. Wheat, wit. 좋아요. What's next?
2: 아, 네스가 이제 우리 토리님, 과장님도 가죽 재킷 입어주시는데요.
1: 어, 제 거 입을래요?
2: 아니요. 이게 나은 것 같아요.
1: 이, 예. 아니요, 기분 좀 나쁜데.
2: 아, 우리 파란 운동화님, 의상 불량 가죽 재킷 준비하라. 예, 죄송합니다.
1: 진짜 우리, 왜, 저에게, 저희가 너무 청취자분들께 바라는 거 많다고 마, 하는데 우리 청취자분들 좀 바라는 게 많네요. 네.
2: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1: 네, 민수 뭐 노래해라, 노래하지 말라. 좀 여러분 바라는 게 좀 많습니다. 저도 똑같이 좀 바라는 게 좀 많게 할게요. 네.
0: Yeah. Second one is about 이것도 좀 오늘 특이한 아이템입니다. 원도심. Original downtown.
1: 네, 원도심.
0: Minsu, do you know the meaning of 원도심?
1: Obviously not, right?
0: 아, 그런 것 같군요. In Korean, we usually called 원도심 or 구도심.
1: 아, okay.
0: Yeah, means old or original downtown.
1: 네.
0: Maybe, you know, easily we can call this one kind of a historic or traditional area.
1: 그 원조 할 때 그 원입니까?
0: 아, 그렇죠. 그렇죠. 어. 옛날 할 때 그 이제.
1: Okay.
0: In Busan, we usually called 중구, 영도구, 동구, 서구. As a 원도심.
1: 네.
0: Busan City will open 11th Busan Original Downtown Revitalization Festival. 제11회 부산 원도심 활성화 축제입니다.
1: 네.
0: From 22nd to 24th of this month, this festival is all about introducing local hidden restaurants in these areas.
1: Oh,
0: okay. You know about food.
1: 네.
0: Thus, the nickname is really important. The nickname of this festival is 택슐랭.
1: 택슐랭?
0: 택슐랭. Can you guess the meaning of 택슐랭?
1: I mean, 끝에는 뒤에는 뭐 미슐랭 그 네네, 미슐랭 할 때 그 슐랭.
0: 택슐랭.
1: 택? 택슐랭? 뭐 택도 안 될 때 할 때 그 택?
0: 아, 아닙니다. It stands for taxi.
1: 아.
0: Taxi plus Michelin.
1: 택슐랭.
0: 네. Referring to local eateries recommended by taxi drivers.
1: 진짜.
0: 왜냐면 그분들이 맛집이잖아요.
1: 그분들이 진짜 찐 게 부산아이트들이잖아요.
0: 택슐랭.
1: 네.
0: Yeah, often hidden gems. The festival features a variety of programs including yeah, absolutely opening ceremony, mission tours, running crew. Yeah, we also include running crew as well. Running crew, bus tours, night tours, and also eat various food as well. But the thing is, all programs are so popular. So

0: taxi
1: 그분들이 driver. 제일 잘한다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And same goes for taxi drivers here 맞습니다. in Busan.
0: 아, 우리 또 여기 포스터가 나오는데요.
1: 네.
0: 맛있는 음식들이 많이 있죠.
1: 어, 맞다. 뭐 돼지국밥, 뭐 만두, 이거 뭐지?
0: 아, 씨앗호떡.
1: 씨앗호떡 뭐지? 그 이거 어묵도 있고요. 어, 이것도 이게 밀면인 것 같은데.
0: 네, 네, 먹었네요.
1: 텍슐랭 이거 진짜 너무 재밌겠다.
0: 아, 우리 또 크크크님, 와, 부산 진짜 기획 잘하셨다. 유저님, 부산은 축제가 참 많네요. 그리고
1: 근데 이 오늘 크크크님 이게 부산 관련된 칭찬 댓글이 진짜 많이 오거든요.
0: 어, 우리 시정훈인가?
1: 저도 좀 살짝 의심하고 예, 예. 있습니다.
0: 예. 네. 아 우리 저 유저님 쌤쌤 쌤쌤이 영어로 뭐죠?
1: 쌤쌤 뭐예요?
0: Equal.
1: 아 same. Right.
0: Equal.
1: Same. Yeah, I think 그거 영어로 미국에서도 쓰는 yeah, same, 그 표현이라서 same. 여기서도 yeah. 한국에서도 그 쌤쌤이 쌤쌤 됐잖아요.
0: 두둥님 부산시 요즘 포스터 잘 뽑으시네요. 근데 이건 저희 부서의 상은 아니고요. 아쉽습니다.
1: 좋아요. What's next?
0: Third one is about Gwangan Bridge.
1: Gwangan Bridge again?
0: Yeah, Busan City announced that starting next Friday, families with two children will receive a 50% discount on toll fees for the Gwangan Bridge.
1: That's good news, but yeah. how would they make sure? 아까 그 질문 들어왔잖아요.
0: 아, 뭐
1: 애들 맨날 태우고 다녀야 됩니까? 출근할 때?
0: 아, 여기 좀 조금 있어 나와요.
1: 네.
0: 대본 순서대로. Yeah. Until now, only you know families with three or more children were exempt from toll fees of the Gwangan Bridge. To encourage higher birth rates and support multi-child families, Busan City has decided to expand the program. Under this policy, 120,000, 12만.
1: 네.
0: Yeah. Households will benefit with tolls reduced from 10,000 won to 500 won. 그러니까 이제 이것 때문에 12만 가구가 이제 통행료가 이제 1,000원에서 500원으로 이제 깍 할인이 되는 거죠.
1: 지금 우리 PD님 포스터를 지금 너튜브에 올렸는데요. 예, 예, 예. 잠깐 저기 포스터에 부기가 있는데 부기 옆에 누구예요?
0: 아, 부기 자녀들이에요.
1: 부기 부모였어요?
0: 예. 예, 다양한 버전.
1: 버전님 이거 진짜 조심해야 돼요. 아, 예. 조심해야 됩니다.
0: 아 이게 다양한 포스터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저희도 이거 쓰거든요. 저희 부서에서도.
1: 부기가 부모였구나.
0: 예, 예.
1: 피디님 이거 포스터 저장해 놓으세요. 저장해 놓으세요. 이거. 어 이거 쇼크다 이거 지금.
0: Anyway, yeah, this part is important. There 네. are some preconditions. Already, there are some comments that how can they prove?
1: 맞아요. 네.
0: First, you should visit your local community service center. 행정복지센터에 가십니다.
1: 네.
0: And apply for a Family Love Card.
1: 아,
0: 가족
1: 오케이.
0: 사랑 카드를 발급을 받아요.
1: 오케이.
0: And also apply vehicle sticker.
1: 아, 오케이.
0: 그래서 이제 attach the sticker on 네. your car.
1: On my car.
0: Mm-hmm. Yeah. And after that, you need to register your car on the Gwangan Bridge website.
1: 아,
0: 그러면
1: pretty simple.
0: 애들을 태우고 다닐 필요 없죠.
1: 아, 좋습니다. 네네. Nice. Good news for you know families with two or more kids. 우리 마지막. 어떻게 됩니까?
0: Last one is about Sasang Station.
1: Sasang Station. What's this about?
0: Yeah, Busan City will begin a urban clearing project. 도시 비우기 사업입니다.
1: Okay.
0: Near Sasang Station tomorrow to improve the walking environment and cityscape. The project targets an area with too many public facilities installed by different agencies.
1: 맞아요. So a little bit of organization does need to take place. So tell us more.
0: Near Sasang Station, a total of 248 facilities from 25 organizations are currently crowded together. After a full survey and review, the city will remove and combine or reorganize 210 of them. So about 85%. The plan reflects Busan's goal as the 2028 World Design Capital, highlighting people-centered design. Key walking areas will be widened and obstacles removed. Public space near Axis 6 will be redesigned as a meeting place for citizens.
1: 와, 아마
0: 나오네요.
1: 네, 사진 나는데 이 before and after 사진이네요.
0: 네네.
1: 네, 위에가 지금 현재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And then after the redesign it will look 오, 완전 깔끔하네.
0: 좀 많이 깔끔해졌네요.
1: 그렇죠. 이렇게 사람도 아예 없었네요.
0: 그렇습니다.
1: 사람 그때 되면 더 오겠죠.
0: 아, say less.
1: 네, 좋아요. Right, so, you know, updates, policies, programs, even urban clearing projects Busan City is putting on. 과장님, thank you so much for the updates.
0: Let's learn English together.
1: 좋아요. What
0: Actually,
1: are you curious about today?
0: I get this expression a lot. When I was in my school.
1: 어, 뭐였죠?
0: 모범생.
1: 아.
0: 모범생.
1: 네, 그렇게 보여요. 네.
0: Yeah, how can we call 모범생?

0: gosh.
1: 모범생은요. Model student.
2: 아, 모델이에요? 어.
1: 그 모델. 그 모델도 될 수 있죠. 예, 예. 우리 과장님 충분히 그 모델도 될 수 있죠. 근데 model student 이렇게 모범 model 딱 아. 그거 보고 아, 이렇게 저렇게 되라. Right? That is a model student.
2: Model 하는데. student.
1: 근데 조금 어려운 단어 exemplary. Exemplary student. 아,
2: 이 exemplary 된 건가요?
1: 네, exemplary. 그죠? Exemplary, make an example. 아, right? 그런 의미로 네네네. 되는데, an exemplary student. 오, 좀 이렇게 많이 들었나 봐요. 학교 학창 시절 때.
2: Yeah, say this.
1: 지난했는데 시험 안 좋네요. 그런 거 많이 했죠.
2: Yeah, a model student, an exemplary student.
1: 좋아요, 과장님. Thank you so much for being a part of today's program. We'll see you back here next week, okay?
2: Bye-bye.
1: And 여러분, we'll see you tomorrow. Same place, same time. Have a good one.

0: 기업체 사장님들 아직도 직영으로 식당 운영하고 계십니까? 위탁급식과 도시락 전문기업 더 좋은 푸드에 맡겨보십시오. 운영비 절감 효과 확실합니다. 식대는 협의 후 맞춰드립니다. 지역 부산 경남 051-784-0877 051-784-0877.
1: 혹시 지금 운전 중이신가요?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자 수는 지난 3년 평균 약 9만 명.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기준이 강화된 이후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스쿨존에서는 반드시 시속 30km 이하 서행,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금지, 차량 출발 전 앞뒤 좌우 살피는 습관으로 어린이가 안전한 도시를 만듭니다. 참,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모두에게 위험합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교통안전, 나부터 실천하면 모두가 안전해집니다. 어린이가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부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는 우리 모두의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어린이가 안전한 부산을 만드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함께합니다.
2: 웰컴 투 부산. Let me show you around. Here you can find the world's largest musical in-ground fountain and the world's only UN Memorial Cemetery. Stroll along the coast and explore the largest mountain fortress in Korea. As well as all this, there are so many tourist attractions, beautiful exhibitions, vibrant culture, convenient facilities, and delicious foods unique to Busan. With all the beauty and charm of the amazing city of Busan, you'll find yourself right at home in this ever-changing tourism paradise. So stay with us a while. Busan, your number one tourist destination. Your home away from home. This campaign is brought to you by BEFM, Busan, Yonghwa Bangsan.
3: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6: May I help you?
3: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FM 부산 영어 방송
1: English with
2: 부산 아지매.
1: 우리 소상공인 사장님들 매장에 방문한 외국인 손님 때문에 당황한 적 있으시죠?
2: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줄라 갑니다. 배울 준비 됐지예?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1: 오이소 보이소 사이소
3: 영어 하이소.
1: Okay, 쉬니 쉬니.
2: 네, 부르셨나요? 제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1: Oh, today's a big day for me. My first date with a girl. Oh, I'm super nervous.
2: 긴장하지 마세요. 어차피 결과를 장담할 수는 없지만 입력된 데이터에 따르면 좋은 결과는 예상되지 않습니다.
1: Oh, wow. Can you be a little more positive, please? I'm really feeling excited here. Don't kill the vibe.
2: 기분을 상하게 해드렸다면 죄송합니다. 하지만 데이터에 의하면 부정적인 결과가 예측됩니다.
1: Hey, just help me plan today's date. Would you kindly help me plan a perfect date course?
2: 먼저 소머리 국밥을 드세요. 가격은 인당 8,000원이고 가성비가 좋으며 깍두기가 맛있는 집으로 안내합니다.
1: Oh, that sounds pretty good. And where should we go for coffee afterwards?
2: 데이터에 따르면 당신은 차 마시는 건 돈 아깝다고 하셨습니다. 자판기 코코아를 추천합니다. 가격은 1인당 300원입니다.
1: Wow, genius. Oh, you really get me. And since the date might go late, I'll probably take a taxi home.
2: 그렇다면 심야할증이 붙는다는 사실은 알고 계신가요?
1: Wait, you mean it costs more just because it's late? They're robbing me!
2: 그럴 줄 알았습니다. 제 데이터는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데이트는 상대방이 전화를 받지 않아 무산될 확률이 높습니다.
1: What? That's it. I'm shutting you down. I can't believe I'm paying for an AI that just roasts me. Anyway, I better call her to confirm the date.
2: 지금은 상대방이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1: What? Hello? Are you serious right now?

0: 오늘 배워볼 표현, 심야 할증이 붙습니다. 영어로 뭐라고요?
1: There is a late night charge. There is a late night charge.
0: There is a late night charge.
2: Late night, 심야라는 뜻이죠. 여기에 요금, 청구라는 뜻에 charge를 붙이면 late night charge, 심야 할증을 의미합니다. 새벽 할증, early morning charge, 주말 할증, weekend charge, 이렇게도 쓸 수 있겠죠.
0: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심야 할증이 붙습니다.
1: There is a late night charge.
0: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1: See you tomorrow.
3: BEFM, Busan Yongho Bangsan.
4: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5: 우리가 부산입니다.
6: 우리가 부산입니다.
7: 우리가 부산입니다.
4: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8: So busy this morning. I didn't even get to check my messages. I almost got hit.
9: Here comes the safety hero. Stop right there, Smombi. Put your phone away. Keep your head up. Look around.
8: What was I doing? Thank you. I'm finally free from being a Smombi.
9: As you just heard, even a quick text could lead to a serious accident. This kind of behavior has a name, Smombi, a word created by combining smartphone and zombie.
8: Walk with your head up and check your surroundings before you move. Let's build a safer traffic culture and keep our streets free from Smombies. This campaign is brought to you by BEFM 부산 영어 방송.
10: 아직 어렵게 느껴지는 영어. 아이들 영어는 어떻게 챙기시나요? 부산 영어 방송이 준비한 어린이 영어 콘텐츠 세상, BFM 키즈 영상 채널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샘 해밍턴과 윌 벤저스, 그리고 모모랜드 낸시가 함께하는 BFM 키즈에서 영어로 듣는 부산 설화와 전래동화, 재밌는 파닉스 영어, 신나는 K-POP 영어까지 만나보세요. 우리 아이의 영어 실력과 창의력을 쑥쑥 키워줄 특별한 어린이 영어 채널 BFM 키즈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BFM 키즈를 검색하고 구독해주세요.
11: A wildfire starts with a single spark and can become a large-scale disaster. These are the things to keep in mind. Illegal open burning is strictly prohibited. Do not handle open flames or embers in forest areas. Dispose of ashes from wood-burning boilers only after ensuring no embers remain. Handling embers or causing a wildfire in forest areas is subject to criminal penalties, including imprisonment. Let's all do our part to prevent wildfires and keep our forests safe. This message is from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and the Korea Forest Service.
12: 9:00